0: 아, 가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1: 그러게요.
0: 수년간 못 봤다. 자,
1: 맞아.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0: 뭐,
1: 있거든요.
0: 민초파, 뭐.
1: 예.
0: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많거든요.
0: 저는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 맞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2: Ice cream truck?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I haven't seen before.
2: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2: The ice cream truck.
1: Yeah.
2: Would you like a cone?
1: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2: Cone?
1: 민트, 콘,
2: Cone?
1: sure,
2: Sure.
1: sure. 민트 초코칩,
2: Oh,
1: 민트
2: mint
1: 초코.
2: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2: Ah,
1: Yeah.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2: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2: Yep.
1: 여기서 먹으면?
2: Three scoops.
1: Three scoops, okay,
2: On the
1: okay.
2: house.
1: Okay, same, okay.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줬다면서요.
1: 아우,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큰일
0: 예.
1: 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0: 안
1: 될
0: 돼요,
1: 수
0: 안 돼요.
1: 있으니까요.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1: 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Wow,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되는지.
0: 와우.
1: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말쌤께.
0: 오케이.
1: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주세요.
1: 왠지 여기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Ice cream.
0: 오케이.
1: Yes.
0: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1: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1: 띄워줘야 돼요?
0: 네, 그냥 띄워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어올 때한 단어처럼 썼죠. 근데
1: 맞아요.
0: 사실은 아이스 크림
1: 띄고
0: 이거예요,
1: 띄고.
0: 사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1: 과거 분사.
0: PP,
1: 네.
0: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원래
1: 예.
0: 기본적으로

0: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1: 그렇죠.
0: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 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1: 예.
0: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 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1: Okay? 예.
0: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 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 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n't seen it.
0: 그렇죠. I haven't seen it.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운동을 한 적, 아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1: He hasn't 아니죠?
0: 맞아요.
1: 맞아요?
0: Uh-huh.
1: He hasn't 운동? Exercised.
0: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되니까.
1: 아.
0: 현재형 쓰면 안 돼요.
1: 예.
0: Right?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1: 네.
0: Okay, so 아, 나 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당연하죠,
1: yes.
0: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 Mm-hmm.
0: I haven't seen it.
1: I haven't seen it.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 Four years.
0: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1: 수년?
0: Mm-hmm.
1: A few years.
0: 그냥 years입니다. Years.
1: 예.
0: 오케이.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1: 예.
0: 그냥 수년이라는 단어는
1: years예요.
0: 숫자 넣지 않고 그냥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1: Days.
0: Days.
1: Yeah.
0: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1: Weeks.
0: 그러면 수개월.
1: Months.
0: 그렇게 딸 짧게 하면 안 돼요. Months.
1: Month.
0: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1: 오.
0: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1: Years.
0: 그러면은 수시간.
1: Hours.
0: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1: 오.
0: 이런 거 할 때 hours. 확실히 느낌 살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 긴 시간이다. 라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꽤 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1: 음흠.
0: 바로 four years, in years인데요.
1: 네.
0: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four years, 그러니까 four 쓴다.
1: 네.
0: 들어보셨죠?
1: 네,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예, 네,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갑자기
0: 네. four years 맞아요, 맞는데요.
1: 예.
0: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four years로 많이 쓰고요.
1: 예.
0: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오.
0: 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1: 네.
0: 보통 in years가 더 잘 어울려요.
1: 어허.
0: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아,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 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1: Yes.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콘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1: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그쵸?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예. 네. Would you like a 콘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콘 하면은 또 우리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0: 그게 옥수수인가요?
1: 이거 옥수수예요.
0: 오케이.
1: 근데
0: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1: 그거는
0: 스펠링이 다른가요?
1: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0: 예. 생긴 걸 물어본 게 아닌데.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0: 아.
1: 콘.
0: 오케이. Very very
1: 아, 아니면 이거예요.
0: 자. 다릅니다.
1: 아유, 다 그렇죠? 치는...
0: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bottomed corn 이지만 네. 그래서 popcorn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O-N-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1: 네.
0: cone, c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아,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오래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이랬잖아요.
1: 네, 네, 네.
0: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1: Why don't you? Do you like?
0: 오.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you?
1: Do you love? Do you want? 어? 아, do you?
0: 아, 이렇게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1: Want. 네. 아, 모르겠네요.
0: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아하.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1: Yes.
0: So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예. 의미 차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So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명작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1: 네.
0: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1: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Yeah. 오, 느낌 너무 좋아요.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1: Would you like a lot of sauce?
0: 아, 더 많은이 뭐죠?
1: More sauce?
0: 그렇죠. Would you like more sauce? 이렇게.
1: Like more sauce?
0: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1: 오.
0: Do you want?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more sauce?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콘에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1: 아~
0: 이렇게 할 때는 in a
1: cone.
0: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1: in a cup.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1: 네.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1: 네.
0: 바로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1: 오.
0: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1: 네.
0: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1: 에휴, 콘으로 드셔야죠.
0: 그런가요?
1: 뭐라도 하나 더 드셔야죠.
0: 손에 남는 거 없이.
1: 그렇죠.
0: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괜히 또 녹을까 봐 전전긍긍.
0: 그렇죠. 컵은 하느니? 녹아도 마시면 저... 되니까.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1: Would you like a c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오.
0: 참고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1: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 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0: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1: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0: 오케이. 도대체 근데 뭐에 two scoops 쓸까요?
1: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0: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1: 민트.

0: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초콜릿.
1: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0: 칩까지 있어요?
1: 칩이 빠졌네요. 왜
0: 아,
1: 칩이 보이네요?
0: 그러네. 아.
1: 네. Okay, so,
0: 그걸 못 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0: 예.
1: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0: 네.
1: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오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 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그래서 초콜릿보다는 chocolate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0: 아.
1: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i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두 번씩.
0: Mint chocolate chip.
1: 우.
0: Mint chocolate chip.
1: 오.
0: 오. 저 지금
1: 나이.
0: 방금 약간 무드가
1: 네네네.
0: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같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0: 예.
1: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0: 네.
1: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0: 완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스푼이라고 안 쓰죠.
0: 익숙해요.
1: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0: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1: 맞아요. 이렇게,
0: 예. 뜨는
1: 이렇게.
0: 스푼.
1: 네.
0: 그쵸.
1: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So,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그리고
0: 아.
1: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0: 네.
1: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예.
1: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0: 예.
1: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0: 아우, 스트로베리 맛있죠.
1: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1: 저 있잖아요. 딸기 맛세 스쿱 주실래요?
0: Can I have three scoops of
1: 딸기,
0: strawberry?
1: strawberry, there you go.
0: 예.
1: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0: 스쿱은요?
1: 하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0: 예.
1: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0: 아,
1: 괜찮습니다.
0: 네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1: Al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민트 초콜릿,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0: 우와, 아, 이분 장사
1: 잘해요.
0: 잘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1: 그렇죠,
0: 스타일이시네.
1: 그렇죠.
0: 장사는 이렇게 해줘야
1: 이렇게 해야
0: 돼.
1: 돼요.
0: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1: 맞아.
0: 예.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집에 있다. 일단 써볼게요.
0: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스.
1: 오케이.
0: 세 스쿱이니까.
1: 복수니까
0: 예.
1: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Yes.
0: Yes.
1: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1: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꼭 기억해
0: 네.
1: 주세요.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0: 그래요?
1: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0: 서비스예요.
1: 네. 우리가 한국에서,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0: 서비스요?
1: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0: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1: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죠.
0: 예.
1: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0: 오,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0: 오.
1: Okay? So, on 누군데, 어? 더 하우스? 왜 집이 나왔지? 할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0: 네.
1: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0: 아.
1: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0: 맞아요,
1: 아무튼,
0: 맞아요. 네.
1: So 여기서는 강

0: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우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갔는데 뭘 딱 주면서 oh, it's service가 아니라 oh, it's on the house.
1: 우와.
0: 어, 이러면은 이 house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 가 되겠습니다.
1: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 다 공짜잖아요.
0: 아,
1: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아,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1: 네.
0: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렇죠. 아. The drinks are on the house. 오케이. 뭐 ladies끼리 왔을 때 딱 와서 어.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Oh.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0: Yeah. Okay.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dessert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appetizers들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입장 안 되나? 약간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0: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아,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퍼졌잖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예.
0: 어,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1: 아, 오히려.
0: 네. 어.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러면 응용해볼게요.
1: 네.
0: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떡할까요?
1: 어, 혹시 it's on me.
0: 그렇죠. It's 아. on me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1: Yes.
0: 이런 식입니다. Okay?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 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1: 예.
0: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1: on us.
0: That's it.
1: 아.
0: It's on us. This one is on us.
1: 오.
0: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Yes.
0: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오, 좋아요.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응?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1: yes.
0: 한 적이 없다.
1: 음흠.
0: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 적 없어.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음흠.
0: Right?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1: Oh, he hasn't exercised
0: in
1: years.
0: 아, 그렇죠.
1: Yes.
0: in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1: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In years.
1: Uh-huh.
0: All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1: Yes.
0: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Mm-hmm. 더 많은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1: So.
0: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엔 세 스쿱 갈까요?
1: Yes. Okay.
0: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좋습니다.
1: Mm-hmm.
0: 세 번째,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1: yeah.
0: 두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와우,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5: Oh,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5: Wow, thank you.
0: Oh,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0: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사용하기 너무 좋죠?
1: 네.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1: 네.
0: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친구가 이벤트에 당첨됐대요. 그것도 1등! 게다가 1등 상품은 무려 아이돌 가수와의 하루 데이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hat's not a wor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this will be more touching. Here!
1: A gift! Thank you, Christine. Your cooking is more than enough.
0: Oh, you'd better be good to Kristen, Kevin.
1: Wow! New sneakers! I really wanted this.
0: I'm so glad. I made sure to get them for your birthday.
1: I love them. I'm going to hug them when I hit the sack every night.
0: That's a little too much, Kevin.
2: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말도 안 돼!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말도 안 되는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케빈 생일이거든요. 과연 어떤 선물인지 함께 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배워봐요. Happy birthday, dear Kevin. Happy birthday to you. Wow! 케빈의 생일 파티가 한창입니다. 부모님, 엄마와 또 이 크리스틴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축하를 받은 케빈이 Thanks, guys!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고마워요 라는 뜻이네요. Guys!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guy라는 것은요, 남자 또는 사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많은 우리 대화 속에서 guys라고 S 붙여서 표현하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Hey guys! 여러분 이렇게 그 비디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Hey guys!가 안녕 얘들아! 이렇게 안녕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말로 사용이 되고요. Guys! Please calm down 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발 진정해요. 그래서 부르는 말로 복수형일 때는 guys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Thanks guys 하고 인사를 했더니 어머니가요. 케빈 어머니가 이거 크리스틴이 다 만든 거야 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진짜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No way! No way! 입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no는 뭐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way는 길, 또 방식,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no way는 뭐예요? 설명도 안 되는 일, 즉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no way! 그럴 리가 없어! 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No way! 그럴 리 없어. 한 번 더요. No way.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이거 다 한국 음식이거든요. 이 많은 한국 음식을 크리스틴이 다 만들었다고요? 와, 대단하죠. 크리스틴이 이렇게 좀 자신감 넘치게 아니 뭐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는 했는데 내가 거의 다 만들었지 라고 자랑을 합니다. This is the best gift ever. 이거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그죠? 정말 최고의 선물 맞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최상급 표현에다가 ever 붙이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자체가 이미 가장 최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You're the best mom 이라고 하면 엄마 정말 최고예요. 지만 엄마 최고예요 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ever까지 붙이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강조하는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You're the best mom ever. 엄마는 진짜 세상 최고의 엄마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가 하면 It was the coolest party까지만 해도 최고 멋진 파티였다 이지만 ever까지 붙여서 It was the coolest party ever 이라고 하면 진짜 최고로 멋진 파티였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을 받고 감동한 케빈. 그런데 감동이 끝이 아니네요. 크리스틴이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니, 요리만 해줘도 충분한데요. Your cooking is more than enough. 아니, 요리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선물을 또 준비를 했을까? 자, 이렇게요. 뭐뭐 충분하고도 남는 이런 뜻이 more than enough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enough가 충분한인데요. more than, 그것보다 더 많은 거니까 충분하고도 남는다. That's more than enough for everyone. 이거 모두가 먹고도 남을 정도다. 또는 I've heard it more than enough. 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야. 이럴 때도 more than enough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있죠. 무슨 선물인가고 봤더니 와우, new sneakers. 지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아니, 선물 필요 없다더니 계속 신발이 낡았네, 신발끈이 낡았네. 역시 크리스틴이 기억을 딱 하고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밤마다 안고 자겠다고 우리 케빈이요.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는데, 하하하. 이렇게 오늘도 유쾌한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0: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유치원인 동생이 친구랑 둘이 캠핑을 가고 싶다고 하네요. 유치원생 둘이서 캠핑?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떡해요? Nonsense. Nonsense.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지? 장난이지? 즉, 못 믿겠다라는 뜻이죠. No kidding입니다. kid가 농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No kidding이니까 농담하지 마, 장난하지 마라는 뜻이 되겠죠. 상대방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했을 때, 농담이지? No kidding 할수 있겠죠. No kidding.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남자친구가 자기 없이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삐져서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는 친구. 너 농담이지? 농담이지? 어떡해요? No kidding. No kidding. Excellen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요, 상대방이 믿기 힘든 뭔가를 말했을 때, 내가 믿을 수 없는 뭔가를 보았을 때 쓰는 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배워봤죠. No way.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또 No kidding.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Nonsense라는 표현으로 딱 막아줄 수도 있겠죠.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해다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의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주 써야 하는 발음인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발음 같이 한번 교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Going. I'm going to call him. Gonna. I'm gonna take a shower. Gone. Are they gone?
0: Alright,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어떤 단어들, 표현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눈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이 나왔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발음이 다 똑같던가요? 조금씩 다 달랐을 텐데요. 우리가 이 표현들 정말 정말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발음 은근히 실수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이 잡아볼게요. 자, going, 그리고 gonna, gone. 지금 여러분, 선생님 발음이랑 방금 원어민 발음 들어서 알겠지만 모두 다 어떻다? 발음이 all different,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하나씩 우리 좀 세세하게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아, 이거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은근히 많은 친구들이요, 이걸 going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going이라는 이 발음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going이 아니라

going이라고 선생님이 교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이 발음 going이겠죠, 당연히. 오, 오 발음 살려서요. going 그대로 가야 돼요. 이거 going 아니에요. going. 예문 볼게요. 나 그에게 전화할 거야. I'm going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나뭐 이제 할 거야라는 뜻인데요. 나 그에게 call him 전화할 거야 해서 I'm going to call him입니다. 이거를 I'm going to call him 이렇게 두개 단어 그 발음을 좀 바꿔서 발음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call 아니고 이거는 call이지만 going은 오 발음 잘해주면 돼요. I'm going to call him. Great. 두 번째. 자, 이건요, 여러분. going to를 너무 우리가 빠르게 자주 말하다 보니까 줄여진 표현이거든요.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nna.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음은 그런데 고나가 아니고요. 이건 또 고나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이거는 가나가 되겠습니다. 가나. 이것도 발음이 달라지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가나. 나 뭐뭐 할 거다라고 말할 때 필요한 표현. 예문 볼게요. 이번에는 그에게 전화하는 거 했으니까 우리 이제 나 샤워할 거야. 나 이제 샤워해야겠다. 이렇게 말해볼게요.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Alright. 만약에 I'm gonna라고 안 하고 I'm going to라고 한다면 또 go 발음, 오 발음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I'm gonna take a shower. Alright. 마지막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go라는 이 동사에서 우리 변형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go는 아니고요. 이거는 gone. 또 역시 어 발음. 맛있는 우리 떡 받아먹는 발음 있죠? 입 크게 벌리는 발음이에요. gone. 예문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 갔어? Are they gone? 아니고요. gone. 길게 끌어도 주세요. Are they gone? Alright. 여러분, 어때요? 이세개 표현 다 다르죠, 발음? 우리 그럼 이 발음들 확실하게 입에 붙이러 한번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쉽지만 은근히 어려운 발음 우리 한번 연습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표현입니다. go에서 변형된 going. 이건 go 발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going. 자, 한번더할 건데요. 단순히 그냥 going이 아니라 go. o 발음 살려서요. going. 이렇게요. One more time. going. Great job. 두 번째는 이번에는 가. 어 발음으로요. 가나죠? 이거 고나 아니고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가나. 한번 더요. 가나. Great. 자, 마지막으로 gone입니다. 길게 끌어주면서 입 크게 벌려주세요. 듣고 바로 갑니다. gone. Great. 곤 아니고요. 한번 더. gone. Very good. 우리 이제 이 표현들 문장 속에서 만나봐야겠죠? 이 단어만 단독으로 말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나 그에게 전화할 거야 해볼게요.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I'm going to call him. Call him. Great. 자, 이 call 발음처럼 이렇게 입 벌리면 안 되죠. going 할 때는요. One more time. I'm going to call him. Call him. Good job.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난 샤워할 거야. 이번엔 going to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줄여져서 굳어진 gonna라는 표현 쓸게요. I'm gonna. gonna 부분 주의하면서 듣고 따라해 주세요. I'm gonna take a shower.

0: Shower. 한번 더요.
1: I'm gonna take a shower.
0: Shower. Good job. 자, 마지막 문장은요. 간단하죠? 그 사람들 갔어?
1: Are they gone?
0: 아니고, gone. 길게 끌어주면서 준비됐나요? 바로 갈게요.
1: Are they gone? One more time. Are they gone?
0: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어때요? 이세 표현 이제 어떻게 다른지 우리 확실하게 좀 익혔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러 떠나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2: Going. Going. I'm going to call him. I'm going to call him. Gonna. Gonna. I'm gonna take a shower. I'm gonna take a shower. Gone. Gone. Are they gone? Are they gone?
0: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다룬 이 표현들 만나면 발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표준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3: Bye.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희가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uppy. P-U-P-P-Y. Puppy. Puppy. Cat. C-A-T. Cat. Cat. Hamster. H-A-M-S-T-E-R. Hamster, hamster.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What's today's topic? Today, let's learn about my pet. 반려동물이란 뜻이에요. Wow, 친구들 집에 pet 있나요? 무엇을 키우나요? 여기에 나오는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pet은 puppy, 강아지예요. It's very cute, 아주 귀엽네요. Puppy. 그리고 강아지는 이렇게 울어요. 우후. 그다음 cat. 고양이란 뜻이에요. 한국에는 야옹 하고 울죠. 외국에서는 미야옹 하고 울어요. Cat. Okay, next. Hamster. 햄스터예요. 이거는 영어랑 한국말이랑 똑같네요. It's very cute and small. 굉장히 귀엽고 작은데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강아지, puppy. 퍼피가 아니라 아 소리가 나요. puppy. Very good. 고양이, cat. 친구들, 에 발음이라서 입을 크게 벌려보는 거예요. cat. Good job. 미야옹. 햄스터, hamster. One more time. 이거는 조금 쉬워요. 한국말이랑 똑같거든요. hamster.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Puppy. Puppy. Cat. Cat. Hamster. Hamster.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I walked in the park with my puppy. 나는 강아지랑 산책을 했다. Wow, 아주 건강하겠는데요, 강아지가. 친구들, 산책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따로 없어요. 그래서 I walked in the park, 공원에서 걸었다. 즉, 산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let's practice one more time. I walked in the park with my puppy. Good job! Woof, woof. 그 다음, the cat was chasing the mouse. 고양이는 생쥐를 쫓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cat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chase는 쫓고 있다, 쫓다 라는 뜻이에요. chasing. Okay, now 같이 말해볼게요. The cat was chasing the mouse. Very good. 미야옹. 그 다음, my friend has a cute hamster. 내 친구는 귀여운 햄스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학교 가보면 가끔가다 어떤 친구가 햄스터를 꼭 키우죠. 얼마나 귀여운데요. 자, 우리 같이 그럼 말해봐요. My friend has a cute hamster.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pets.
1: Rabbit. R-A-B-B-I-T. Rabbit. Rabbit. Cage. C-A-G-E. Cage. Cage. Fur. F-U-R. Fur, fur.
0: Our next pet is rabbit. 토끼예요. It's very cute. 아주 귀엽네요. And it looks very soft.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Rabbit. Next, cage. 새장 또는 우리란 뜻이에요. 이렇게 새가 cage 안에 살죠. 여러분, 새는 어떤 소리를 내냐고요? 새는 chirp chirp라는 소리를 내요. 그 다음은 fur, 동물의 털이란 뜻이에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이랑 달라요. 머리카락은 hair, 동물의 털은 fur.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토끼, rabbit. 앞에 re가 아니라 ra예요. Rabbit. Good job. 새장, 우리, cage. 여기는 soft G 발음이 나서 그 소리가 안 나요. Cage. Good job. 동물의 털. Fur. 끝에 er 발음을 잘 해볼까요? Fur.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Rabbit, rabbit. Cage, cage. Fur, fur.
0: 다음 예문은요. A rabbit has big ears. 토끼는 큰 귀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이게 rabbit의 characteristic 특징이죠. Big ears. 큰 귀.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A rabbit has big ears.

0: 잘했어요. Next, the parrot was in the cage. 앵무새는 새장 안에 있었다. 친구들, 앵무새 본 적 있나요? 영어로는 parrot라고 해요. 그리고 cage, 새장 안에 살죠. Now it's your turn. The parrot was in the cage. Excellent. Next. Okay. Animals have very soft fur. 동물은 매우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우리가 cat이나 rabbit을 보면 아주 부드러워 보이죠? 만져본 적 있나요? 자, 여러분, it's your turn. 같이 말해볼게요. Animals have very soft fur. Wow, you guys did a very good job today. 아주 잘했는데요. 그럼 오늘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Puppy, puppy. Cat, cat. Hamster, hamster. Rabbit, rabbit. Cage, cage. Fur, fur.
0: I hope you had fun today, everyone. 오늘 즐거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공부를 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0: Unit 128, Soft C. Let's go. Phonics Soft C. S, s, s. S, ice.
1: S, ice.
0: S, pencil.
1: S, pencil.
0: S, spicy.
1: S, spicy.
0: S, city. Bicycle.
1: Sir, bicycl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알파벳 C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난 시간에 알파벳 C가 K 소리 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가끔 부드러운 S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스, 스, 스. Good job! 이렇게 부드러운 스 소리가 나요. 그럼 스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얼음.

0: 아이스예요. 여기 스 소리 들렸나요? 물을 꽁꽁 얼리면 얼음이 돼요. 얼음, 영어로 ice. ice. ice. Very good. 스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연필, pencil이에요. 여기도 스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필기를 하려면 꼭 연필이 있어야 되죠. 연필, 영어로 pencil. pencil. pencil.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스 소리 날까요? 아, 매운 spicy가 있었네요. 다양한 음식 중에 매운 음식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매운 음식 좋아하나요? 매운, 영어로 spicy. spicy. spicy. Excellent. 스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도시, city예요. 여기도 역시 스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도시에 가면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도시, 영어로 city. city. city.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스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얼굴, face예요. 여기도 스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얼굴로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얼굴, 영어로 face. face. face. 너무 잘하는데요? 스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자전거, bicycle이에요. 날씨가 좋은 날에 공원 가서 자전거 타면 아주 재밌죠? 자전거, 영어로 bicycle. bicycle. bicycle. Great job! 와우! 이렇게 스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Hi.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알파벳 C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K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좀 다른 소리가 나는데 우리 어떤 소리 배웠죠?
1: S.
0: 아주 잘했어요. 부드러운 S 소리를 배웠어요. 그럼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S, S, S.
0: Good job! 그럼 S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었죠? 아, 첫 번째 단어는 물을 꽁꽁 얼리면 이것이 됐는데 이게 뭐죠?
1: 아이스.
0: 네, 맞아요. 얼음, 아이스. 여기 스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말이죠. 써니가 아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아이스를 한번 만져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해봐요.
1: This is gonna be cold. Oh, there's still too soon.
0: Wow, Logan, 만지니까 어때요?
1: Cold.
0: It's very cold. 아주 차가워요. 그럼 얼음, 아이스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S-s-ice. S-s-ice. S-s-ice.
0: Very good. S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필기를 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죠. 연필, 영어로 뭐였죠?
1: Pencil.
0: 아주 잘했어요. Pencil. 여기 S 소리 들렸죠? 자, 그러면 로건. 써니가 여기에 펜슬을 숨겨놨어요. 로건이가 펜슬을 찾아주세요.
1: Okay.
0: Three pencils. Great job. 아주 잘했어요. 그럼 연필, pencil 다시 발음해보세요.
1: S, S, pencil. S, S, pencil. S, S, pencil.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S 소리 났죠? 아, 다양한 음식 중에 아주 매운 음식도 있잖아요. 매운 영어로 뭐예요?
1: Spicy.
0: Correct. Spicy. S 소리 들렸죠? 어, Logan, do you like spicy food? 아, 안 좋아해요. Really?
1: I hate it.
0: You hate it? Okay. 매운 spicy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S, S, spicy. S, S, spicy. S, S, spicy.
0: Well done. 또 S 소리 나는 단어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도시에 가면 아주 높은 건물들이 많잖아요. 도시 영어로 뭐였죠?
1: S, S,

0: city. S-s-city. S-s-city.
1: Perfect! 또 어떤 단어가 s 소리 났죠? 아, 우리가 얼굴로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얼굴 영어로 뭐예요?
0: Face.
1: 네, 맞았어요. Face.

0: 그럼 로건이가 그린 페이스 볼까요? This looks great. 아주 잘했어요. 얼굴 fac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So so face. So so face. So so face.
0: Very nice.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는 우리는 공원에 가서 재미있는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영어로 뭐죠?
1: Bicycle.
0: Very good. Bicycle. 그럼 우리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1: So so bicycle. So so bicycle. So so bicycle.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soft C. S S S. S ice.
1: S ice.
3: S pencil.
1: S pencil.
3: S spicy.
1: S spicy.
3: S city.
1: S city.
3: S face.
1: S face.
3: S bicycle.
1: S bicycl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라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that sad.
0: 자, 본격적인 공부 들어가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요리 대결을 했었나 봐요. But I think the boy won.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딸한테 괜찮아? 너 져서 괜찮아? 슬프지 않니? 근데 우리 여학생은 뭐 그렇게 슬퍼 보이진 않네요. 그쵸? She may be not happy, but she's not sad too. 자, 그러면 이렇게 슬프지도 않고 많이 기쁘지도 않은 뭐 그렇게 안 슬픈 상태? 요거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여자친구가 진 게 여기 남자친구가 뭔가 뒤에 숨기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라는 표현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대화 먼저 들어볼게요.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1: Really?
2: Yeah, we had fun. That's what count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Sad가 슬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sad까지만 물어보면 너 슬프니? 라는 뜻이죠. 자, 뭐 때문에 슬퍼요? You lost. Lost는 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lose라는 지다라는 뜻의 단어의 과거 형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 거기 때문에 Are you sad you

0: lost? 너가 져서 슬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져서 슬퍼?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우리 친구들은 승부욕이 있나요? 여기서 lose라는 거는 어떤 경기나 대회나 시합에서 졌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Are you sad you lost? 물론 우리가 슬플 수 있겠죠. 하지만, I'm not that sad. 이렇게 대답해 보는 건 어떨까요? I'm not that sad라고 했는데, 여기서 that은 그렇게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that이라는 단어를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것, this, 저것, that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that은 또 그렇게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 앞에 붙어서 그렇게 그 상태인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m not that sad이라고 하면 뭐 슬프긴 하는데 그렇게 슬프진 않아라는 의미겠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그렇게 슬프진 않아.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잘했어요. 자, I'm not that 다음에 상태 놓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바빠요? 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that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I'm not that busy. 이런 식으로요. 연습해 볼까요?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잘했어요. 많이 지루하시죠? 아니요. 저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bored. 라고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not that bored. 잘했어요. 무섭죠? 아니요. 저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요. I'm not that scared. 라고 하면 돼요. Scared가 무서운이라는 뜻이에요. I'm not that scared. I'm not that scared. 달리기 잘 뛰나요? 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I'm not that fast. I'm not that fast.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m not that fast. 자, 이렇게 I'm not that 뭐뭐라고 해서 뭐, 그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라는 말이 된다는 거. You that. 잘 기억해 주세요. 자, really? 아니, 그렇게 슬프지 않아? 괜찮아요? Really? 놀래서 물어봤죠. Yeah, we had fun. 이렇게 대답을 했죠. Yeah는 뭐, 라는 대답이고요. Yes 대신에 쓰면 되겠죠. We had fun. 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have fun이라는 표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have는 보내다라는 뜻인데 had라고 했죠. have의 과거형 보냈다가 had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즐거웠던 거는 we had fu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어떤 시합이 있었는데 즐거웠잖아라는 말인 거죠. we had fun.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어서 That's what counts 라고 말을 했습니다. count가 원래는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That's what counts 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라는 말인 거죠. 물론 누가 이기냐 지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 그거가 중요한 거지라고 할 때는 That's what counts. 이렇게 말을 한 거네요. 그쵸? That's what counts. 여기서의 that은 그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가 아니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We had fun. 재미를 느꼈다는 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counts.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는데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1: Really?
2: Yeah, we had fun. That's what counts.
3: Singing.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Now, let's go back to the competition. 요리 대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자친구가 졌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이렇게 물어봤죠. 너가 져서 슬프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lose가 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잃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뭐를 잃었을 때는 뭘 잃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it처럼 뭔가 대상이 나왔다. 그러면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친구가 소금을 잃어버려서 소금을 못 쳐서 졌나 봐요. Are you sad you lost it? 여기서 it은 소금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금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슬프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re you sad you lost it? Are you sad you lost it? 이렇게 같은 단어더라도 that처럼 lose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여자친구 슬픈가요?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뭐 슬프긴 한데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이런 말이겠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잘했어요. Really? 정말? 놀라네요, 그쵸, 다들? Really? 자, 놀랐어요. Are you sure? 아빠가 너 정말 괜찮아?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봤어요. Sure가 확실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확실해? 너와 많이 안 슬픈 거 괜찮아? 다들 걱정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런데 sure 대신에 for real 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도 있어요.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Yeah, we had fun. 뭐 누가 졌든 누가 이겼든 우리 즐거웠잖아요. We had fun.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we had fun 대신에 그건 즐거웠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It was fun. 이렇게도요. Yeah, it was fun.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Yeah, it was fun. Yeah, it was fun. 잘했어요.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counts. 기억나죠? 여기서 count는 수를 세다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즐거웠다는 게 이런 말이었네요. Count 대신에 matter라는 단어를 써서 That's what matters.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이 표현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That's what matters. That's what matters.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남자친구 뒤에 소금이 있네요. 소금을 뒤에 숨겨놓고 여자친구한테 안 줘서 이겼나 봐요. 아이고야. 자, 어찌됐건 오늘 배웠던 표현도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Everyone, follow me.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scared. I'm not that scared. We had fun. We had fun. It was fun.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matter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that sad. 저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그래서 that은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게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오늘 배웠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라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Wednesday. Chase the sun. I can use an idiom for enjoying sunny weath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쌤만 궁금한 거 아니지? 자, 쌤이랑 한번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되게 귀여운 그림이죠, 그쵸? 일단은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쌤이랑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Oh, I see 5 children. 아이들 다섯 명이 보입니다. I see 5 children. 저기 남자아이는 축구공도 들고 있네요. The boy is holding a soccer ball. 저기 여자아이는 농구공을 또 들고 있어요. The girl is holding a basketball. That's right. 그리고 저기 빨간 머리 여자아이는 저 부채도 들고 있어. 쌤이 저번 시간에 부채 영어로 알려줬는데 부채는 F-A-N. Fan이죠. The girl is holding a fan too. Oh, okay, 좋아요. 그리고 저거는 태양이겠죠. The sun. The sun. 자, sun이 특이하게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The sun has arms and legs. 재밌는 그림이네요. 왠지 이 아이들 five children이랑 the sun이 신나게 노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쌤이랑 그건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Chase the sun.

0: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1: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0: Great idea. Let's have fun.
2: 잘 들어봤어?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함께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쌤이랑 보겠습니다. 빠바밤! 오, key expression!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4 hours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4 hours. 4 hours. 자, 4 hours가 아니라 4 hours. Okay. 자, hour는 시간을 뜻합니다. 1 hour, 2 hours, 3 hours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말할 때 그 시간이에요. 근데 4 hour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 몇 시간 내리란 뜻입니다. 몇 시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4 hours.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난 몇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계속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4 hours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보자. 빠밤. I've been studying for hours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친구예요. 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 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천천히 보자. 자, have been 쌤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옛날부터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리 뭔가를 지속했던 걸 말할 때 I've been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ave been의 줄임말이죠. I have been I've been. Okay. 자, 그러면 I've been studying 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 나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다, studying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한번 해석해보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 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공부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친구. 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이거 좀 힘든 표정으로 해볼까요?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자, 나는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좋아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공부했으면 좀 쉬어줘야죠. 그쵸? 자, 또 볼게요.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이런 문장도 나왔네. 자, 이번에도 have been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you have been이 나왔죠.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자, 너는 playing 뭐예요? 놀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몇 시간 내리 놀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너 몇 시간 동안 놀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뭐 동생이나 친구가 계속 몇 시간 내리 놀고 있어. 그러면은 못 참고 너 그거 몇 시간 동안 갖고 놀았잖아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좋습니다. 오케이. 자, 또 볼게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군요. 그쵸? 자주 쓸 것 같아. 잘 봐봐.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이번에는 we have been이에요. 우리는이야. 자, waiting은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다, 기다린 거잖아. 그쵸? 기다리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린 여기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라는 뜻입니다. 뭔가 줄을 몇 시간 동안 섰거나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 갔을 때 두 시간 동안 롤러코스터 줄 서본 적 있어요? 쌤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썼어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리 여기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for hours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 완성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많이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diom, 오늘의 관용구가 나왔습니다. idiom, 오늘의 관용구는요, chase the sun이에요. 쌤이 좋아하는 idiom 나왔어요. chase the sun, chase the sun. 자, chase 하면은 쫓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되게 chase 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서둘러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chase the sun 하게 되면 즐거움을 쫓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sun이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해

0: 쫓다, 자, 해를 따라간다, 즉 즐거움을 따라간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Chase the sun. Chase the sun. 안에만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해를 따라간다, 뭐 즐거움을 따라간다란 뜻이에요. Chase the sun. 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Chase the sun. 시작. Chase the sun. 좋아요. 자, 해를 따라간다. 즉, 뭐, 바깥 활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예문에서 볼게요.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그렇죠. Chase the sun 하게 되면은 바로 파크가 생각나긴 해요. 그쵸? 자, let's chase the sun. 자, 우리 한번 밖에 해를 따라가보자. 햇살을 따라가보자. 라는 뜻이고. And go to the park. 공원에 가자란 뜻이죠. 자, 우리 공원 가서 해를 좀 찾아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즐거움을 찾으러 가보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겠죠?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이거 해볼까? 시작.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좋아요, 얘들아. 자, 또 볼게요.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그렇죠. 자, 햇님을 또 따라가려면 어디 가겠어요? 그쵸. beach. 해변이 또 생각나죠? 자, 우리, 햇님을 찾으러, 햇님을 쫓으러, 우리 한번 해변에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자, 해를 쫓아가서 우리 해변에서 놀자. 시작.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좋아요, 얘들아. 따라한 거 맞지?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다이얼로그 볼게요. Chase the sun. 즐거움을 따라가다. 태양을 따라가다.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우리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라고 합니다. 자,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했으니 힘들겠죠?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우리, 즐거움을 찾으러 가자. 해를 찾으러 가자. And go to the park. 어디로 가요? 공원으로 간대요. 우리 공원으로 가서 해를 쫓으러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Great idea. Let's have fun.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한번 재밌는 시간 가져보자. 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좀 이해가 갔나요? Chase the sun. 기억할 수 있겠죠? 즐거움을 쫓아가다. 태양을, 해를 쫓아가다. Okay.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오늘의 그림 기억나? 햇님이, 저 써니. 팔과 다리가 있고 아이들이랑 막 노는 아주 즐거운 그림이었는데요. 그 대화 속으로 쌤이랑 들어가 보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져. 그쵸? The sun and the children are playing. 그쵸? 쌤이랑 대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Oh, Mr. Sun. Sun. 자, Oh, Mr. Sun.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자, 이거 Oh, Mr. Sun 이라고 영어로는 좀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한국말로 하면 Oh, 햇님아 좀 이상하긴 한데 Oh, 태양 뭐 햇살아 이란 뜻이 되겠죠? Oh, Mr. Sun Oh, 햇님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chase가 무슨 뜻이었지? 쫓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I'm going to chase you 하면은 내가 널 따라갈 거야 내가 널 쫓아갈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h, Mr. Sun,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햇님을 쫓아가면서 막 놀고 있죠. 자, 그랬더니 태양이 chase me, 나 잡아봐라 라고 합니다. chase me, have fun playing 이라고 합니다. 자, chase me, 나 잡아봐, 날 쫓아봐 라는 뜻이고, 그리고 have fun playing 하니까 재밌게 한번 놀아봐 라는 뜻이 되겠죠? have fun playing 했더니, 아이들이 또 이래요. Okay, let's chase the sun and play for hours and hours 라고 합니다. Okay, 좋아. 그러면서 let's chase the sun. 우리 태양을 한번 쫓아보자. And play for hours and hours. 자, for hours 하면 몇 시간 동안이죠? 그래서 for hours and hours 하게 되면 오래 오래란 뜻이 됩니다. 더몇 시간이 더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햇님을 따라가면서 오래오래 신나게 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Chase the sun. 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태양을 쫓으면서 우리 친구들 놀아보세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an idiom for enjoying sunny weather. 나는 해가 쨍쨍한 날을 즐길 때 사용할 수 있는 idiom, 관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Chase the sun. 그래서 출력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언제나 chase the sun 하세요. Bye bye, butterfly.

tired of waiting. Spring is here. I'm coming to see you, your dad.

lucky charm is me! That's good! That brings good luck!

0: TV 국민행동대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니콜 선생님, 오늘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역시나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동생은 다리 아프다며 여기저기 앉고 싶다고 하고 영화 내용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이고 저런 우리 친구 동생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나 봐요. 맞아, 막 앞에서 막 아이가 동생이 막 그러면은 막 너 안고 싶구나, 아 너 목마르구나, 아 너 화장실 가고 싶구나 막 챙겨주느라고 영화를 제대로 못 봤나 봐요. 자, 오늘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 너 뭐뭐 하고 싶구나, 너 뭐뭐 하고 싶지, 이런 문장들 우리 함께 배워볼 거예요. 문장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볼게요. Sit. To. Want. You. Here. You. Want. To. Sit. Here. You want to sit here. 자,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의 주인공은 you, 너예요. 상대방이에요. 우리 딱 봐도 상대방이 아 이거 하고 싶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너 뭐 물 마시고 싶구나. 너 안고 싶구나. 너 뭐 사고 싶구나. 너 뭐 갖고 싶구나.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 표현하는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처음으로 만들어 볼 문장은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필요해요. 너가 주인공이니까 제일 먼저 올 게 뭐예요? 맞아요. You. 처음에 오는 단어니까 처음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줬어요. 이제 우리 친구도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You, 너는 want to, 무슨 뜻? 하고 싶다. 그죠? 동작은 sit이에요. 그러면 want to sit 하면 앉고 싶다가 되겠죠. 어디에 앉을까? Here, 여기.

여기 앉고 싶구나. You want to sit here. You want to sit here. 아, 알겠죠, 친구들? 자, 그럼 이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 나타내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Shopping. Flute. Learn. 자, 오늘도 함께 단어 쓰고 발음도 해보고 배워봐야죠. 첫 번째 단어는 shopping이에요. 친구들은 쇼핑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쇼핑보다는 영어처럼 발음하려면 shopping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sh가 만나면 sh 소리 나죠. o의 소리가요, 친구들. a예요. 그리고 p의 소리가 p. 여기까지 shop. shop. 이 shop이 물건을 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p 하나 더 붙여주고 i 그리고 ng 만나서 붙였더니 shopping, shopping이 되네요. 쇼핑 아니고 shopping. shopping은 쇼핑이라는 말도 되고 쇼핑하고 있는, 쇼핑하러 이런 의미도 다 될 수 있어요. 우리는 go shopping이라고 해서 쇼핑하러 가다로 연습해 볼 거예요.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는 flute예요. flute. 이렇게 들고 부는 은색 악기 있죠. 소리 아주 아름다운 플루트 또는 플룻 이렇게 친구들 얘기하죠. 영어로는 flute. 한 박자 flute 써볼게요. F랑 L 붙어서 full 소리 날 수 있고요. 이 U는 뒤에 E가 나와서 소리가 우 하고 나고요. T, E는 소리 나지 않고요. full, U, T 다 붙이면 flute, flute 이렇게 발음한다. 세 번째 단어 볼게요. 세 번째 단어는 learn, learn. This is what you're doing right now. 지금 우리 친구들 영어 뭐 하고 있어요? 영어 쓰고 있는 것도 맞지? 배우고 있죠. 배우다 라는 게 바로 learn이에요. learn. 오, 소리 나는 L이 제일 먼저 왔고요. E, A, R. 신기하게도 소리가 R 하고 나요. learn. 마지막 N의 소리 만 붙여주면 learn, learn. learn. 입속에서 혀가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learn. okay. 자,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만드는 문장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you. 너는이에요. 첫 번째 문장. 너는 여기 앉고 싶구나. 너 여기 앉고 싶구나. 어떻게? 너. you. 하고 싶다. want to, 앉다, sit, 어디에? 여기, here. 다 붙여볼게요. You want to sit here. 한 번 더. You want to sit here.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너 쇼핑하러 가고 싶구나. 너 쇼핑 가고 싶구나. 어떻게? 너는 you. 하고 싶다. want to. 자, 이제는요. 쇼핑하러 가다라는 표현을 넣어줘야 돼요. 가다는 go. 쇼핑하러. shopping. 맞아요. 다 붙여볼게요. You want to go shopping. You want to go shopping. 너 쇼핑하러 가고 싶구나. 세 번째 문장. 너 플루트 불고 싶구나. 또는 너 플루트 연주하고 싶구나. 어떻게? 나는 you 하고 싶구나. want to.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연주하다라고 할 때는 play 쓸 수 있죠. play. 그리고 악기 이름 앞에는 the 붙여주고 flute, flute. 아, 좀 길다. 붙여볼게요. you want to play the flute. 조금만 더 빠르게. You want to play the flute. 조금 더 빠르게. You want to play the flute. Good. 마지막 문장. 너 영어 배우고 싶구나.
너 영어 배우고 싶지? 영어 배우고 싶구나. 어떻게? 너, you 하고 싶다? Want to 배우다? Learn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배우다, 배우다, 배웠다. Learn 그리고 영어, English 다 붙이면 you want to learn English. You want to learn English, right? 친구들 영어 배우고 싶죠? Very good. 그럼 우리 지금까지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젠트로 불러봐요. Let's chant. 'You want to sit here.' 'You want to go shopping.' 'You want to go shopping.' 'You want to play the flute.' 'You want to play the flute.' 'You want to learn English.' 'You want to learn English.' 'You want to sit here.' 'You want to go shopping.' 'You want to play the flute.' 'You want to learn English.' Yay! 자, 이제는요, 상대방이 뭐뭐 하고 싶다 하는 이 문장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보면서 크게 크게 영어로 문장 외쳐봐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어? 다 영어로 말하잖아. 너도 영어 배우고 싶구나. You want to learn English. 앉아도 될까? 자리가 비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 너 여기 앉고 싶구나. You want to sit here. 후후, 후후. 아, 혼자선 잘 안 되네. 너 플루트 불고 싶구나. You want to play the flute. 이제는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들 점검해 볼 시간이죠. 미션 준비했어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You want to sit here. You want to sit here. 자, 지금 듣고 있는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 찾아주세요. 3, 2, 1, 정답은 You want to sit here 이라고 했죠. 너 여기 앉고 싶구나. 벤치 그림이 있으니까 B가 정답이 되겠네요. 잘 듣고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You want to go shopping. You want to go shopping. 자, 틀린 부분 찾았나요? 바르게 고쳤나요? 확인해 볼게요. 정답! You want to go shop 까지 하면 안 되죠. 쇼핑하러 라고 해야 되니까 shopping으로 써줘야겠어요. You want to go shopping. 주어진 단어 블록을 순서대로 이어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드세요. 지금 보면 남자친구가 플루트를 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옆에 계신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우리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불러주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이 그림 보면서 문장 차례차례 이어 보세요. I'll give you 5 seconds. 5, 4, 3, 2, 1. 우리 만들고 싶은 문장은요. 너 플루트 불고 싶구나 에요. 너는 you want to 동작은 play 연주하다 악기 앞에서 마지막으로 악기 이름 flute. You want to play the flute. 뱅글뱅글뱅글 문장 완성했나요? Very good.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 표현하는 문장이었죠. 너 뭐 하고 싶구나. You want to 동작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때는 You want to 동작.

0: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영어를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친구들, 혹시요, 여러분이 어디 가는 길인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1: 나 띵띵으로 가는 길인데.
0: 자, 이렇게 말해본 적 있죠? 오,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나 백화점 가는 길이야.
0: 그래요. 백화점 가는 길에 친구가 전화할 수도 있죠. 자, 과연 이렇게 나 백화점 가는 길이야.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잠시 후면 이 말을 영어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우리 일단은 단어부터 확인해요.
2: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자, 과연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2: 만나봅시다. 드럼
0: 뿅! 첫 번째 단어!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1: 나 백화점 가는 길이야.
0: 백화점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바로 이 department store. 여기 사진 좀 보세요. 맞아요. 낯익죠?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 영어로 조금 기네요. 일단 천천히 department store. Okay, store 하면 가게라는 뜻이에요. department store, 백화점. Okay,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 Very good. And next. Tag along 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사진이 두 개예요, 여러분. 자, 일단 요거 보면 우리가 흔히 왜 태그. 태그. 옷 사면 여기 뭐 붙어져 있어요? 태그라고 하죠. 딱 그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는데 어딘가를 같이 왔어. 강아지가 어디를 가는데 고양이가 따라온 겁니다. 따라오다 따라가다. 잠깐만요, 친구들 보세요. 우리 옷 같은 거 어떤 제품 사면 여기에 태그 붙여져 있는 게 사실은 나는 이 옷을 샀는데 이 태그 얘도 같이 따라온 거잖아요.

0: 맞죠? 맞아요. 그래서 tag along 하면 이렇게 어딘가를 가는데 따라오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따라왔으니까. Okay, tag along. Tag along. Very good. And next. Why not? 자, 이 여자분 표정이나 이 몸짓 모든 것이 Why not?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단어 다 알고 있어요. Why? 왜? Not. 아닌 거잖아요. 즉, 왜안 되겠어? 왜 아니겠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죠? Why not? Why not? Very good. And next. Parking lot. Okay. Parking lot.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친구들 사진을 보니까요. 차들이 많네.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예요? 맞아요. 주차장인 것 같아요. 샤이니쌤도 오늘 여기 와서 방송국 와서 parking lot 주차장에다 차를 잘 세우고 올라왔어요. 따라서 말해봐요. Parking lot, parking lot, parking lot, parking lot.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단어들부터 슝슝슝슝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보내볼까요?
1: Where are you going?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Can I tag along?
2: Oh, sure. Why not?
0: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샤이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짜란! 자, A 친구가 물어요. 사실 이 질문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쵸?
1: Where are you going?
0: 이라고 씁니다. 너는 어디에 가는 길이야? 라고 묻죠. 쉬워요. 자, 크게 따라서 말해보세요.
1: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0: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문장 말하기 연습하실 때,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끊어서 처음에 말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말이죠. Okay? 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이라고 하죠. 아니, 이거 대체 무슨 뜻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department store. 우리 아까 단어 시간에 봤어요. 바로 백화점. 이라는 뜻이잖아요. 잠깐만. 백화점 길?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친구들.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 읽어볼까요? On my way to. On my way to. 잖아요? 즉, my는 소유격이니까 우리가 on 소유격 way to. On 누구의 way to.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뭐로 가는 길인, 가는 중인, 이러한 말입니다. 즉, 나는 백화점으로 가는 길이야, 가는 중이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다시 한번. On 누구의 way to. 다 같이 이 부분만 일단 따라서 말해봐요. On 누구의 way to. Very good. 누가 어디로 가는 중인이라는 얘기였죠. 나 백화점 가는 길이야. 자, 이 문장 두번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2: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0: Very good. 자, 그렇다면 on 누구의 way to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예를 들어서, 샤이니쌤,
3: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서 방송국으로 들어오는 길에 어머 내가 내 차에서 책 중요한 책을 놓고 내렸네. 아이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야지. 자 그럴 때 할 수 있어요. I'm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저는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라는 말이죠.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까요?
0: I'm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1: I'm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I'm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4: I'm on my way to the parking lot.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3: 자, 그녀는 학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해볼까요?
0: She's on her way to school.
3: 자, 여기서는 그녀니까 여기에 누구의 자리에다가 her 넣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봅니다.
0: L, she's on her way to school.
1: She's on her way to school. She's on her way to school.
4: She's on her way to school.
3: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on 누구의 way to 이렇게 쓰느냐?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 살짝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on 누구의 way to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긴 to가 없네요. 자, 친구들 보세요.
0: He's on his way home.
3: 이런 문장이죠. 선생님, 여기는 왜 to가 없어요? 궁금하죠? 자, 친구들, home이라는 단어는 이 안에 이미 집으로 이러한 방향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집으로. 이미 여기에 to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to를 쓰지는 않습니다.
0: Okay. He's on his way home.
4: He's on his way home.
1: He's on his way home.
4: He's on his way home.
3: Okay.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어쨌든 우리 B 친구가 백화점 가는 길이다 라고 했더니 A가 말합니다.
1: Can I tag along?
3: 이라고요. 우리 tag along 이거 배웠어요. 그쵸? 따라가다 라는 거잖아요.
5: 나도 따라가도 될까? 너 백화점 가는데 나도 같이 가도 돼?
3: 그 말이에요. 같이? Can I tag along?
4: Can I tag along?
1: Can I tag along?
4: Can I tag along?
3: 그랬더니 B says, sure, why not? 물론이지. Why not? 왜 안 되겠어?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0: Sure, why not?
4: Sure, why not?
1: Sure, why not?
4: Sure, why not?
0: Very good.
3: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다 같이 영어로 말해봅니다.
1: 너 어디 가니?
0: Speak.
4: Where are you going?
2: 나 백화점 가는 길이야.
0: Speak.
1: Oh, 나도 같이 가도 될까?
0: Speak.
4: Can I tag along?
2: 에이, 물론이지. 왜 안 되겠어?
0: Speak.
4: Sure. Why not?
3: 오!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자, 문제 세 가지 중에 과연 몇 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5: 도전 갑니다.
3: 나 백화점 가는 길이야. 이거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요.
0: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3: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3, 2, 1, T. 바로 친구들 다 같이
0: That's right.
3: 그렇죠. 다 같이 말해봐요.
0: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4: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1: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4: I'm on my way to the department store.
0: 그렇죠. Very good.
1: And next, second question.
3: 그는 집에 가는 길이다. 잠깐만. He's on his way. 이거 얘기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3, 2, 1.
0: 자, home은 그 안에 이미 집으로 라는 뜻이 있댔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home!
3: Very good. 다 같이 말해봐요.
0: He's on his way home.

0: He's on his way home. Very good. And the las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주차장인 것 같은데? 3, 2, 1, 띵! Time's up.
1: 영어로?
0: That's right. Parking lot! 주차장! 예! 네,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어디로 가는 중인, 어디로 가는 길인 이라는 표현 on 누구의 way to on 누구의 way to 배웠어요. 근데 항상 to는 항상 쓰는 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쵸? 나 집에 가는 길이야. I'm on my way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학교 가는 길이야. I'm on my way to school. Okay.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분사가 뭔지, 그리고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각각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과거분사의 규칙의 형태가 그 과거 시제랑 비슷하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친구들 또한 불규칙이 있습니다. 불규칙은 어떻게요? 외워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불규칙들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오늘 예문 통해서 많이 알아볼 건데요. 그럼 사진이랑 예문 3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두 분이 뭔가 수색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mone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뭔가 처음 보는 단어의 형태 하나 있지 않나요, 여러분? PP라고 부르는 어떤 친구가 또 있는 건지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창문이 빠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아래 문장 보니까 Let's fix the broken windo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서진 창문입니다. 어디가 과거분사일까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어떤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나 봐요. 그게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It's a widely known fac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가 과거분사인지 어떻게 생긴 건지 잘 특징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분사의 불규칙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불규칙이니까 선생님이 또 오늘 외워라를 엄청나게 주구장창 얘기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입니다. 요 불규칙 안에서도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또 규칙을 찾아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일단 과거분사가 뭔지 복습부터 해봐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따르면 과거분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거였고 이 과거라는 거는 그냥 이제 과거 시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과거 분사는 수동 분사에 가깝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된, 뭐뭐 해지는, 뭐뭐 당한 이런 식으로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하는 느낌의 해석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규칙의 형태는 동사의 과거형과 똑같이 생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불규칙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불규칙들을 쭉 배워볼 거고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규칙의 과거 분사들을 쭉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자주 나오는 불규칙 짜잔! 자, 일단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요. 자, 우선은 do 이런 동사들, 쉬운 동사들이니만큼 PP형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do 같은 경우는 PP형, PP형이 과거분사라는 뜻인데 PP형이 d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어떤 친구들은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do, did, done, 뭐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수행평가를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런 수행평가 해본 적 없다고요? 괜찮아요. 지금 하면 됩니다. 자, 불규칙을 외우는 거는 역시나 암기인데요. 선생님이 그래도 비슷한 친구들끼리 좀 묶어놨는데 done, gone 요거 두 개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요 불규칙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n으로 끝나거나 ne로 끝나죠. 뭔가 친구들의 발음이 다 하고 N으로 끝난다라는 공통점이 이 불규칙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의 PP형 done. 자, 그 다음에 go는 gone. 따라 읽으세요. Given은 주다죠. 자, PP형은 given. 그 아래 speak, 말하다, spoken. 특이하게 생겼다, 그죠? C 같은 경우는 끝에 N만 붙이면 되네요. sin. 그렇죠. 그 다음에 eat은 먹다. PP형은 eaten. 좋아요. 그 다음에 be 같은 경우에는 been. Great. 그 다음 come은 오다죠. came인데 PP형이 얘는 좀 특이하게 다시 동사원형이랑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come. 이런 친구들이 come 말고 이따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get 같은 경우에는
got도 되고 gotten도 됩니다. 둘다 사용을 해요. 따라 할게요. got, gotten. 그 다음은 know 같은 경우, 알다, known. known.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write, 쓰다죠. 요거의 PP형은 written이라고 읽지 않고요. 따라하세요. written. 좋아요. 그 다음에 show, 보여주다죠. shown. 그 다음 break, 깨다죠. broken. great. 그 다음 take, 가져오다 취하다, taken. 그 다음에 push랑 cut 굉장히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PP형도 과거형도 모두 다 동사 원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put, cut. 한번 읽을게요. put, cut.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run, 아까 come이랑 똑같이 PP형과 동사형이 동일하고요. 읽을게요. run. 자, 그 다음, beat. 이기다 혹은 두드리다인데, beaten. 혹은 뭐, 뛰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steal, 훔치다, stolen. grow, 자라다, grown. begin, 시작하다, begun. 특이하죠? 자, ring은 울리다인데요. rung도 되고, ringed도 됩니다. rung, ringed. Very good. 자, 일단은 한 번씩 읽어본 데 의의를 두고요. 자, 얘부터 해석을 해보면, the police 하면은 경찰들은 are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다. 그 훔쳐진 돈입니다. 돈이 스스로가 훔칠 순 없잖아요. 돈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 형태를 쓴 거고, 불규칙이죠. steal, stole, stolen. 요 형태를 기억하는 게 포인트. 자, 요거 해석하면, let's fix. 고치자. The broken window 하면, 깨진 창문, 부서진 창문을 고치자.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broken 같은 경우도 break의 PP형인데, 불규칙입니다. break, broke, broken. 요렇게 바뀌는 거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거 해석하면, it's a widely known. 이것은

이다 한 widely 널리 known 알려진 fact 사실이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요 알려진 부분에 know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known 과거분사를 썼죠. 불규칙입니다.

0: foot. 3단 변화가 모두 동사원형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풀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요 다섯 개 과거분사 형태 맞출 겁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자, 쇼, 2, 1. 자, 첫 번째 거부터 done, cut, broken, been, eaten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못 맞춘 친구들은 앞에 한 번 더 복습하고요.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1: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money.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money. Let's fix the broken window. Let's fix the broken window. It's a widely known fact. It's a widely known fact.
0: 자, 오늘 리스닝 포인트는요, 불규칙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N으로 끝나는 발음들 잘 들어볼 건데요. stolen, stolen, 른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먹어요. stolen, stolen.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money. 경찰들은 도난당한 돈을 찾고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money.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money.
0: 그 다음은 broken. broken 아니고요. 쌍기역에 가까운 발음으로 들려요. broken. broken. Let's fix the broken window. 그 깨진 창문을 수리하자. 두 번 듣겠습니다.
1: Let's fix the broken window. Let's fix the broken window.
0: 자, 마지막은 known. 자, 요거 설마 known이라고 들을 친구는 없겠죠? known. known. It's a widely known fact.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t's a widely known fact. It's a widely known fact.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money. The police are looking for the stolen money. Let's fix the broken window. Let's fix the broken window. It's a widely known fact. It's a widely known fact.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녀는 그녀의 도난당한 지갑을 찾았다.

우리는 그 깨진 창문을 수리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 똑같이 steal의 PP형, 불규칙이죠? stolen 사용하시면 되셨습니다. 자, stolen부터 먼저 발음하는 연습해보죠. stolen. 스톨른 아니고 stolen, 비로 stolen. 한 번 더. stolen. Very good. 자, 그녀는 그녀의 도난당한 지갑을 찾았다. She found her stolen purse. 좋아요. 한 번 더. She found her stolen purse. 좋습니다. 자, 도난을 당한 지갑이죠. 지갑에 발이 달려서 지갑이 스스로 주인을 떠나가지고 난 자유를 찾을 거야 이러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은 수동적으로 도난을 당하기 때문에 PP형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그 깨진 창문을 수리했다. 이 같은 경우 broken window. 자, 이 부분 같이 연습 먼저 해볼게요. Broken window. 한 번 더. Broken window. 좋아요. We fixed the broken window. Very good.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까는 널리라고 해서 widely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잘이라고 해서 well-known이라고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같이 well-known부터 읽어볼게요. well-known. 한 번 더. well-known. 좋아요. It's a well-known fact. 한 번 더요. It's a well-known fact.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스피킹 포인트 구요. 이제 복습해야겠지요.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라이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I read a story. 나는 한 이야기를 읽었다. 쓰여진 이야기예요. 누구에 의해? professional 하면은 전문 축구 선수에 의해 이렇게 되는데 자, 쓰여진에 해당하는 단어 뭘 고르면 될까요? 쓰여진 과거분사입니다. written 고르면 되겠죠? 자, write는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는 불규칙. he 그는 썼다. 뭐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고 자, 요 자리에 들어갈 건요? 자, 이 자리는 일단 과거분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선생님이 썼다 라고 해석을 해드렸고 지금 여기는 동사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wrote를 써야겠죠. 낚이면 안 돼요. 무조건 과거분사 쓴다고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는 썼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felt, 느꼈는지 when, 뭐 할 때 하면서 그가 부러진 다리를 가졌다. 이 부분 영작하겠습니다. have 동사를 써주세요. he had a broken leg.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입장에서 다리 뼈가 스스로 나 부러지고 싶네 해서 부러질 리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broken 수동의 형태를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the words 하면은 그 말들인데 그에 의해서 말이 되어진 말들입니다. 정답. 자, 말의 입장에선 스스로 한 건 아니니까 spoken 쓰시면 되겠고요. in the story, 그 이야기 안에서 그에 의해서 말해진 말들은 were였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자, 감동적인에 해당하는 단어 moving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I read a story written by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He wrote about how he felt when he had a broken leg. The words spoken by him in the story were very moving.
0: 자, 오늘 원포인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과거분사 불규칙들 다뤘고요. 자주 나오는 PP형 선생님이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done, gone, given, spoken, seen, eaten, been, come, got, gotten, known.

written, shown, broken, taken, put, caught. 마지막, run, bitten, stolen, grown, begun, wrong, ringed 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거분사 불규칙 모두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재미난 내용 이어가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예화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또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 특별히 이 시각 나타내는 방법, 전치사 to와 past를 활용해서 몇시몇 분이다를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퀴즈의 정답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quarter to eight. 시몇 시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자, quarter 하면 시간에서 15분을 나타냈었고요. 그 다음에 to는 15분이 향해 가는 거였죠. 몇 시를? 8, 8시를. 즉, 8시 15분 전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에 8시 15분 전 또는 뭐 7시 45분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대화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소풍 가지 않을래?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랬더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바쁘거든.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야 해. 라고 하는 대화문인데요. 자, 우리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내일까지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 표현이 맞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up.
1: Why don't we go on a picnic? The weather is so nice.
2: I'm afraid I can't. I'm so busy now.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0: 잘 들어보셨나요? 뭐뭐까지 by가 정답으로 나와 있는데 until을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until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화문 간단히 보고 by와 until의 차이점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we go on a picnic? 무언가 상대편한테 제안할 때 우리 이 표현 많이 썼었죠? Why don't we? 뭐뭐 하지 않을래? 라는 뜻이죠. Go on a picnic이 소풍을 가다입니다. 그래서 Why don't we go on a picnic? 그러면 야, 우리 소풍 가지 않을래? The weather is so nice. 날씨가 진짜 좋아. 이런 뜻이죠. I'm afraid I can. 아, 미안한데 안될것 같아. 거절을 하는 거죠. I'm so busy now. 아,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나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야만 해. 라고 하는 대화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by하고 until 하면요. 둘다 뭐뭐까지, 뭐뭐까지. 우리 이렇게 그냥 외우게 되는데 얘네가 같은 쓰임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by하고 until의 차이점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먼저 by라는 건 동작이 완료되는 기한입니다. 완료가 되는 기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말 그대로 딱 그때까지 끝내야만 돼요. 어떤 단절의 느낌이거든. 그래서 I have to finish. 동사를 잘 보시면 돼요. 이 일을 내일까지 finish. 딱 끝내는 거죠. 이런 딱 단절의 느낌이 있을 때 by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 until은 언제 쓰는 걸까? 얘도 해석 자체만 보면 까지지만 얘는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아주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지. by는 딱 그때 단절이 된다면 until은 사실 쭉 지속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Jason will stay here until tomorrow. 무슨 뜻이야? 제이슨이 여기에 머물 거야. 언제까지? 내일까지. 역시나 동사의 느낌을 보면 stay는 머물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쭉 지속적으로 머물 건데 그 지속이 되는 시간이 내일까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때 딱 단절이 되는 끝나는 느낌은 아닌 거지. 자, 마찬가지로 I'll study English until midnight. 자, 우리 midnight은 자정이었죠. 그럼 해석이 나는 영어를 자정까지 공부할 거야 라는 해석인데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쭉 계속 하다가 자정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until과 by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동사를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by를 쓰는 동사는 좀 단절성이 있죠. arrive. 그때까지 도착하다, finish. 끝내다, complete. 완성하다, submit. 제출하다, deliver. 배달하다. 그 시점에서 끝이 탁 나는 그런 느낌의 동사들이라면 until은 동사 뜻 자체가 지속성을 가지죠. continue까지 계속하다, wait 언제까지 기다리다, stay까지 머물다, study까지 공부하다, remain까지 남아있다라는 뜻으로 동사 자체가 지속성을 지니는 동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의 느낌을 보고서 내가 by를 쓸 것인가, until을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by, until 말고요. 또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 마지막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R 발음이 생략되는 거 영국식에서 연습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철자를 발음할 때 영국식에서는 아, 미국식에서는 에에 가깝게 들리는 거 해봤고, 그리고 우리 오늘은 마지막으로 또 영국식 발음에서 트와 드 발음을 되게 강조한다라고 했었죠. 미국식에서는 얼로 약화가 되고 영국식에서는 트와 드 발음이 강조가 된다. 이거 위주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좀 볼게요. 단어를 좀 볼게. 먼저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Riring 이런 식으로 중간에 R 발음이 이 R로 약화된다. 정말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Riring. 그치만 얘를 영국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T 발음을 죽이면 안 돼요. 얘를 살려서 Writing. 한번더 Writing. 이렇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Letter. 편지죠. 이거 미국식으로 발음할 때는 Letter. Letter. 이렇게 발음을 했잖아. 근데 미국식에서는 트 발음 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끝에 있는 이얼 발음은 발음이 되지 않겠지. 그래서 letter. 한번더 lette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거 그럼 발음해 볼까? 문제라는 뜻인데요. 미국식으로는 matter이지만 영국식으로는 그렇지. matter. 한번 더 matter. 아, 이렇게 발음이 되겠구나. 자, 마찬가지로 visiting, 방문을 하다에 ing 붙인 형태인데 중간에 t가 이렇게 r 발음으로 미국식에서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visiting 이렇게 발음이 됐지만 우리 영국식에서는 t 발음 살려야겠죠? visiting 한번더 visiting 이렇게 발음을 할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거 party였어요. 이거는 첫 시간에도 연습을 했던 건데 그때는 이제 얼 발음이 생략된다. 여기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트 발음도 강조가 된다. 그래서 미국식에서는 party겠지만 영국식으로는 party. 한번더 party. 아, 이렇게 발음이 되겠구나. 자, 문장 속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What's the matter? 이게 미국식으로 들리지만 영국식으로는 What's the matter? 한번 더, What's the matter? 이렇게 들리겠죠. 자, 두 번째, He's writing a letter. 그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Writing a letter. 이렇게 부드럽게 미국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영국식으로는 He is writing a letter. He is writing a letter.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우리는

파티를 열 예정이야. 이 문장을 영국식으로 발음을 한다면, 자, 여기도 R 발음은 안 굴려지겠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한 번 더.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연습 한 번씩 하고 있으시죠? 자, 이렇게 우리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의 큰 특징들 공부를 해봤습니다. R 발음이 나지 않는다. T와 D 발음은 정확하게 발음을 해준다. 모음 A가 아로 발음이 된다. 이 특징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영화에서 영국 영화 같은 거볼때 한번 귀로 잘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이번에는 for 그리고 during의 차이점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얘네도 아까 앞에서 봤었던 until과 by처럼 둘다 해석만 놓고 보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치만 쓰임이 완전 다르겠죠. 자, 먼저 이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뒤에 시간의 길이가 와요. 이거는 우리가 또막 완료시제 같은 거할 때도 배웠던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시간의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와 관련된 시간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Liz has been listening to music for 2 hours. 그럼 무슨 뜻이야? Liz가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렇게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이 이런 느낌으로 약간 숫자로 구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시간의 길이 표현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during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길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특정한 기간, 행사, 사건,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해석은 똑같이 동안인데요. 여기서 힌트는 특정한 기간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We were very excited during the summer vacation. 그럼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아주 신이 났습니다. 라는 뜻인데,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알 수는 없죠. 그치만, 여름방학이라는 특정한 어떠한 시간, 특정한 때를 나타내고요. 또 하나 힌트는, 그래서 during 뒤에는 이 관사 더가 많이 보여요. 더라고 하는 관사 자체가 어떤 특정할 때 오는 거거든. 그래서 during the time,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 이걸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힌트로 during과 for를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구분할 수 있는 팁은요. 이 during으로 대답하는 의문문과 이 for를 가지고 대답하는 의문문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How long? 이라고 물어보는지, 아니면 when? 이라고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또 대답이 달라져. 예를 들어, how long이라고 하는 의문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시간의 길이가 담겨 있죠. 그래서 how long이라고 물었을 때는 for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when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때, 언제 뭐뭐 했어? 이렇게 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답에 during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너 여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었니? 살았니? 일때 대답이 I've lived here, 당연히, for 10 years. 10년 동안 살았어. 시간의 길이가 쫙 나오죠? 이때는 for이 되겠고요. When did you meet him? 너 그를 언제 만났어? 언제 만났어? 라고 물었어요. 이때는 I met him. 나는 그를 언제 만났냐면 The Christmas party.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동안 만났어. 이지만 이때 크리스마스 파티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행사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During the Christmas party가 정답이 되겠죠.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이 전치사는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해석이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이 while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during과 while의 쓰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도 좀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during과 while의 차이점을 보려고 해요. 역시나 둘다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during은 전치사이고요. while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바로 접속사예요. 그럼 두 개는 어떻게 또 구분을 하느냐?
자, 이제 주위를 보고 구분을 하면 되는데요.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지. 뭐 더를 붙여서 특정한 기간, 행사를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면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나오면 안 되고 뒤에 주어와 동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보고서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e ate popcorn during the movie. 우리는 영화를 보는 동안 팝콘을 먹었어인데 뒤에 the movie. 명사만 딱 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while이 아니라 during.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밑에는 we ate popcorn while we were watching the movie. 뭐 해석은 결국은 같은데 뒤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갔어요. 그쵸? 우리가 뭐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팝콘을 먹었다. 이때는 주어 동사를 이끌 수 있는 while을 써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우리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네 가지 배웠습니다. by와 until, 그리고 for과 during 공부를 해봤는데요. 정답 골라보고 읽어보죠. Tom will stay here by until tomorrow. Tom은 여기에 내일까지 머물 겁니다. 인데요. 해석 보고 못 풀어요. 우리 동사를 보고서. 머무는 거? 이거는 지속성이 좀 있죠. 이때는? 그렇지. until tomorrow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죠. Tom will stay here until tomorrow. 시작. 자, 이번에도 by와 until입니다. 똑같이 tomorrow, 내일까지인데요. 이번에는 I have to finish this work. Finish this work.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이 일을 끝내야 돼. 탁 끝내는. 단절이죠. finish는 단어 자체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바로, 그렇죠. by였습니다.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나는 이 일을 내일까지 끝내야 해. 읽어볼게요.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엔 세개 중에 골라볼게요. 해석은 전부 다 동안, 동안, 동안인데요. She was very bored. 아, 그녀는 너무 지루했어요. The class. 수업 시간 동안에. 자, 이때 일단 while은 탈락이죠.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가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 힌트고요. 수업 시간은 그래서 몇 시간인데?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특정한 어떤 시간이죠. 이때 쓸수 있는 전치사는? 그렇죠. during이었습니다. She was very bored during the class. 시작. 뭐, have been married. 그러면 결혼을 한지 어떠어떠 얼만큼 되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뒤에가 30 years가 나와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길입니다. 그쵸? 이때 쓸수 있는 게 바로 그렇죠. for이었습니다. They have been married for 30 years. 시작. They have been married for 30 years. 자, 우리 또 마지막도 by와 until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wait. 기다리지 마라. 언제까지?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 일단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정답을 골라보죠. by니 until이니. 동사 보고 찾는 거죠. 자, wait이니까 기다리는 건 지속성이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until the last minute이 되고요. 이거는 결국은 어떤 뉘앙스의 말이냐면, 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좀 마라. 즉, 미리미리 좀 해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 문장입니다. 읽어보죠. Don't wait until the last minute. 한번 더. Don't wait until the last minute. 좋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우리 소풍 가지 않을래? Why don't we go on a picnic? 날씨가 너무 좋아. The weather is so nice. 그랬더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I'm sorry, but I can't. 또는 I'm afraid I can't.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 I'm very busy now. 자, 그 다음에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야 돼. 이제 by until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죠? I have to this work.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입니다. 자, 퀴즈 풀고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토론했다인데요. We discussed the matter for 또는 during 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먼저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역시 사진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멋진 광경이 보이죠?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등산을 영어로는 마운틴 하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소재이기도 하고요. 같이 스펠링도 확인해 볼게요. 마운틴은 산이란 뜻이죠. 그리고 하이킹은 올라가는 것. 그래서 등산을 마운틴 하이킹 또는 마운틴 클라이밍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단어, physical. physical은 신체적인 혹은 신체의라는 형용사이고요. 다음 단어, temperature. temperature는 온도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 maintain. maintain는 유지하다. 그리고 injury. injury는 부상이라는 뜻이고요. 영어 단어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injuries라고 나온다면, 아, 부상들이구나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단어, confident. confident는 자신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렇게 봤던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선생님이 listening clear로 먼저 들려줄게요.
1: What kind of outdoor activities do you enjoy? Today, I'd like to tell you specifically about mountain hiking. It's very good for y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However, you can be in danger unless you follow these guidelines. First, take some extra clothes in case of a sudden drop in temperature. Second, carry enough food to maintain your energy level. Third, warm yourself up fully and always watch your step to avoid injuries, such as a sprained ankle or twisted knee. Last, you should keep your own pace. You shouldn't be too confident of your own physical strength. Keep these in mind, and you'll have a good time in the mountain.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얘들아,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어법 용어보다는 독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 이해에 중심을 두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What kind of outdoor activities do you enjoy? 자, 어떤 종류의 outdoor activity는 실외 활동이죠. 바깥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을 즐기시나요? Today, I'd like to tell you specifically about mountain hiking.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소재가 등산이라고 우리 앞에서 그림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등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가 봐. It's very good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이 시간을 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이 소재가 되겠죠. 등산이라는 건 It's very good for y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자, mental은 정신적인이란 뜻이어서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등산은 아주 좋습니다. However 라는 연결사로 이어지죠. 자, however는 하지만 혹은 그러나라는 전형적으로 역접의 의미를 연결해주는 그런 아이이고요. 자, 영어 글쓰기에서 이러한 역접의 연결사가 등장한다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진짜 필자가 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뒤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하지만 you can be in danger unless you follow.

these guidelines. 자, 참고로 unless라고 하면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면? You follow these guidelines. 다음과 같은 이러한 지침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해석이죠. 자,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등산이라는 것이 is very good, 아주 좋다라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나왔지만 이러한 지침들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뭐할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반되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접의 연결사를 써서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글의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뭔가 지침서, 가이드라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캐치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First, take some extra clothes in case of a sudden drop in temperature. 자, clothes는 옷가지들입니다. 옷가지들. 그래서 extra는 여분이니까 여분의 옷가지들을 챙기세요. In case of라고 하면 만일의 경우란 뜻이고요. sudden은 갑자기란 뜻이니까 갑작스러운 온도에서의 하강이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분의 옷들을 준비하세요. 자,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다? 등산을 갈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자, 두 번째는 carry enough food to maintain your energy level. 자, 얘들아, 등산은 힘들어요, 쉬워요? 당연히 어렵죠. 높은 곳을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잖아. 자, 그래서 뭔가 enough food라고 하면 충분한 음식거리를 가져가려. 뭐 하기 위해? 너의 에너지 레벨을 뭔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가려. Third, 세 번째로는요, warm yourself up. 자, 볼게요. 우리 흔히 warm up이라고 하면요, 준비 운동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warm yourself up fully라고 하면 충분히 스스로 뭐 해라? 준비 운동을 하라는 거죠. And always watch your step to avoid injuries. 자, 우리 앞에서 injury라는 단어는 부상이라는 단어였었고, 영어에서는 특이하게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진짜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였네요. To avoid라고 하면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watch your step. 뭐 해라? 그렇죠. 걸음걸음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상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such as a sprained ankle. 자, 얘들아, 이 표현은 정말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sprained라고 하면요, 살짝 삐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목을 접지른다든지, or twisted knee라고 하면 무릎이 뒤틀린다든지, 이와 같은 부상들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해라? 발걸음을 내디딜 때 조심하세요라는 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last라고 하면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You should keep your own pace. 자, 얘들아, 봐봐. pace라고 하면 속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할 때는요,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신만의 페이스를 지켜야만 합니다. You shouldn't be too confident of your own physical strength. 자, 여기에서 confident는 자신 있는이란 뜻인데요. too라는 말이 붙었죠. 자, too라고 하면 너무란 뜻이니까 너무 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신의 신체적인 강함, 이런 건강함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Keep these in mind.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and you will have a good time in the mountain. 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요, 마운틴 하이킹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하나씩 넘버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용의 중심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등산과 관련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시고요. 빠르게 1번부터 5번 보면서 우리 일치하지 않는 정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글을 보았을 때 얼마나 세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글을 읽는 연습하는 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급격한 온도 하강에 대비하여 여분의 옷을 준비해야 한다. 자, 여분의 옷 기억나요? 여분의 옷. 그렇죠. extra clothes를 준비해야 한다. 그건 얘들아, 참고로 clothes에 이렇게 지금 es가 붙으면요, 발음이 더 이상 th, the 발음이 아니라 그냥 z 발음이 돼서
close.

0: close로 발음 된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close는 뭐다? 옷가지 들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분의 옷가지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팁이었죠. 1번 맞네요. 2번 볼게요.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먹을 거리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Carry enough food라는 내용 기억나죠?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3번.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한다. 자, 준비 운동하는 거 우리 어떤 표현이 있었죠? 어떤 표현?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운동시키는 거, warm up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3번도 당연히 맞네요. 자, 4번 볼게요. 등산과 관련해서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좋다. 자, 이거 얘들아, 오야 X야?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you should keep your own pace라고 하면 당신만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너가 원래 가는 그런 루틴대로, 그런 속도대로 유지하세요라는 말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걸알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어때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should은 Be too confident. 너무 자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은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4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다 고르셨죠? 네, very good. 자, 본격적으로 발음 연습 해볼게요. 자, 원어민이 앞에서 발음을 할 때요. 혹시 얘들아, 이 부분 잘 들렸었나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서 두 번째로 나와 있던 사항이었었는데, carry는 가지고 오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carry enough food to maintain your energy level. 자, 여기에서 enough라는 발음을 볼게요. 뜻은 무슨 뜻이죠? enough라고 하면 그렇죠. 충분한이라는 뜻이죠. 발음은요. gh 이두 개의 사운드가 합쳐지면 마치 f처럼 사운드가 나게 되죠. 그래서 enough food 똑같은 지금 소리로 끝나고 똑같은 소리로 뒤에 단어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쉬어서 갈 필요 없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enough food, enough food, enough food. 실제로 원어민 소리도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자, 먼저 소리 내서 발음해 볼게요. Second, carry enough food to maintain your energy level. 자, 그래서 enough food. 지금 원어민 소리로 또 확인해 볼게요.
1: Second, carry enough food to maintain your energy level.
0: 네, 정말로 enough food 마치 한 단어처럼 들렸죠? 여러분도 방금 그 소리 기억하면서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I prepared hiking for beginners. 자, 팁들을 준비를 했어요. 초보자들을 위한 하이킹. 자,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등산에 관련된 팁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Find a hiking partner. 자, 하이킹은 등산이란 뜻이었는데 지금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것이 초보자들에겐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잠깐 볼게요. If you're new to hiking, 자, 너가 등산 초보자라면 finding a companion to keep you company is recommended.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을 가는 그런 험악한 환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companio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 hiking partner와 함께 가는 것이 좋대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자, 뭐였냐면 choose your hiking gear. 얘들아, gear라는 뜻은요, 원래 장비라는 뜻이 있거든요. 장비, 어떤 equipment라는 건데, 우리 산을 올라갈 때는 여러 장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 기껏해야? 뭐 스틱 정도? 뭐 이렇게 짚고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본격적인 보드라든지 아니면 뭐 공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팁들을 보면, with a few essential items for the trail and a sense of adventure. 자, 뭐만 있으면 된다? 맞아요. 아주 필수적인 아이템이 조금만 있으면 되고요. 트레일은 어떤 오솔길 혹은 등산 경로란 뜻이어서 이런 길을 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아주 적은 아이템만 있으면 되고요. 대신 뭐가 있어야 된다? A sense of adventure. 모험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You're ready to head into the wilderness. 자, wilderness란 단어 얘들아, 수능과 학평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중요해서 선생님 이 부분은

가지고 온 건데요. 원래 wild라고 하면요, 야생적인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명사로 쓰이면요, 의미가 뭔가 야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신에 발음이요, 더 이상 wild가 아니라 wilderness로 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듣기 평가에 나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야생과 같은 그런 곳으로 향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라는 거죠. 초보자여도 뭐만 있으면요? 맞아요. A sense of adventure만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운틴 하이킹에 대해서 쭉 다뤄보고 있고요. 이제 어법 문제 풀러가 볼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연결사를 고르시오. 자, 우리 중학교 내신 문제에서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고 있는 문제죠. 연결사를 골라볼게요. 자, 연결사는 얘들아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글이 물이 흐르듯이 잘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면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유기성, 흐름이 아주 매끄러워야 되는데 그러한 장치가 바로 연결사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뭐 문장 삽입 문제라든지 주어진 문장 넣기 같은 얘기죠. 그리고 문단 배열과 같은 문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빈칸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출제 의도는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을 우리 골라야 되는데요. 일단 빈칸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It's very good for y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자,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이고 신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자, 문맥상 is은요, 앞에서 마운틴 하이킹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빈칸 뒤에 내용을 볼게요. You can be in danger unless you follow these guidelines.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앞에 있는 내용은 얘들아 좋은 내용이야?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이야? 그렇죠. 당연히 어떤 단어 때문에요? 맞아요. It's very good. 아주 좋은 이라는 이러한 형용사 때문에 장점이라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빈칸 뒤에를 볼게요. 빈칸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danger는 위험한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be in danger는 위험에 처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 다시 말해서 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당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아,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한번 같은 뉘앙스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한번 반전이 있나요? 그렇죠. 당연히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역접이라고 해요. 순접은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역접은 앞에 내용이 이렇게 전환되거나 반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것 골라볼게요. 1번에 For example은 예를 들어서 라는 뜻이고요. In other words는 얘들아, 즉 이라는 단어로 기억하면 쉬워요. 다시, in other words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여서 그냥 즉 이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3번, besides는 게다가 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뭔가 추가적으로 연결될 때 전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순접의 연결사죠. However는 하지만이라는 뜻이고요. Even though 같은 경우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당연히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뭔가 역접의 연결사인 however, 하지만이라는 연결사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역접의 연결사 뒤에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 혹은 메인 센텐스, 주제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면 뒤에 내용이 주제문일 수 있구나라고 빨리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 맞춰볼게요. 지난 시간 OX 퀴즈는 이거였죠. 부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 정답은 O. 입니다. 자, 영어에서 명사로 꾸미는 건요, 전형적으로 형용사이고 부사는 명사를 일반적으로 수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OX 퀴즈 확인해 볼게요. 역접의 연결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마운틴 하이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팁들도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안녕하십니까. 케빈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만화, 카툰을 보면서 재미난 영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I'm ready. Let's go.
1: Kevin, what happened?
2: I hurt my arm while working out. Sorry to worry you.
1: You should be careful. I can't live without you. You're my BFF.
2: Oh, Christine, it's not that serious, but I need to get a Gibbs for 2 weeks.
1: Gibbs? What's that? A kind of surgery?
2: They will put a hard bandage on my arm. Let me show you a picture.
1: Aha! I got it. You need to get a cast. Let's hurry and get a cast for you.
2: The doctor said to wait.
1: Wait? For how long? Will he do it today? We need to do it right away.
2: Why the rush?
1: I want to be the first person to write on your cast. You know, a get well soon note.
2: You're so funny.
0: 네, 오늘 카툰 재밌게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저랑 같이 복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장소는 정형외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크리스니, Kevin,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네, 케빈이 좀 다친 것 같죠? I hurt my arm. 팔을 다쳤어. While working out. 운동을 하다가. Sorry to worry you. 걱정 끼쳐서 미안해. 그러자 크리스는 웁니다. You should be careful. 조심했어야지. I can't live without you. 난 너 없이 못 살아. You're my BFF. Best friend forever. 넌 나의 영원한 절친이니까.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you.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I can't live. 못 살아. 난 너 못 살아. Without you. 너 없이는. 네, 꼭 외워두시면 좋은 핵심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케빈. Oh, Christine. Christine, it's not that serious.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But I need to get a gips for 2 weeks. 근데 2주 동안 깁스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은 더 놀랍니다. 깁스? What's that? 그게 뭐야? 깁스? A kind of surgery? 수술 같은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케빈은 They will put a hard bandage on my arm. 내 팔에 약간 큰 붕대, 압박 붕대, bandage 같은 걸 할 것 같아. 일단 너가 모르니까 let me show you a picture.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 자, 그러자 이제 이해하죠. Aha, I got it. You need to get a cast. Cast, get a cast. 그렇죠. Cast, 깁스는 한국에서만 쓰고요. 외국에서는 get a cast라고 합니다. 깁스라는 단어 안 쓰고요. Get a cast라고 해요. Let's hurry and get a cast for you. 그럼 빨리 서둘러서 cast, 깁스를 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케빈은 The doctor said to wait. 의사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어. 그러자 크리스는 wait, 기다리라고? For how long? 언제까지? Will he do it today? We need to do it right away. 오늘

0: 해주신대. 정말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자, 케빈도 물어봅니다. Why the rush?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아하, 다 이유가 있었죠? 크리스니, I want to be the first person to write on your cast. 내가 제일 첫 번째로 너희 깁스에 낙서를 할 거야. 글씨를 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know, 알잖아. A get well soon note. 빨리 나으렴. 같은 메시지. 역시 크리스는 정말 좋은 친구죠? 자, 그러자 케빈도 You're so funny. 하하하, 넌 정말 유쾌해. 재밌는 친구야. 하하하, 웃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우리 두 친구의 오늘의 다이얼로그 배워봤습니다. 만화 재밌게 잘 복습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Alright, everyone. 오늘의 핵심 문장, 핵심 표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에이, 제이미?
1: Hi, Kevin.
0: 케빈이 제이미한테 할 얘기가 있어. 나 당분간 여기 없을 거야. 멕시코로 떠나. 아니요.
1: No, Kevin.
0: Why?
1: I can't live without you.
0: 그렇죠. 오늘의 핵심 문장. I can't live without you.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I can't live without you. 따라해볼까요? One more time. Very good. 제이미, 나도 너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난 더욱더 중요한 게 있어. I can live without pizza. 난 피자 없이는 못 살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I can't live without pizza. One more time. I can't live without a pizza. I can't live without pizza. I can't live. Alright, guys.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갖고 만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2: I hurt my arm while working out. Sorry to worry you.
3: You should be careful. I can't live without you. You're my BFF.
2: Oh. Christine, it's not that serious, but I need to get a Gibbs for 2 weeks.
3: Gibbs? Ooh, what's that? A kind of surgery?
2: They will put a hard bandage on my arm. Let me show you a picture.
3: Aha! I got it. You need to get a cast. Let's hurry and get a cast for you.
2: Oh, the doctor said to wait.
3: Wait? For how long? Will he do it today? We need to do it right away.
2: Why the rush?
3: I want to be the first person to write on your cast. You know, a get well soon note.
2: You're so funny.
0: 네, 여러분. Everyone,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배우셨나요? 잘 외우셨나요? 무엇을 오늘의 핵심 표현을? 자,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난너 없이는 못 살아. 네, 저는 시청자분들 없으신 못 살아요. I can't live without you.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연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전치사로 갑니다. 우리 지금까지 업 배웠던 거 지나고 새로운 전치사 시리즈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떤 친구일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Be patient. We need to wait for the perfect moment. 참을성을 가져. 우리 최고의 완벽한 순간을 위해 기다려야 해. I know, but I can't wait for Andy to get here. 나도 알아. 아, 근데 앤디가 여기 오는 거 진짜 너무너무 기대된다. Well, the whole point is to surprise him. So, don't make a single noise. 어쨌건 이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그를 깜짝 놀래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소음도 내지 마. 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 for 관련해서 이제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for 전치사지요. 뭐뭐를 위해 라는 뜻 가지고 있고 뭐뭐 동안, 뭐뭐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얘가 동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4 시리즈의 첫 번째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동사도 맞춰드렸어요. So wait for과 can't wait for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둘 다 교과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 이만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짚고 갑시다. 자, 첫 번째 거는 wait for입니다. wait for에서 중요한 거는요. 뭐뭐를 기다리다라고 할 때 이 for를 꼭 써줘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냥 wait을 기다리다 이렇게 외우고 있다 보니까 I wait him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써요. 나는 그를 기다린다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wait for him을 넣어야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r 꼭 쓰는 거 그게 중요하고 잊지 마셔야 하고요. 요 for의 의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뭐 동안 기다리다 라는 의미도 추가가 됩니다. 정리할게요. wait을 그냥 단독으로 기다린다고 쓰지 말고 wait for 사용해서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표현 꼭 챙겨주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for에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뭐뭐 동안, 뭐뭐 위한, 뭐뭐 때문에 그렇지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wait for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자, 요게 가장 유명한 예문이죠. I'm waiting for the bus. 내가 버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쓰는 건데 I'm waiting the bus 하면은 약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for 반드시 써주셔야 여러분 서술형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 for 뒤에 어떤 명사로서 사람이나 사물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사람, 아까 전에 나왔던 것도 있고 사물, 뭐 the perfect moment, the bus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뜻이 뭐뭐 동안 기다리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거는 for이 가지고 있는 뜻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뭐 동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너는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 라는 해석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can't wait for 인데요.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기다

0: 피할 수 없다라는 직역을 더더더더더더 발전시킨 겁니다.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뜻. 그렇게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look forward to랑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그런 수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었죠? 나는 아는데 앤디가 여기 오는 게 너무너무 기대된다. 이건 못 참지. 약간 그 요즘 많이 쓰는 말이잖아. 뭐뭐는 못 참지. 예,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기대된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뭐 요렇게도 교과서에 이거 직접 나왔던 예문입니다. It seems like 뭐뭐처럼 보이는데 the audience 관중들이 can't wait for 기다릴 수가 없어 보여. 즉 엄청 엄청 기대해. The magic show. 그 마술쇼를 너무너무 기대한다. 그래서 마술쇼가 시작하기를 엄청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Wait for, can't wait for인데요. Wait for에서 중요한 거는 for 까먹지 말고 꼭 붙여주시는 거고요. Can't wait for 같은 경우는 매우 매우 기대하다라는 조금 더 발전적인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참지에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매우 기대하다라고 사용한다는 거를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그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 앞에 비동사 있습니다, 여러분. 형태 조심해야죠. waiting.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e is waiting for the bus. He is waiting for the bus. 좋아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나는 Johnny 지난주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를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다. 아주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자, 어쨌건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니까 wait for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made, 저 make 동사가 그 유명한 사역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냥 wait for 동사 원형 넣은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문법이 너무 어렵다면 뜻이 중요하다. wait for 기다리다라는 뜻만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 갈까요? 나 주말이 오는 게 너무 기대돼. 자, 나도 기대된다.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자, 기대된다. Can't wait for.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예문을 쓸 경우에는요. For the weekend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말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던가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말이 오는 게 너무 기대된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마지막 문제 보죠. 이번 시즌이 진짜 훌륭하네. 다음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돼. 마치 우리 요즘 되게 이런 거 많이 보잖아. 뭐 이렇게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음이 기대될 때, 그렇죠. Can't wait for.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영화에 나왔던 대사를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라서 원어민들이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Be patient. We need to wait for the perfect moment. I know, but I can't wait for Andy to get here. Well, the whole point is to surprise him, so don't make a single noise.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for 관련된 표현을 봤습니다. Wait for, can't wait for 이었죠?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뭐뭐 동안 기다리다. Can't wait for, 매우 기대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희가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uppy. P, U, P, P, Y. Puppy, puppy. Cat, C, A, T. Cat, cat. Hamster, H, A, M, S, T, E, R. Hamster, hamster.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봐요. What's today's topic? Today, let's learn about my pet. 반려동물이란 뜻이에요. 와우! 친구들, 집에 pet 있나요? 무엇을 키우나요? 여기에 나오는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pet은 puppy. 강아지예요. It's very cute. 아주 귀엽네요. Puppy. 그리고 강아지는 이렇게 울어요. 우후. 그다음 cat. 고양이란 뜻이에요. 한국에는 야옹 하고 울죠. 외국에서는 meow 하고 울어요. Cat. Okay, next. Hamster. 햄스터예요. 이거는 영어랑 한국말이랑 똑같네요. It's very cute and small. 굉장히 귀엽고 작은데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강아지, puppy. 퍼피가 아니라 아 소리가 나요. puppy. Very good. 고양이, cat. 친구들, 에 발음이라서 입을 크게 벌려보는 거예요. cat. Good job. 미야오. 햄스터, hamster. One more time. 이거는 조금 쉬워요. 한국말이랑 똑같거든요. hamster.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Puppy, puppy. Cat, cat. Hamster, hamster.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I walked in the park with my puppy. 나는 강아지랑 산책을 했다. Wow, 아주 건강하겠는데요, 강아지가. 친구들, 산책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따로 없어요. 그래서 I walked in the park, 공원에서 걸었다. 즉, 산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let's practice one more time. I walked in the park with my puppy. Good job! Woof, woof. 그 다음, the cat was chasing the mouse. 고양이는 생쥐를 쫓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cat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chase는 쫓고 있다, 쫓다 라는 뜻이에요. chasing. Okay, now 같이 말해볼게요. The cat was chasing the mouse. Very good. 미야오. 그 다음, my friend has a cute hamster. 내 친구는 귀여운 햄스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학교 가보면 가끔가다 어떤 친구가 햄스터를 꼭 키우죠. 얼마나 귀여운데요. 자, 우리 같이 그럼 말해봐요. My friend has a cute hamster.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pets.
1: Rabbit, R-A-B-B-I-T, rabbit, rabbit, cage, C-A-G.

0: E. Cage. Cage. Fur. F-U-R. Fur. Fur.
1: Our next pet is rabbit. 토끼예요. It's very cute. 아주 귀엽네요. And it looks very soft.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요. Rabbit. Next, cage. 새장 또는 우리란 뜻이에요. 이렇게 새가 cage 안에 살죠. 여러분, 새는 어떤 소리를 내냐고요? 새는 chirp chirp라는 소리를 내요. 그 다음은 fur, 동물의 털이란 뜻이에요.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이랑 달라요. 머리카락은 hair, 동물의 털은 fur.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토끼, rabbit. 앞에 re가 아니라 ra예요. Rabbit. Good job. 새장, 우리. Cage. 여기는 soft G 발음이 나서 G 소리가 안 나요. Cage. Good job. 동물의 털. Fur. 끝에 R 발음을 잘 해볼까요? Fur.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Rabbit. Rabbit. Cage. Cage. Fur. Fur.
1: 다음 예문은요. A rabbit has big ears. 토끼는 큰 귀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이게 rabbit의 characteristic 특징이죠. Big ears. 큰 귀.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A rabbit has big ears. 잘했어요. Next, the parrot was in the cage. 앵무새는 새장 안에 있었다. 친구들, 앵무새 본 적 있나요? 영어로는 parrot라고 해요. 그리고 cage, 새장 안에 살죠. Now it's your turn. The parrot was in the cage. Excellent. Next. Okay. Animals have very soft fur. 동물은 매우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우리가 cat이나 rabbit을 보면 아주 부드러워 보이죠? 만져본 적 있나요? 자, 여러분, it's your turn. 같이 말해볼게요. Animals have very soft fur. Wow, you guys did a very good job today. 아주 잘했는데요. 그럼 오늘 쭉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0: Puppy, puppy. Cat, cat. Hamster, hamster. Rabbit, rabbit. Cage, cage. Fur, fur.
1: I hope you had fun today, everyone. 오늘 즐거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같이 영어 공부를 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삼형식 문장,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쓰라고 되어 있죠? 삼형식에는 목적어라는 특별한 친구가 존재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삼형식 문장이다. 이형식은 뭐였죠?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랍니다. 뭐가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목적어란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이고요. 우리말로는 을로 해석이 되죠. I like pizza. 이 문장을 볼게요.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뭐예요? 피자예요.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피자는 목적어입니다. 아니,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어인 I가 피자인가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로 피자인 거죠. 그래서 주어는 보어의 관계가 성립하면 그때는 보어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피자예요. 그래서 을을이 붙을 때는 목적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She plays the piano.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피아노인 게 아니죠.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The piano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피아노를 친다. They watched movies. 그들은 영화를 보았다. 여기서는 목적어 movies가 쓰였네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 몇 형식? 삼형식이에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 쓰라고 합니다. I love my family.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주어는 나는 아이고요. 동사는요, love, 사랑한다죠. 그리고 내 가족을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my family가 목적어예요. 2번, he fixed his bike. 그는 고쳤다. 무엇을? 그의 자전거를. 그가 고친 대상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he, 동사는 fixed, 목적어는 his bike죠. 3번, my sister plays the guitar. 주어는 my sister, 내 여동생이고요. 그다음 동사는요, plays, 연주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연주한다고요? 기타를, 기타를이니까 목적어는 the guitar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 Lisa studies English. Lisa는 영어를 공부한다. 주어는 Lisa, 동사는 studies 써주고요.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리사가 공부하는 대상, 바로 English가 목적어입니다. Lisa studies English 삼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들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알아볼 거예요. 삼형식에는 타동사라는 친구가 쓰여요. 우리 이전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였거든요.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니까 둘이 반대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기를 비워두고 있어요. 동사에 따라서 어떤 목적어는 을을이 아닌 에, 와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타동사 뒤에는 명사 자리, 목적어 자리가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줘야지 전치사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 to, with, about 등 없이 바로 목적어가 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와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타동사 한번 알아볼게요. Enter. 어디어디에 들어가다, 입장하다라는 뜻이죠. Enter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자리 비워두고 있거든요.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enter to the room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방에 들어가다라고 하니까 왠지 전치사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엔터는 타고 나기를 타동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 자리가 비워져 있으니까 그 자리를 그냥 명사를 넣어서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swer, 뭐뭐에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Answer the question. 역시 뒤에 명사 바로 써주시면 돼요. Answer to the ques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Reach,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Reach the station, 역에 도착하다죠. Reach to the station이라고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 자리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명사를 채워줘야 됩니다. Marry, 이거 정말 헷갈려요. 뭐뭐와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누구와니까 with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Marry는 타동사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Marry 뒤에 바로 목적어를 써줘요. Marry him, 그와 결혼하다. Marry with him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음은 resemble입니다.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에요. 닮다. Resemble my sister. 나의 언니와 닮다. 그런데 resemble with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동사라서 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주는 거예요. Discuss. Discuss는 논의하다라는 뜻이죠.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Discuss about이라 하지 않습니다. Discuss the problem. 문제를 논의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explain.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도 마찬가지예요. explain about 쓰지 않고요. explain the situation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개의 타동사 공부해봤어요. 이 친구들은 바로 뒤에 명사 자리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항상 전치사와 함께 쓰는 동사가 있어요. 전치사와 함께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Look at, 뭐뭐를 보다. Listen to, 뭐뭐를 듣다.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Worry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자, 이런 동사들은요, 뒤에 전치사가 쓰이죠. 얘네들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라서 뒤에 명사 자리가 없어서 전치사를 붙여 쓰는 겁니다. 구분해서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자, 1번. We discussed about the results.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discuss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거 타동사예요.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그래서 discuss 뒤에 명사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We discussed the results. 우리는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2번. The teacher explained about the homework. Explain, 마찬가지로 타동사죠. 타동사는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쓰기로 했으니까. The teacher explained the homework.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숙제에 대해 설명하셨다. 다음 3번.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질문에 답해라.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주의 깊게 듣고 질문에 답해라. 여기서는 answer 뒤에 바로 명사를 써줬는데 어때요? 잘 썼습니다. answer.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어 써주면 돼요. 4번은요? Hannah entered the museum with her friend. 하나는 박물관에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 enter 뒤에 전치사 to 쓰지 않아요. enter 타동사라서 뒤에 바로 명사 목적어 적어준 거 좋습니다. 이렇게 XXOO라고 답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mily reads a book every night. 이 문장의 목적어를 찾아볼까요? 에밀리는 책을 읽는다. 매일 밤. 주어는 Emily, 동사는 reads, 무엇을 읽는다고요? 책을 읽는데요. 을, 목적어죠. A book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뒤에 있는 매일 밤, every night은 수식어예요. 수식어구는 어떤 문장 형식이든 붙어서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3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응원하고 있어요. 노래나 춤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면 멋진 상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행사와 공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festival, 축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festival, 축제인데요. 자,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꼭 같이 써주세요. festival, F-E-S-T-I-V-A-L 읽을 때는 festival. 한 번 더 festival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요. The school festival was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chool festival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학교 축제가 되겠죠? 학교 축제가 so fun and exciting 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재미있고 신났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festival 하면 축제라는 의미고요. 참고로 이 단어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event 하면 행사라는 뜻이고요. 또 show라고 하면 각각의 공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magic show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술쇼예요. 이런 단어들도 축제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erform, 공연하다 라는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축제 보면요,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이때 공연하다 라는 단어를 perform 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퍼포먼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performance 하면 공연이고요. 이 단어 perform에서 나온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그리고 공연은요, performance.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이 동사 형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erform, P-E-R-F-O-R-M 읽어볼게요. perform. 네, 공연하다.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라고 했어요. 우리 big stage라고 하면 큰 무대를 나타냅니다. The dancers are performing on the big stage니까 무용수들이 큰 무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performing, 공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erform, 공연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로는 cheer, cheer이 나와 있습니다. cheer이라고 하면 응원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쓸 때는 c-h-e-e-r 이렇게 쓰고요. 우리 ch가 붙어 있으면 ch 이렇게 발음이 되므로 che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써보도록 할게요. cheer, C-H-E-E-R, cheer. 예문을 보면 Let's cheer for our team, louder 이라고 말합니다. 자, Let's cheer for our team, 무슨 뜻일까요? 우리 팀을 cheer하자, 응원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응원할 때 큰 소리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louder, 더 크게 외쳐 라고 하고 있습니다. cheer 하면 응원하다 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우리 contest 볼게요. contest.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읽을 때는 contest, contest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강세가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contest. C-O-N-T-E-S-T
읽을 때는 contest. 대회나 시합입니다. 우리 노래 대회 혹은 춤 경연 대회라고 할 때 이 contest를 써주시면 되고요. 대회에 참가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겠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다라고 할 때는 enter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enter은 원래 어딘가에 들어가다 라는 뜻인데요. 대회에 참가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자, 예문을 보시면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We want to enter the singing contest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노래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 want to enter the dance contest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춤 경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contest 하면 대회나 시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rize입니다. prize. Z 발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prize.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P-R-I-Z-E 읽을 때는 prize. 상입니다. 상. 1등 상, 2등 상 할 때 그 상이고요. 자, 우리 상을 타다 혹은 상을 받다라고 할 때는 w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굉장히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win a prize, 상을 타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practiced really hard, but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I practiced really hard.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매우 열심히 연습을 했다. 하지만 I didn't win any prizes 라고 했거든요. 상을 탔을까요? 못했을까요? didn't win 이라고 했으니까 상을 타지 못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prize와 함께 자주 쓰이는 단어인 win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영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축제의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로 시작하는데요. Festival. Festival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이 직접 말하고 계신가요? 이 영단어를 직접 말하면서 연습해 봅시다. 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노래 경연 대회에 한 참가자가 나와서 열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노래 경연 대회라고 할 때 singing contest라고 합니다. contest는 대회나 시합을 나타내요. 자, 여기에서 열창하고 있다, 뭐 공연하다 라는 단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연하다 라는 단어는 perform이라고 하죠. 자, 내려가 볼게요.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응원하다 라는 단어는 cheer이라고 했고요. 또 오른쪽에 1, 2, 3등 이렇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자, 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죠? prize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양한 단어들 익히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영어 동사, 영어 단어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고 또 일기로 직접 써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 문장을 쓰다 보면은 영어 실력은 무조건 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질문이 많을 걸 제가 알아요. 그럴 때는 편안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You can always ask me a question. You can always ask me a question.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영어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Ask. Ask. 묻다. 부탁하다. 혹은 구하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ask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꼭 쓰는 단어죠. 같이 발음해 볼게요. ask, ask 뒤에 K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문장의 주어, subject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죠. 오늘 배울 동사 ask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네요. 그 혹은 그녀, he or she가 문장의 주어로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발음 같이 해볼게요. asks, asks. 발음이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는 묻다, 물어보다. He asks 혹은 she ask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현재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어요. asking으로 발음이 바뀌죠? 같이 할게요. asking, asking. 나는 물어보는 중이다, 물어보고 있다. I am asking으로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죠. 뒤에 ed가 붙어요. asked. 같이 할게요. asked. asked. 물어봤다. he asked. she asked.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ask라는 동사의 시제와 인칭에 따른 변화를 봤는데요. 이제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ask. 나는 물어보다. For directions, 가는 길이죠. 가는 방향, 길을 물어보다. I ask for directions. 같이 해볼게요. I ask for directions. I ask for directions. 나는 길을 묻다, 물어보다. 다음 문장입니다. She asks. 3인칭 단수니까 뒤에 s가 오죠. asks. 그녀는 물어보다. 뭘? 질문을. 그녀는 질문을 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She asks a question. 같이 해볼게요. She asks a question. She asks a question. 좋아요. 다음 문장 볼까요? 현재 진행형이죠? I am asking. 나는 물어보는 중이다. For forgiveness. 아까 ask는 묻다란 뜻도 있지만 얻다란 뜻도 있죠? For forgiveness. 용서예요. 나는 용서를 구하다. I am asking for forgiveness. 같이 해볼게요. I am asking for forgiveness. I am asking for forgiveness.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asked. 과거형이죠. 그는 물어봤다. The teacher. 선생님께 여쭤봤다. He asked the teacher. 같이 해볼게요. He asked the teacher. He asked the teacher. 좋아요.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로 복습해 볼게요. 묻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ask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asks, ask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asking, asking. 과거일 때는 asked, asked로 그 모습이 변하죠.

0: 자, 그럼 today's point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를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녀는 질문을 하다. She blank a questio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 she니까 asks. 같이 해볼까요? She asks a question. She asks a question. 그녀는 질문을 하다.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용서를 구하는 중이다. I am blank for forgiveness.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asking. I am asking for forgiveness. 나는 용서를 구하는 중이다. 같이 해볼게요. I am asking for forgiveness. I am asking for forgiveness.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선생님께 여쭤봤다. He blank the teach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과거형이죠? He asked the teacher. 그는 선생님께 여쭤봤다. 같이 해볼까요? He asked the teacher. He asked the teacher.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나는 길을 물어보다. I blank for directions.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기본형인 ask네요. 같이 해볼까요? I ask for directions. I ask for directions. 나는 길을 물어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까지 끝내봤는데요. 이제 ask라는 동사를 일기로 써볼까요? I ask for directions. 나는 길을 물어보다. She asks a question. 그녀는 질문을 하다. He asked the teacher. 그는 선생님께 여쭤봤다. He is a curious boy, always asking questions. 그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라서 늘 질문을 한다. I ask for directions. She asks a question. He asked the teacher. He is a curious boy, always asking questions.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I ask for directions. She asks a question. He asked the teacher. He is a curious boy, always asking questions.
0: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쓰는 동사 ask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asks, asking, asked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동사를 일기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친구가 이벤트에 당첨됐대요. 그것도 1등! 게다가 1등 상품은 무려 아이돌 가수와의 하루 데이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hat's not a wor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Thanks, guys. Look at all this wonderful food. It's a feast.
1: Kevin, do you know the big surprise? Kristen made all of this herself.
0: Really? No way! No way! No way! Christine cooked all this Korean food?
2: Your mom totally helped me, but I did most of it.
0: Wow, thanks so much, Christine. This is the best gift ever. I'm so touched.
2: This will be more touching. Here!
0: A gift! Thank you, Christine. Your cooking is more than enough.
1: Oh, you'd better be good to Kristen, Kevin.
0: Wow, new sneakers! I really wanted this.
2: I'm so glad. I made sure to get them for your birthday.
0: I love them. I'm going to hug them when I hit the sack every night.
2: That's a little too much, Kevin.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말도 안 돼!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케빈에게 크리스틴이 말도 안 되는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케빈 생일이거든요. 과연 어떤 선물인지 함께 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배워봐요. Happy birthday, dear Kevin. Happy birthday to you. 와! 케빈의 생일 파티가 한창입니다. 부모님, 엄마와 또 이 크리스틴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요. 축하를 받은 케빈이 Thanks, guys!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고마워요 라는 뜻이네요. Guys!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guy라는 것은요, 남자 또는 사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많은 우리 대화 속에서 guys라고 S 붙여서 표현하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Hey guys! 여러분 이렇게 그 비디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Hey guys!가 안녕 얘들아! 이렇게 안녕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말로 사용이 되고요. Guys! Please calm down 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발 진정해요. 그래서 부르는 말로 복수형일 때는 guys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Thanks guys 하고 인사를 했더니 어머니가요. 케빈 어머니가 이거 크리스틴이 다 만든 거야 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진짜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오늘의 한 문장이죠. 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No way! No way! 입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 no는 뭐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way는 길, 또 방식,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no way는 뭐예요? 설명도 안 되는 일, 즉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으로 no way! 그럴 리가 없어! 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No way! 그럴 리 없어. 한 번 더요. No way.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돼요? 이거 다 한국 음식이거든요. 이 많은 한국 음식을 크리스틴이 다 만들었다고요? 와, 대단하죠. 크리스틴이 이렇게 좀 자신감 넘치게 아니 뭐 어머니가 도와주시기는 했는데 내가 거의 다 만들었지 라고 자랑을 합니다. This is the best gift ever. 이거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그죠? 정말 최고의 선물 맞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최상급 표현에다가

0: ever 붙이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자체가 이미 가장 최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You're the best mom 이라고 하면 엄마 정말 최고예요. 엄마 최고예요 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ever 까지 붙이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강조하는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You're the best mom ever. 엄마는 진짜 세상 최고의 엄마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가 하면 It was the coolest party까지만 해도 최고 멋진 파티였다. 이지만 ever까지 붙여서 It was the coolest party ever. 이라고 하면 진짜 최고로 멋진 파티였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을 받고 감동한 케빈. 그런데 감동이 끝이 아니네요. 크리스틴이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니, 요리만 해줘도 충분한데요. Your cooking is more than enough. 아니, 요리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선물을 또 준비를 했을까? 자, 이렇게요. 뭐뭐 충분하고도 남는 이런 뜻이 more than enough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enough가 충분한인데요. more than, 그것보다 더 많은 거니까 충분하고도 남는다. That's more than enough for everyone. 이거 모두가 먹고도 남을 정도다. 또는 I've heard it more than enough. 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야. 이럴 때도 more than enough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무슨 선물인가 하고 봤더니 와우 new sneakers 지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아니 선물 필요 없다더니 계속 신발이 낡았네 신발끈이 낡았네 역시 크리스틴이 기억을 딱 하고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밤마다 안고 자겠다고 우리 케빈이요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는데 하하하 이렇게 오늘도 유쾌한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No way! 입니다. 우리 비슷한 표현 배워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Nonsense가 있습니다. Nonsense. 말 그대로예요. Nonsense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유치원인 동생이 친구랑 둘이 캠핑을 가고 싶다고 하네요. 유치원생 둘이서 캠핑?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떡해요? Nonsense. Nonsense.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지? 장난이지? 즉, 못 믿겠다라는 뜻이죠. No kidding 입니다. kid가 농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No kidding 이니까 농담하지 마, 장난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상대방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했을 때 농담이지? No kidding 할 수 있겠죠. No kidding.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남자친구가 자기 없이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삐져서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는 친구. 너 농담이지? 농담이지? 어떡해요? No kidding. No kidding. Excellent. 이번 시간 카툰에서는요. 상대방이 믿기 힘든 뭔가를 말했을 때 내가 믿을 수 없는 뭔가를 보았을 때 쓰는 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배워봤죠. No way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또 no kidding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nonsense라는 표현으로 딱 막아줄 수도 있겠죠. 배운 표현들 잘 기억했다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Don't get the book of the jar. Don't get the book of the jar. Don't get the book of the jar. Don't get the book of the jar. Don't get the book of the jar. Don't get the book of the jar. Don't get the book of the jar. Don't get the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night, Mr. Twinkle Twinkle.
1: I wonder what if. Let's try.

work. Oh, look,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0: My favorite subject is art. What about you?
1: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I like social studies too.
0: That's why you read a lot.
2: 오늘의 대화 잘 보고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런 단어들도 잘 들렸나요? Favorite subject, art, history, social studies. 이건 하나. Why? 이렇게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favorite. favorite이에요.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 정말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너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뭐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뭐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죠.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favorite이에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대화에서 확인해 보고요. subject subject. subject는 과목. 학교에서 친구들 배우는 과목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subject라고 불러요. art. art. 이건 과목 이름이죠. 원래 art는 예술이라는 뜻인데 과목 이름으로 불릴 때는 미술 얘기해요. art. history. history. history는 과목 중에서 역사.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social이 사회의 이런 뜻이거든요. social studies라고 하면 과목 이름 사회. why, why. why는요, 왜 하고 물어보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문장 중간에 왔을 때 뭐뭐 하는 이유라는 뜻도 돼요. 이것 역시 어떻게 쓰이는지는 대화 속에서 확인해 봐요. 자, 이제 대화 볼게요. 남자친구가 What's your favorite subject? 하고 물어봤어요. What? 무엇이니? Your. 너의 favorite subject.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즉,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친구들은 뭐라고 답할래요? 영어라고. 좋았어. 여자친구는 My favorite subject is art. 라고 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뭐다? 미술이야. What about you? 친구들 how about you? 배웠잖아요. 너는 어떠니? 똑같은 말로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이렇게 되물어볼 수 있죠. 남자애가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오, 이 친구는 역사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I like social studies too. 사회도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하, That's why you read a lot. That's why. 이렇게 정말 많이 써요. 그게 이유구나. 뭐 하는 이유? You read a lot. 네가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Why? 이유?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봤죠?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 그리고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좋아요. 친구들도 앱을 켜고 오늘은 Topic World 5로 가서 Topic 86, 86 눌러볼게요. 770 눌러서 들어가요.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듣고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 된다.
3: What's your favorite subject?
2: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네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물어보는 거죠.
3: My favorite subject is art.
2: 대답할 때는 My favorite subject is ar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3: My favorite subject is math.
2: 이번에는 my favorite subject is 그렇지, math, 수학.
3: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2: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Science는 과학이에요.
3: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2: 이건 우리 친구들 아는 거지. My favorite subject is history. 역사를 가장 좋아한다.
3: My favorite subject is social studies.
2: 이것도 알 수 있겠죠. My favorite subject is social studies. 사회를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완성이네요. Good job. 자,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펭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예요.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예요. 좋아요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53 들어가 볼게요. 좋아하는 건 말하기,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favorite 쓰겠죠?
1: Let me ask you some questions.
0: Okay.
1: What's your favorite animal?
0: What's your favorite animal?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니 물어봤죠. 그럼 my favorite animal is 하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펭귄이니까 선생님은 펭귄으로 대답하고 친구들은 좋아하는 동물 넣어서 말해봐요. My favorite animal is penguin.
1: 오케이. I like that animal to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0: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 좋아, 좋아.
1: I like that subject too.
0: 공통점이 많은데?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네요. 피자라고 대답해 볼게요. My favorite food 되겠죠? My favorite food is pizza. 친구들은 뭐라고 답했을까?
1: I like that food too.
0: 친구들이랑 나랑 너무 잘 통해.
1: It was nice talking to you.
0: Nice talking to you too.
1: Goodbye.
0: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봐야죠. 우리 오늘은요. 과목 이름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과목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이름들 한번 물어봐요. Hi, AI 니콜. 과목 이름들 영어로 알려줄래? 과목 이름. 국어. Korean. 영어. English. 수학. Math. 과학. Science. 사회. Social studies. 역사. History. 야, 과목 정말 많다, 그죠? 자, 첫 번째로 국어. 국어는, 우리말 배우는 거잖아요. Korean. Korean. 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영어는, 그쵸,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말을 배우는 거니까 English. English. 그리고 이건 언어의 이름이기 때문에 K나 E는 대문자로 쓰인 것도 친구들 잘 봐줘요. 수학은 Math. Math. 이렇게 말하고요. 이건 우리 아는 거다. 과학은 Science. Science. 사회는 배웠죠.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그리고 역사는 History. History. 이제 우리 친구들 질문에 답할 수 있겠죠.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대답했나요? 그래요. 오늘은 좋아하는 과목 말하겠어요. 과목 이름들도 배워봤고 My favorite 뭐뭐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과목 외에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문장 말하고 연습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나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라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that sad.
0: 자, 본격적인 공부 들어가기 전에 웜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요리 대결을 했었나 봐요. But I think the boy won.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딸한테 괜찮아? 너 져서 괜찮아? 슬프지 않니? 근데 우리 여학생은 뭐 그렇게

0: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She may be not happy, but she's not sad too. 자, 그러면 이렇게 슬프지도 않고 많이 기쁘지도 않은 뭐 그렇게 안 슬픈 상태? 요거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여자친구가 진 게 여기 남자친구가 뭔가 뒤에 숨기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라는 표현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 대화 먼저 들어볼게요.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1: Really?
2: Yeah, we had fun. That's what counts.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Sad가 슬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Are you sad까지만 물어보면 너 슬프니? 라는 뜻이죠. 자, 뭐 때문에 슬퍼요? You lost. Lost는 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lose라는 지다라는 뜻의 단어의 과거 형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 거기 때문에 Are you sad you lost? 너가 져서 슬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져서 슬퍼?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우리 친구들은 승부욕이 있나요? 여기서 lose라는 거는 어떤 경기나 대회나 시합에서 졌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Are you sad you lost? 물론 우리가 슬플 수 있겠죠. 하지만 I'm not that sad. 이렇게 대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I'm not that sad 라고 했는데 여기서 that은 그렇게 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that이라는 단어를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것, this, 저것, that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that은 또 그렇게 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 앞에 붙어서 그렇게 그 상태인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m not that sad 이라고 하면 뭐 슬프긴 하는데 그렇게 슬프진 않아 라는 의미겠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그렇게 슬프진 않아.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잘했어요. 자, I'm not that 다음에 상태 놓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바빠요? 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that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I'm not that busy. 이런 식으로요. 연습해 볼까요?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잘했어요. 많이 지루하시죠? 아니요. 저 그렇게 지루하진 않아요.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bored. 라고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not that bored. 잘했어요. 무섭죠? 아니요. 저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요. I'm not that scared. 라고 하면 돼요. Scared가 무서운이라는 뜻이에요. I'm not that scared. I'm not that scared. 달리기 잘 뛰나요? 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I'm not that fast. I'm not that fast.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I'm not that fast. 자, 이렇게 I'm not that 뭐뭐라고 해서 뭐 그렇게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라는 말이 된다는 거 요 that 잘 기억해 주세요. 자, really? 아니 그렇게 슬프지 않아? 괜찮아요? Really? 놀래서 물어봤죠. Yeah, we had fun. 이렇게 대답을 했죠. Yeah는 뭐 라는 대답이고요. Yes 대신에 쓰면 되겠죠. We had fun 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have fun 이라는 표현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have는 보내다 라는 뜻인데 had라고 했죠. have의 과거형, 보냈다가 had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즐거웠던 거는 we had fu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어떤 시합이 있었는데 즐거웠잖아 라는 말인 거죠. We

0: had fun.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어서 That's what counts 라고 말을 했습니다. count가 원래는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That's what counts 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라는 말인 거죠. 물론 누가 이기냐 지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 그거가 중요한 거지 라고 할 때는 That's what counts 이렇게 말을 한 거네요. 그쵸? That's what counts. 여기서의 that은 그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가 아니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We had fun. 재미를 느꼈다는 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counts.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는데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Are you sad you lost?
2: I'm not that sad.
1: Really?
2: Yeah, we had fun. That's what counts.
3: Singing tim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Now, let's go back to the competition. 요리 대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자친구가 졌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Are you sad you lost? Are you sad you lost? 이렇게 물어봤죠. 너가 져서 슬프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lose가 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잃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뭐를 잃었을 때는 뭘 잃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it처럼 뭔가 대상이 나왔다. 그러면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친구가 소금을 잃어버려서 소금을 못 쳐서 졌나 봐요. Are you sad you lost it? 여기서 it은 소금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금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슬프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re you sad you lost it? Are you sad you lost it? 이렇게 같은 단어더라도 that처럼 lose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여자친구 슬픈가요?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뭐 슬프긴 한데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이런 말이겠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잘했어요. Really? 정말? 놀라네요, 그쵸, 다들? Really? 자, 놀랐어요. Are you sure? 아빠가 너 정말 괜찮아?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봤어요. Sure가 확실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확실해? 너와 많이 안 슬픈 거 괜찮아?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런데 sure 대신에 for real 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도 있어요. Are you for real? Are you for real?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Yeah, we had fun. 뭐 누가 졌든 누가 이겼든 우리 즐거웠잖아요. We had fun.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we had fun 대신에 그건 즐거웠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It was fun. 이렇게도요. Yeah, it was fun.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Yeah, it was fun. Yeah, it was fun. 잘했어요.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counts. 기억나죠? 여기서 count는 수를 세다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즐거웠다는 게. 이런 말이었네요. count 대신에 matter라는 단어를 써서 that's what matters.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이 표현도 우리 연습해 볼까요? That's what matters. That's what matters.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요 남자친구 뒤에 소금이 있네요. 소금을 뒤에 숨겨놓고 여자친구한테 안 줘서 이겼나 봐요. 아이고야. 자, 어찌됐건 오늘 배웠던 표현도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do the chant. Everyone, follow me. I'm not that sad. I'm not that sad.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usy.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bored. I'm not that scared. I'm not that scared. We had fun. We had fun. It was fun. That's what counts. That's what matters.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that sad. 저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그래서 that은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게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오늘 배웠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1: So,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Wednesday Chase the sun. I can use an idiom for enjoying sunny weath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의 그림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쌤만 궁금한 거 아니지? 자, 쌤이랑 한번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도 되게 귀여운 그림이죠, 그쵸? 일단은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쌤이랑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Oh, I see 5 children.

0: 아이들 5명이 보입니다. I see 5 children. 오, 저기 남자아이는 축구공도 들고 있네요. The boy is holding a soccer ball. 오, 저기 여자아이는 농구공을 또 들고 있어요. The girl is holding a basketball. That's right. 그리고 저기 빨간 머리 여자아이는 저 부채도 들고 있어. 쌤이 저번 시간에 부채 영어로 알려줬는데 부채는 F-A-N. Fan이죠. The girl is holding a fan too. Oh, okay, 좋아요. 그리고 저거는 태양이겠죠. The sun. The sun. 자, sun이 특이하게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The sun has arms and legs. 재밌는 그림이네요. 왠지 이 아이들 five children이랑 the sun이 신나게 노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쌤이랑 그건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Chase the sun.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2: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1: Great idea. Let's have fun.
0: 잘 들어봤어? 이번엔 read and speak time 함께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쌤이랑 보겠습니다. 빠바밤! 오, key expression! 자, 오늘의 첫 표현은요. Four hours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Four hours. Four hours. 자, four hours가 아니라 four hours. Okay. 자, hour는 시간을 뜻합니다. One hour, two hours, three hours.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말할 때 그 시간이에요. 근데 four hour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 몇 시간 내리란 뜻입니다. 몇 시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Four hours.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난 몇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계속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four hours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보죠. 빠밤. I've been studying for hours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친구예요. 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 하게 되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천천히 보자. 자, have been 쌤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옛날부터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리 뭔가를 지속했던 걸 말할 때 I've bee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ave been의 줄임말이죠. I have been. I've been. Okay. 자, 그러면 I've been studying 했으니까 무슨 뜻이겠어? 나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다, studying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한번 해석해보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 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공부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친구. 자,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이거 좀 힘든 표정으로 해볼까요?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자, 나는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I've been studying for hours. 좋아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공부했으면 좀 쉬어줘야죠. 그쵸? 자, 또 볼게요.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이런 문장도 나왔네. 자, 이번에도 have been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you have been이 나왔죠.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자, 너는 playing 뭐예요? 놀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몇 시간 내리 놀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너 몇 시간 동안 놀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뭐 동생이나 친구가 계속 몇 시간 내리 놀고 있어. 그러면은 못 참고 너 그거 몇 시간 동안 갖고 놀았잖아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You've been playing for hours. 좋습니다. 오케이. 자, 또 볼게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군요. 그쵸? 자주 쓸 것 같아. 잘 봐봐.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이번에는 we have been이에요. 우리는이야. 자, waiting은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다, 기다린 거잖아. 그쵸? 기다리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린 여기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

쉬어라는 뜻입니다. 뭔가 줄을 몇 시간 동안 섰거나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 갔을 때 2시간 동안 롤러코스터 줄 서본 적 있어요? 쌤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썼어요. 아,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리 여기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for hours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 완성된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 많이 쓸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diom. 오늘의 관용구가 나왔습니다. idiom. 오늘의 관용구는요. chase the sun이에요. 쌤이 좋아하는 idiom 나왔어요. chase the sun. chase the sun. 자, chase 하면은 쫓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되게 chase 하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서둘러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chase the sun 하게 되면은 즐거움을 쫓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sun이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해를 쫓다. 자, 해를 따라간다. 즉 즐거움을 따라간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chase the sun. chase the sun. 안에만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해를 따라간다. 뭐 즐거움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chase the sun. 자,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chase the sun. 시작. chase the sun. 좋아요. 자, 해를 따라간다. 즉, 뭐, 바깥 활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예문에서 볼게요.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그렇죠. chase the sun 하게 되면은 바로 파크가 생각나긴 해요. 그쵸? 자, let's chase the sun. 자, 우리 한번 밖에 해를 따라가보자. 햇살을 따라가보자. 라는 뜻이고. And go to the park. 공원에 가자라는 뜻이죠? 자, 우리 공원 가서 해를 좀 찾아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즐거움을 찾으러 가보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겠죠?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이거 해볼까? 시작!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좋아요, 얘들아. 자, 또 볼게요.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그렇죠. 자, 햇님을 또 따라가려면 어디 가겠어요? 그쵸. beach. 해변이 또 생각나죠? 자, 우리, 햇님을 찾으러, 햇님을 쫓으러, 우리 한번 해변에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자, 해를 쫓아가서 우리 해변에서 놀자. 시작. Let's chase the sun and play at the beach. 좋아요, 얘들아. 따라한 거 맞지?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다이얼로그 볼게요. Chase the sun. 즐거움을 따라가다. 태양을 따라가다.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우리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 We've been studying for hours. Let's chase the sun and go to the park. 라고 합니다. 자,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했으니 힘들겠죠? 그래서 얘가, 이 친구가, 우리, 즐거움을 찾으러 가자. 해를 찾으러 가자. And go to the park. 어디로 가요? 공원으로 간대요. 우리 공원으로 가서 해를 쫓으러 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Great idea. Let's have fun.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한번 재밌는 시간 가져보자. 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좀 이해가 갔나요? Chase the sun. 기억할 수 있겠죠? 즐거움을 쫓아가다. 태양을, 해를 쫓아가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어요. 오늘의 그림 기억나? 햇님이, 저 써니. 팔과 다리가 있고 아이들이랑 막 노는 아주 즐거운 그림이었는데요. 그 대화 속으로 쌤이랑 들어가 보자. Here we go.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져. 그쵸? The sun and the children are playing. 그쵸? 쌤이랑 대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Oh, Mr. Sun. Sun. 자, Oh, Mr. Sun.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자, 이거 Oh, Mr. Sun 이라고 영어로는 좀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한국말로 하면 Oh, 햇님아 좀 이상하긴 한데 Oh, 태양 뭐 햇살아 이란 뜻이 되겠죠? Oh, Mr. Sun. Oh, 햇님.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chase가 무슨 뜻이었지? 쫓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I'm going to chase you 하면은 내가 널 따라갈 거야. 내가 널 쫓아갈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h, Mr. Sun, I'm going to chase you 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햇님을 쫓아가면서 막 놀고 있을죠. 놀고 있죠. 자, 그랬

0: 태양이 chase me 나잡아봐라라고 합니다. Chase me, have fun playing이라고 합니다. 자, chase me 나잡아봐, 날 쫓아봐란 뜻이고, 그리고 have fun playing 하니까 재밌게 한번 놀아봐라는 뜻이 되겠죠? Have fun playing 했더니 아이들이 또 이래요. Okay, let's chase the sun and play for hours and hours 라고 합니다. Okay, 좋아. 그러면서 let's chase the sun. 우리 태양을 한번 쫓아보자. And play for hours and hours. 자, for hours 하면 몇 시간 동안이죠? 그렇죠. For hours and hours 하게 되면 오래오래란 뜻이 됩니다. 더몇 시간이 더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럼 햇님을 따라가면서 오래오래 신나게 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Chase the sun. 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태양을 쫓으면서 우리 친구들 놀아보세요.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an idiom for enjoying sunny weather. 나는 해가 쨍쨍한 날을 즐길 때 사용할 수 있는 idiom, 관용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Chase the sun.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언제나 chase the sun 하세요. Bye-bye, butterfly.
1: Cyber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밤새 잠을 잘 못 자서 하루 종일 피곤한 적 많죠? 오늘은 친구의 상태를 살펴보고 영어로 왜 피곤한지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먼저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9. Health. Wednesday.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can talk about feeling tired and having a col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 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따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Oh my goodness.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여자분이 아이구야 좀비처럼 보이네. She looks like a zombie, right? 좀비처럼 보이는 이유는 피곤해서요.

0: 어렵죠? 자, 피곤한은 영어로 tired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ired. tired. tired. 네. 왜 근데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요? 몸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입 앞에 있는 그 그림을 보니까 기침을 하는 것 같은데, 기침은 영어로 cough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cough. cough. cough. 네. 여기 F가 없는데, 단어에 F가 없는데, 왜 F 발음을 하고 있지? 의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서 GH로 단어가 끝나는데, GH는 합쳐서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cough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좀비처럼 보이는 여자가, 기침도 하고, 그리고 또 뭐를 하고 있죠? 보니까 약간 콧물도 흘리는 것 같아요. 콧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runny nose라고 합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runny nose. runny nose. runny nose. 네. runny는 맞아요. 약간 뛰다, run이랑 비슷한 단어인데 정말 뛰는 것처럼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흐르는, 액체가 흐르는 상태를 run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runny nose 하면은 콧물 아니면 콧물이 나고 있는 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기침도 하고 콧물 흘리는 거 보니까 감기에 걸렸나? 감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cold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추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감기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cold. cold. cold.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오늘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You look so tired.
2: I am.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1: Why?
2: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1: Oh no! Don't come too clos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넘어가 볼게요. 차다! You look so 땡땡입니다. 자, 여기에서 you look 하면은, 너가? 당신이 보다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you look so 땡땡. 이 뒤에 뭐가 붙으니까, 여기서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예요. 보이다. 그래서 내 눈에 당신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이 뒤에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그 빈칸 앞에 so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so는 정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더 강조해주는 정말 모모해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너 정말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 아까 그 좀비 여자분 기억나죠? 그 정말 피곤해 보여를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피곤하다, 피곤한 우리 배웠는데 3, 2, 1. 네, tired 맞았어요. 그래서 you look so tired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tired. Very good. 우리 이번엔 다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정말 아파 보여. 아파 보여. 아프다. 아픈.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 아픈을 빈칸에 넣어서 sick. 네. You look so sick.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You look so sick. You look so sick. You look so sick. Very good. 이번에는 어떻게 보여요? 졸려 보여요. 졸린, 졸리다가 영어로 sleepy. 맞죠? 그래서 you look so sleepy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You look so sleepy. You look so sleepy. You look so sleepy.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타다! I didn't. 땡땡 well입니다. 여기에서 I didn't는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뭐뭐 하지 않았어. 근데 well로 끝나는 문장이니까 그러면 뭐뭘 잘 하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 빈칸에 무엇을 넣어볼까요? 나 잠을 잘못 잤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잠을 자다. 잠을 자다는 영어로 sleep 맞습니다. 그래서 I didn't sleep well 이라고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네, 여기서 sleep well은 약간 푹 자다, 잘 자다라는 뜻인데 앞에 didn't를 붙여주니까 나 잠을 푹잘못 잤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언제 잠을 잘못 잤는지 그 언제를 한번 넣어볼까요? I didn't sleep well 한 다음에 언제, 그때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젯밤에, 어젯밤에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어젯밤에 yesterday night 라고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마지막 밤이라는 의미에서 last night 라고 합니다. last night은 어젯밤이에요. 자, 그럼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Very good. 그럼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 오늘 아침에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빈칸을 두 개를 채워 넣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빈칸. I didn't 땡땡 well. 그러면 나 몸이 안 좋았어예요. 몸이 안 좋았어. 몸이 안 좋았어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이거는 살짝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내가 느끼는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예요. 그래서 feel이라는 그 느낌, 기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I didn't feel well 하면은 나 몸이 안 좋았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이니까 this morn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didn't feel well this morning. I didn't feel well this morning. I didn't feel well this morning. Very good. 그럼 우리 last expression 가볼게요. I had 땡땡. 입니다. 우리 이렇게 몸 건강 관련해서 우리 몸에 있는 증상을 얘기할 때는 I have 나는 갖고 있다. 어떤 증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과거형으로 말해 볼게요. 그럼 I have가 아니라 have의 과거형인 I had로 가봅니다. 그럼 기침이 났어. 나는 기침을 갖고 있어. 기침이 나는 증상을 얘기할 때는 이 빈칸에 cough를 넣어서 I had a cough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 had a cough. I had a cough. I had a cough. 네, 기침이 아니라 콧물이 났어. 우리 콧물 영어로 뭐였죠? 뭔가 액체가 흐르는 상태, runny nose였죠? 그래서 I had a runny nose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ad a runny nose. I had a runny nose. 그리고 이걸 같이 얘기해서 밤새, 또 밤새 났대요. 밤새는 all nigh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따라해 보세요.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다시 한번.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tired. I didn't sleep well. I didn't sleep well. I had a cough. I had a cough. I had a runny nose. I had a runny nose.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그림을 볼게요. Do you remember? She looks so tired, right? She looks like a zombie. 자, 정말 이 피곤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 너 정말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피곤해 보인다예요. 그래서 you 땡땡 so tired인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보이다이니까 you look so tired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You look so tired. You look so tired. Oh, you look so tired. 네, 그래서 맞아, I am.

했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어.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 줬네요. I 땡땡 sleep 땡땡 last night. 그러면 I 땡땡 sleep.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했어.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3, 2, 1. 네, 처음에 I didn't sleep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잘 자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잘 자지 못했다. 자, 그두 번째 빈칸에는 well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Very good. 그래서 왜 물어봐요? Why? Why? 네, why? 이렇게 물어보죠. 밤새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났어. 자, 밤새니까 all night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어. I had. 그럼 기침이랑 콧물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기침 뭘까요? 3, 2, 1. I had a cough. 그쵸? 그리고 콧물은 3, 2, 1. 아, 네, runny nose.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I had a cough and a runny nose all night. Very good. 뭐안 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네요. Oh no, don't come too close. 따라해 보세요. Oh no, don't come too close. Oh no, don't come too close.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피곤한 상태와 그 이유를 영어로 물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You look so tired.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여러분, there are some people,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When they eat a certain food, 특정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they become really sick. 정말 아프다고 하는데요. Why? 왜 그럴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학습 목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Shall we go and listen to it? 한번 듣고 올까요?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Wednesday. What I'm allergic to. I can say what I'm allergic to.
0: Okay, guys, it's brain up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이죠. Let's learn the vocabularies.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Ah, we're at a restaurant. 우리 레스토랑에 있는데요. We have a waiter. 웨이터가 지금 음식을 서빙을 하고 있고요. But look at what he's serving. 무엇을 지금 내놓고 있죠? Ah, I think it's pasta. 어떤 파스타인 것 같나요? 맞아요. 마늘 파스타인데요. 여러분, 마늘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Garlic. Garlic. Good. 자, 이 마늘 파스타를 내놓았는데 지금 식탁에 앉은 Vampire입니다. 흡혈귀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냄새를 맡고 코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냄새를 맡다. 냄새는 smell. smell입니다. 자, 근데 냄새만 고약한 게 아니라 이 친구 얼굴을 보면 좀 찡그리고 조금 빨개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늘을 먹게 되면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뭐뭐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be allergic to. be allergic to. Well done, everyone.
1: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2: Absolutely not.
1: Why? It's today's special.
2: I'm allergic to garlic.
1: Really? What does it do to you?
2: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0: Okay, everyone.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배운 대화문 속의 중요한 표현들을 한 번 더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패턴은 Would you like some?으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Would you like some? 뒤에는 음식 이름이나 음료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좀 먹을래? 혹은 무엇을 좀 마실래? 혹은 좀 더 정중하게 무엇을 좀 드실래요? 마실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문 속에 있었던 문장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마늘 파스타 좀 먹을래? 라는 표현이었어요. Would you like some? 뒤에는 마늘 파스타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garlic pasta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늘 파스타 좀 먹을래?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자, 이번에는 음식을 바꿔볼 거예요. 사과 파이 좀 먹을래?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사과 파이는 apple pie입니다.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some apple pie? Would you like some apple pie?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allergic to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I'm 할 때 am, am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비동사입니다. 우리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바뀌죠. am일 수도 있고 is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비동사 뒤에 allergic to가 들어가는데요.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늘 알레르기가 있어입니다. I'm allergic to 마늘은 garlic이었어요. 읽어볼게요. I'm allergic to garlic. I'm allergic to garlic. 한 번 더. I'm allergic to garlic. Good. 이번에는 다른 알레르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바로 땅콩입니다. 나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 자, 땅콩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peanuts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I'm allergic to peanuts. I'm allergic to peanuts.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When I, my whole body feels,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when이라는 단어를 봐주세요. when은 언제를 뜻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통 이 when이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뜻이 달라집니다. 자, when 뒤에 주어가 들어가고 뒤에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뜻은 무엇무엇 하면 혹은 무엇무엇 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내가 마늘 냄새를 맡으면 온몸이 약해져 라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마늘 냄새를 맡으면입니다.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약해져 입니다. 바로 weak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One more time.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Good. 자, 다음은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온몸이 뜨거워져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입니다. 일단 주어 아이디에 동사 it이 들어가야 되고요. 매운 음식은 spicy food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져. 우리 뜨거운이라는 단어 has이 들어갑니다. Let's read. When I eat spicy food, my whole body feels hot. One more time. When I eat spicy food, my whole body feels hot. Great work,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enjoy beat and speak time? Let's hit the music, please.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I'm allergic to garlic. I'm allergic to garlic.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대화문을 잘 기억하면서 let's review together. 복습할 준비 됐죠?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랬죠. At a restaurant, 지금 레스토랑에서 마늘 파스타가 나왔는데 우리 뱀파이어가 코를 막으면서 싫어 싫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Let's start with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우리 웨이터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Would you like some? 이었어요. 우리 would you like some 뒤에는 음식 이름이나 음료 이름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맞아요. 무엇을 좀 드실래요? 라는 표현이 되죠. 자, 여기서는 어떤 메뉴였죠? 맞아요. 마늘 파스타였습니다. 바로 garlic 파스타였는데요.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Would you like some garlic pasta? Good. 자, 우리 답변입니다. Absolutely not. 굉장히 단호하게 정말 아니에요. 정말 싫어요.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Why? It's today's special. 왜요? 이 메뉴는 오늘 특별한 메뉴예요. 라고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y? It's today's special. One more time. Why? It's today's special.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I'm allergic to. 자, 우리 친구들, be allergic to 오늘 배운 표현이죠. 어떤 뜻이었나요? 맞아, 무엇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이 흡혈귀는 어떤 알레르기가 있었나요? 맞아요. 마늘, garlic입니다. 자, 우리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저는 마늘 알레르기가 있어요. I'm allergic to garlic. I'm allergic to garlic.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새우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Shrimp. Shrimp. Good. 자, 이번엔 나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I'm allergic to shrimp. One more time. I'm allergic to shrimp. Good. 자, 마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웨이터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Really? 정말? What does it do to you? 아,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Really? What does it do to you? Really? What does it do to you?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늘을 먹으면 궁금한데요. 자, when I, my whole body feels, 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when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when은 언제라는 뜻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고 뒤에 주어랑 동사가 오게 되면 어떤 뜻으로

변하죠? 맞아요. 뭐뭐뭐 하면은 혹은 뭐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할 때일까요? When I smell garlic. 제가 마늘 냄새를 맡으면 my whole body, 나의 온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Feels weak. 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집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문장을 한번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친구들 읽어줘야 됩니다.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Last time,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When I smell garlic, my whole body feels weak. Good job! 자, 여러분, 우리 흡혁이가 과연 마늘 파스타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먹지 않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복습 어땠나요?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배우게 되는 주제, Can you remember what was our topic? 주제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What I like to eat.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가 주제였고 today, 오늘은 또 새로운 패턴을 배웠죠. Can you remember those? 패턴들 기억하나요? 자, 일단 어떠한 음식을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은 Would you like some? 그리고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는 표현은 I'm allergic to. 그리고 뭐뭐뭐 할 때는 When I로 시작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 기분은 어때? 쌤 봐서 기분 좋아졌지요? 자, 쌤이 오늘도 신나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오늘은 바로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에 반이 갔어요, 얘들아. 우리 조금만 힘내가지고 주말을 맞이하자, 오케이? 자, 수요일은 뭐하는 날이죠? Wednesday is for 듣기. 듣기는 영어로 listening이지요. 그래서 Wednesday is for listening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듣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우리 한번 이번 주 주제 한번 다시 볼게요. 이번 주 주제는 Week 21. Look around the bath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bathroom. Look around가 무슨 뜻이었지? 우리 계속 나왔어요. Look around 하면 주위를 둘러봐. 였지요? 어디를 둘러봐? 이번 주는 bathroom. 우리 화장실을 둘러보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물과

0: 노래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어요. 자, 오늘은 듣기를 한번 해볼 텐데, 화장실에 대한 듣기 뭔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듣기 시작하기 전에 미션이 있습니다. What color toothbrush does Chrissy want? Color는 색깔이죠, 색상. 자, toothbrush가 무슨 뜻이었어? 치카치카치카 칫솔이지요. 그래서 크리시가 원하는 toothbrush, 칫솔의 색깔은 무엇이냐? 모르겠다. 그쵸? 아직 듣기를 하기 전이니까. 근데 선생님은 무슨 색깔을 원하게 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Hi, Dad.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2: Oh, okay. What color toothbrush would you like?
1: This time, green, please.
2: Got it. Do you need new soap, too?
1: Yes, I do. I want a strawberry-scented soap.
2: All right. I'll get them for you.
0: 자,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 한번 다시 들어보자. 귀 쫑긋하고 어깨 쫙 펴고, 오케이? 들어볼게요.
1: Hi, Dad.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0: One more time.
1: Hi, Dad.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0: 들었어요? 자, 쌤이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빠밤. Chrissy가 Hi, Dad.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라 그러지요.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오늘은 크리시가 아빠랑 이야기를 하네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 I need a new toothbrush. 자, new는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빠, 나는요, 새로운 toothbrush, 칫솔이 필요해요. 그리고 and toothpaste라 그러네요. toothpaste는 뜻이 3, 2, 1, 치약이었죠? 그래서 아빠, 저는 새로운 칫솔과 치약이 필요해요. please는 아주 공손한 뜻이죠. 문장 뒤에 please 붙이면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Hi, Dad.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Hi, Dad.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잘했습니다. 결국 아빠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죠? 한번 들어볼게요.
2: Oh, okay. What color toothbrush would you like?
0: One more time.
2: Oh, okay. What color toothbrush would you like?
0: 자,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빠밤. Oh, okay. 알겠어. What color toothbrush would you like? 너는 어떤 색깔의 toothbrush, 칫솔을 원하니? 라고 하시네요. 오, 되게 자상하시다. 그쵸? 자, 한번 읽어볼게요. Oh, okay. What color toothbrush would you like?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Oh, okay. What color toothbrush would you like? 너 어떤 칫솔, 무슨 색 칫솔을 원하니? 라고 하시죠? 크리시가 뭐라고 했을까? 확인해볼까요?
1: This time, green, please.
0: One more time.
1: This time, green, please.
0: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했던 칫솔의 색깔은 바로 green이었습니다. This time, 이번에는요, green please, 초록색이요 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원하는 칫솔의 색깔은 바로 초록색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This time, green please. 우리 친구들 잘해? This time, green please. green 할 때 green이 아니라 green. 옆으로 양옆으로 입술이 쫙 늘어지지요? green please.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요? 들어볼까요?
2: Got it. Do you need new soap too?
0: 자, one more time.
2: Got it. Do you need new soap too?
0: 자,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 아빠께서요. Got it. 알겠어. Do you need new soap too? 라고 하십니다. Got it 하면 알겠어. 이해했어. 라는 뜻입니다. Got it. Got it.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해볼까요? Got it. Got it. 자, 알겠습니다. Do you need new soap too? 라고 하시네요. Soap가 바로 비누였죠? 자, 그래서 아빠께서 너 새로운 비누도 필요하니? 라고 하십니다. 자, 해볼게요. Got it. Do you need new soap too? 자, 우리 친구들.

0: that it. Got it. Do you need new soap too? 너 새로운 비누도 필요하니? 라고 하시네요. 자, 그랬더니 크리스가 뭐라고 하게요? 들어보자.
1: Yes, I do. I want a strawberry scented soap.
0: One more time.
1: Yes, I do. I want a strawberry scented soap.
0: 잘 들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쌤이, yes, I do. 네, 아빠, 필요해요. 라 그러죠. I want a strawberry scented soap. 이게 무슨 뜻일까? 자, strawberry는 뭔가요? Strawberry. 선생님, 오늘 옷 색상을 봐봐. 무슨 과일일 것 같아요? 수박이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딸기입니다, 얘들아. Strawberry scented. Scent 하면 얘들아, 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strawberry scented 하게 되면 딸기 향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네, 아빠 저 필요해요. 저는 딸기 향 비누를 원해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비누가 냄새 그 향이 좋으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얘들아? 비누를 이렇게 하고 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 딸기 향을 이렇게 딸기 향 비누를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게요. Yes, I do. I want a strawberry scented soap. 우리 친구들 차례. Yes, I do. Yes, I do. I want a strawberry scented soap. 시작. I want a strawberry scented soap. Scented, scented. 이것도 아주 양옆으로 입이 이렇게 늘어진 상태에서 해야 돼요. Scented, scented. Okay? 좋아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
2: All right. I'll get them for you.
0: One more time.
2: All right. I'll get them for you.
0: 자, 보겠습니다. All right. I'll get them for you. Alright, 다만 알겠단다, 알겠어 라 그러시네요. I'll get them for you. 너를 위해서 get, 가지고 올게 라 그러시네요. 너를 위해서 사가지고 올게 라고 하시는 거죠? 자, 해볼게요. Alright, 알겠어. 시작. Alright, I'll get them for you. 우리 친구들 잘해. I'll get them for you. 잘했어, 얘들아.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우리 친구들 목소리 여기까지 다 들렸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미션 확인해 볼게요. What color toothbrush does Chrissy want? 자, 미션이었는데 Chrissy가 원하는 칫솔의 색상은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뭐였는지 기억나요? 자, 한번 들어보자.
1: This time, green, please.
0: 들었어요. This time, green, please. 라고 하죠. 그래서 green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죠. 바로 초록색이죠. 그래서 초록색 gree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multiple choice 1번부터 볼게요. What does Chrissy want? 자, 맨 처음에 Chrissy가 아빠한테 아빠, 저 뭐뭐가 필요해요. 라고 합니다.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A. A new book? A new book, 새로운 책,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새로운 치약, 칫솔과 치약. Okay, see, a new toy, 새로운 장난감 뭐였나요? 깨쉽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1: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0: 잘 들었어요.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빠밤. B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칫솔과 치약. Okay. 자, 2번 가볼게요. 빠밤. What kind of soap does Chrissy want? 어떠한 soap? 소프 영어로 뭐였지? 그렇죠. 비누죠. Chrissy가 어떤 soap, 비누를 원하니? 아까 기억나, 얘들아. 선생님, 오늘의 색상, 옷의 색상을 보면 약간 힌트가 나올 텐데 어떤 향의 비누를 원했지? A. Lemon scented soap. Lemon scented 무슨 뜻이었어요? 자, scent 하면 향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레몬은 레몬이에요. 그래서 레몬 향 나는 비누? Okay. B. Strawberry scented soap. 딸기 향 비누? C. Grape scented soap. 근데 사실 세 개 다 너무 좋아 보인다. 그쵸? 근데 지문에서는 선생님이 무슨 향을 원한다고 했지요? 바로바로바로밤.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2: Do you need new soap too?
0: 그랬더니 크리스가
1: Yes, I do. I want a strawberry scented soap.
0: I want a strawberry scented soap. 라 그러죠. 그래서 ABC 중에 뭘까요? Strawberry scented soap가 되겠습니다. Scent가 무슨 뜻? 그렇죠. 향이란 뜻이야. 그래서 lemon scented, strawberry scented, grape scented 중에 strawberry scente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0: true or false가 나왔어요. 진실 혹은 거짓. 이 문장이 진실이면 동그라미 true고요. 거짓이면 false, x가 되겠는데 한번 볼게요. Chrissy only needs a toothbrush. Only는 오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Chrissy는 toothbrush, 칫솔만 오직 필요합니다. 맞아, 틀려, 얘들아. 한번 들어볼까요?
1: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0: I need a new toothbrush and toothpaste, please. 자, 칫솔도 필요한데 치약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only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false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칫솔, 치약 둘 다 필요하다니까. 자, 그 다음은요. Chrissy needs new soap. Chrissy는 새로운 비누가 필요합니다. True or false? 뭐였을까? 뭘까요? 한번 들어보자.
2: Do you need new soap too?
0: 너 새로운 비누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1: Yes, I do.
0: Yes, I do. 라 그러죠. 그러면 O예요, X예요, True예요, False예요? 바로 정답은 빠바바밤, True가 되겠습니다. I need new soap 라고 하니까요. 무슨 향을 원했죠? Strawberry scented 였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Chrissy가 되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2: Oh, okay. What color toothbrush would you like? Got it. Do you need new soap too? All right. I'll get them for you.
0: 오늘도 수업 재밌게 했나요?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고요.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Butterfly.
3: Bye-bye.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English.

국회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진 선생님이에요. 자, 우지무대 오늘 23강 조동사 have to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have to라는 조동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복습을 잘했다면 오늘의 퀴즈도 잘 풀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 바로 퀴즈를 통해서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복습해볼까요?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She, pay the bills by tomorrow. 그녀는 내일까지 by tomorrow 그 청구서들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have to. B, has to. C, will have to.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봅시다. 우리 친구들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바로 B, has to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찾았나요? A의 have to를 고르신 건 아니죠. 왜 has to를 써야 될까요? 맞습니다. 앞에 주어가 she, 3인칭 단수 주어가 온 거 보이시죠? 따라서 have to가 아니라 has를 써줘야 돼요. She has to pay the bills by tomorrow. 이렇게요.

하는 will have to. 미래잖아요. 근데 해석을 보니까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형이니까 be has to 넣어줄게요. She has to pay the bills by tomorrow. 이렇게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갈게요.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문제. 다음 해석에 맞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돼요. A. They will have to work late at night. B. They have to work late at night. C. They have to will work late at night. 자, 어떤 게 가장 맞는 문장일까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A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They will have to work late at night가 정답이겠죠? 일단 해석을 보니까 일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잖아요. 따라서 will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have to의 미래는 will, have to 동사 원형이었던 거 기억나죠? B는 will이 없어서 안 되고요. C는 이 조동사 will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They will have to work late at night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Question number 3. 다음 문장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찾는 거예요. 자, 문장.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A. 그들은 교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B. 그들은 교복을 입어야 한다. C. 그들은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자, 어떤 게 가장 맞는 해석일까요? 3, 2, 1. 정답은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 찾았죠? C에 그들은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또 have to의 부정. Don't have to는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A,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얼른 강의를 돌려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Have to의 부정은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습니다. 이제 수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유닛 8 조동사 have to고요. 조동사 마지막 조동사니까요.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have to는 조금 특별해서 우리 친구들, 그렇죠. 다른 조동사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have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었죠. has to, had to 됐었고요. 의문문 만들 때는 맨 앞에 조동사 do의 힘을 빌려오기도 했어요. Do I have to?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do의 형태도 막 여러 가지로 바뀌었죠. Do I have to? Does she have to? Did they have to?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두 개의 재밌는 지문을 읽으면서요. 우리 그 속에서 이 have to가 어떻게 쓰였는지 잘 활용해 볼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즐겁게 수업 열어보자고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우리 친구들 교재 76쪽 step up 첫 번째 지문 펼쳐주세요. 어떤 그림인가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네요. 네, 여러분도 가끔 어떤 걱정이 들 때가 있죠. 선생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 걱정이나 혹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은 노래를 듣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텐데요. 오늘 지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걱정이 들거나 불안할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팁을 알려준다고 해요. 자,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feel nervous sometimes? 나왔죠? 당신은 feel, 느낍니까? nervous, 불안한, 긴장됨을 느끼나요? sometimes, 가끔요. 여러분, 가끔 불안하거나 혹은 긴장이 되나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feel이라는 동사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괜찮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선생님은 친절한 지니쌤이니까 여러분에게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feel은 감각동사, 느끼다라는 감각동사라서 그 뒤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고 했었죠? nervous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긴장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불안하고 긴장한 것을 느끼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You have, don't worry till about that. 나왔네요. 자, 조합해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우리 이따 문제 풀면서 한번 조합해 볼게요.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앞에 우리가 가끔 이 불안하거나 긴장함을 느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worry 하면 여기 걱정하다 나와 있고요. 명사로는 걱정거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It is natural. 그것은 natural, 자연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런 게 어떤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If you are still worried, then try the 333 rule.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if는 우리가 여러분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주세요. If는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죠. 그 뒤에 있는 문장 you are still worried까지 해석해 볼게요. 당신이 are still 하면 여전히인데요. 여기 비동사와 worried가 같이 왔죠. 보면 비동사 worried는 걱정되다라고 해석합니다. worry는 걱정하다. Be worried는 걱정되다. 이렇게요. 근데 you are worried니까 만약 당신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중간에 still이 있어서 만약 여전히 그게 걱정된다면 then 그렇다면 try 시도해보세요. try 하면 시도하다죠. 무엇을? The 333 rule을요. 여기 rule은 규칙이에요. 333 규칙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긴장되고 불안한가요? 그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혹시 그게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333 규칙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333 룰이 뭘까요? 그 뒤에 설명 나오겠죠. First, look around you. First 하면요, 우리 친구들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첫째 이런 뜻입니다. First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서수예요. 서수. 서수는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 1, 2, 3, 4 이런 거 있죠. 1, 2, 3, 4.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나타내는데요. First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First, 첫째 이런 뜻입니다. 첫째, look around you.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긴장되거나 이러면 일단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Look around you.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이나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이런 뜻이에요. You have to name three things. 당신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운 have to 등장했습니다. 뒤에 있는 name은 이름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이름을 말하다 혹은 이름을 짓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name 하면 이름을 말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름이라는 명사만 있지는 않아요. have to name이니까 당신은 이름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쓰겠죠. have to 무엇무엇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내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three things. 세 가지의 것들을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칠판?
나무, 카메라, 혹은 책, 연필.

이런 식으로 주위에 있는 것을 세 가지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second.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수예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second 하면은 둘째, 두 번째란 뜻이 됩니다. first, second. 이렇게 돼요. 둘째, try to hear three different sounds. 자, 이렇게 나왔어요. 둘째, 자, 이름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try to, 무엇뭐 하는 것을 시도하세요. 노력하세요. hear 하면은 듣다입니다. 자, 들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무엇을? 바로 move three parts of your body. three part 하면요. 세 개의 part는 부분이에요. 세 부분들, 어디에? of your body. 당신 몸에 세 부분들을 움직여보세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어때요? 맨 처음에 눈을 뜨고 봤습니다. 주위에 무엇이 있지? 그리고 소리 내서 아,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둘째, 귀를 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셋째, 마지막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을 움직여보거나, 다리를 움직여보거나, 허리를 움직여보거나. 자, 이런 식으로 세 부분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These simple steps can help you forget your worries. 나왔죠? 자, 이러한 간단한, 단순한 step. 단계들은요, 우리 책의 제목, step by step, 단계별. 자,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단계들은요, can help you.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돕냐면요, forget your worries. 당신의 worry, 아까 걱정하다라는 동사도 있었지만, 걱정거리라는 명사도 있잖아요. 당신의 걱정거리들을 forget, 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help, 그 다음에 you, 목적어, 그 다음 forget, 동사 원형이 나오면요. 목적어가 무엇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해요. Help you forget. 당신이 잊는 것을 돕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요. 아,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주변을 보고, 그 다음에 귀를 열고 소리를 듣고 몸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간단한 단계들로 여러분의 걱정거리, 불안함, 긴장됨,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무언가 큰 준비물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음악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무언가를 먹을 필요도 없고요. 단순히 우리 몸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시험 볼때 혹은 뭐 면접을 볼때 긴장이 된다면 이 방법 333 규칙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그럼 이 안에 숨은 grammar point 살펴볼게요. 딱한 가지입니다. Have two name. 자,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have to요. 무엇무엇을 해야만 한다. 의무. Name은 이름을 말하다니까 이름을 말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Have to.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해서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쓰세요. 아까 지문 읽으면서 빈칸에 있는 그 숨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볼게요. Have, don't, worry, to. 바르게 배열해 볼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You. 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You. 그렇죠? Don't. 그 다음에요. 그렇죠. Have to. 걱정하다. Worry. 써주면 되겠죠.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하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지난 시간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Don't have to요.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글에 나왔던 단어 그대로 한번 우리 적어볼게요. 333 규칙은 step 1, first. 첫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했죠?

around you. 당신의 주변에 세 가지 것들을. 그렇죠. 말해보세요. 이름을 말하세요. 이름을 말하다. Name. 기억나죠? Name. Three things around you. 자, 두 번째 step. Two second. 그 다음에 three different sounds. 소리를. 맞습니다. 들으세요. Hear. Here 적어주세요. Name here. 마지막 last step three. Three parts of your body. 당신 몸의 세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움직이라고 했어요. Move 적어줍니다. Move three parts of your body. 이렇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잘 맞췄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77쪽에 두 번째 질문 펼쳐주세요. 밑에 사진을 보니까 어떤 게 보이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죠?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이 미키마우스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맞아요. 바로 아주 유명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Everyone knows Walt Disney. 자, 나왔죠?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know, 압니다. 그런데요, 자, 모든 사람들, 분명히 복수인데 선생님, 여기 S가 왔어요. 네, 여러분, every가 붙으면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줘요. 단수 취급을 해서 뒤에 knows, S를 붙입니다. Walt Disney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He created Mickey Mouse and built Disneyland. 자, 그렇죠. He. 그는요, 앞에 나온 월트 디즈니를 뜻하겠죠? 그는 created, 과거형입니다. 창조했다가 되겠죠? 그는 미키마우스를 창조했고요. and built. built 하면은 build의 과거형입니다. 짓다의 과거, 지었습니다. 혹은 건설했습니다. 무엇을? 디즈니랜드를요. 우리 친구들 디즈니랜드 혹시 가봤거나 본적 있나요? 네, 그렇죠. 아주 큰 어떤 디즈니랜드 놀이기구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즐길 것들이 많아요. 그 디즈니랜드를 건설했습니다. The world knows he was very creative. The world,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그는 was very creative. Creative 하면 창조적인이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뿜뿜 아이디어가 많은 것을 우리 창조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매우 창조적이었던 것을 전 세계가 알아요. 맞죠? But once Walt Disney lost his job at a newspaper. 그러나 once 하면 한때입니다. 그러나 한때 이 월트 디즈니는요, lost는 lose, 잃다의 과거, 잃었다예요. 잃었습니다. 무엇을? His job, 그의 직업을요, at a newspaper. newspaper, 신문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신문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의 직업을, 신문사에서 그의 직업을 잃은 적도 있어요. 이 월트 디즈니가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한때는 거기서 직업을 잃다. 잘린 적도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They said he was not creative and had no good ideas 라고 나왔죠. 그들은, 자, 여기서 그들은요. 아마 이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들은 said. 말했습니다. say, 말하다의 과거죠. 뭐라고 말했냐. 뒤에 나와요. He was not creative. 그는 creative, 창조적이지 않다고 말했어요. And had no good ideas. 여기 and를 통해서 앞에 he was, he had. 자,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good idea,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 미키마우스 디즈니랜드를 만든 이 월트 디즈니가 한때는 신문사에서 그는 너무 아이디어도 없고 창조적이지도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대요. 네, 정말 놀란대요. 여기 said 뒤에 우리 친구들 that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that은 무엇무엇이라고 뭐뭐라고 라는 뜻인데요. 뒤에 그가 창조적이지도 않고

좋은 아이디어도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After that, he hard for his dream. After that 하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이런 안 좋은 평을 받고 직업을 잃은 그 이후에 그는, 그 월트 디즈니가 되겠죠. 그는 hard for his dream. 그의 dream 하면 꿈이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맞습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혹은 열심히 노력해야만 했다.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이따 문제 풀면서 빈칸 채워봅시다. He didn't have to give up because he believed in himself. 나왔어요. 그는, 자, 지난 시간에 하이라이트, didn't have to의 부정이죠. 자,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맞습니다. 무엇무엇에 할 필요가 없다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하도 강조해서 이제 잘 알겠죠? 무엇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냐? Give up 하면 포기하다요. 포기하다, give up 이라고 합니다. Don't give up 하면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많이 써요. Give up. 그런데 그는 포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뒤에 이유가 나오죠. Because, 왜냐 하면 He believed in himself. 그는 believe in 하면 무엇무엇에 대해서 믿다인데요. 과거형이죠. 믿었기 때문에요. him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자, 여기 himself는요. 앞에 주어랑 목적어가 같잖아요. 그는 그 자신에 대해 믿다. 따라서 himself. 그 자신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믿었어요. 나는 결코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신문사에서 직업을 잃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이 지문 속에 숨어있는 grammar point 한 가지입니다. Didn't have to give up이요. Have to의 부정은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Give up, 포기하다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Didn't 과거인 것도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풀게요. 1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골라봅시다. 자, 여기 빈칸이에요. 그는 열심히 해야만 했다. 자, 이런 뜻이 가면 될 거예요. 자, 그럼 1번 has to work.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 지금 월트 디즈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형은 맞지 않습니다. 2번 had to work. 맞나요? 그렇죠. 여기 had는 과거잖아요.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만 했다. 과거 맞고요. 3번. had not to work. had not to work. 자, 이것은 의미도 안 되지만 문법적으로도 틀렸어요. had not이 아니라 didn't have to라고 써야 되죠. 부정은. 자, 3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1번은 2번. 자, 2번 문제. 월트 디즈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1번. 한때 신문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맞나요? 그렇죠. newspaper. 신문사에서 근무한 적 있고요. 2번. 신문사에서 그의 창의력을 높이 샀다. 그가 아주 창의적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창의적이지도 않고, good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서 lost his job. 그는 직업을 잃었습니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신문사에서 그의 창의력을 높이 샀다. 이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네, 알맞지 않아요. 3번. 자기 자신을 믿고 꿈을 위해 노력했다. 맞나요? 그렇죠. 이번 지문에서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believe in himself, 그리고 노력했다.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2번에 체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 오늘 두 개의 지문 모두 살펴봤고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도 있고 문법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두 번, 세번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세요.
Now let's

아빠 트레이스 클래스,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reams come true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월트 디즈니처럼 여러분도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질문에 알맞은 답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Do you have to give up your dreams if you fail? 자, 해석하면요. 당신은 if you fail, 실패한다면 give up, 포기해야 하나요? Do you have to give up? 물어봅니다. 자, 정답으로 Yes, I have to give up my dreams if I fail. B. No, I don't have to give up. I have to try again.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B. No, I don't have to give up. 나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 I have to try again. 다시 한번 시도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 두 번째 질문은 Do you have to be the best at everything입니다. 당신은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best, 최고가 되어야만 하나요? A. Yes, I have to be the best at everything. 네,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B. No, I don't have to be the best. I just have to keep trying my best.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고 try my best,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B가 맞겠죠. Dreams come true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Do you have to study hard with 지니쌤? 지니쌤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요? 여러분, Yes, I have to study hard with 지니쌤. No, I don't have to study at all.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니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도 하다 보면 여러분의 Dreams come true, 꿈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요. 조동사 have to를 활용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배운 내용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 have to 마지막 시간에서 다시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1: 네.
0: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가 그냥 띠리리딘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수년간
1: 그러게요.
0: 못 봤다. 자,
1: 맞아.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0: 뭐
1: 있거든요.
0: 민초파 뭐
1: 예,
0: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0: 저는
1: 많거든요.
0: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 맞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다 드실 것 같았어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0: Ice cream truck?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I haven't seen before.
0: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0: The ice cream truck.
1: Yeah.
0: Would you like a cone?
1: Cone?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0: 콘?
1: 민트, 콘?
0: Cone?
1: Sure.
0: Sure.
1: Sure. 민트 초코칩,
0: 어,
1: 민트
0: mint
1: 초코.
0: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0: Ah,
1: Yeah.
0: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0: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Yep.
1: 여기서 먹으면?
0: Three
1: Three
0: scoops
1: scoops, okay,
0: on the
1: okay.
0: house.
1: Okay, same, okay.
0: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줬다면서요.
1: 아우,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큰일
0: 예.
1: 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0: 안
1: 문제될
0: 돼요,
1: 수
0: 안 돼요.
1: 있으니까요. 예.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1: 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띠리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오. Wow,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되는지.
0: 와우.
1: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말쌤께.
0: 오케이.
1: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0: 네. 자,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주세요.
1: 왠지 여기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Ice cream.
0: 오케이.
1: Yes.
0: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1: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1: 띄워줘야 돼요?
0: 네, 그냥 띄워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어올 때한 단어처럼 썼죠. 근데
1: 맞아요.
0: 사실은 아이스 크림
1: 띄고
0: 이거예요,
1: 크림.
0: 사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1: 과거 분사.
0: PP,
1: 네.
0: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원래
1: 예.
0: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1: 그쵸.
0: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1: 예.
0: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1: 예.
0: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n't seen it.
0: 그렇죠. I haven't seen it.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0: hasn't 아니죠?
1: 맞아요.
0: 맞아요? He hasn't 운동 exercised.
1: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됩니다.
0: 아,
1: 현재형 쓰면 안 돼요. Right?
0: 예.
1: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0: years.
1: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0: 네.
1: Okay, so 아, 나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0: Yes.
1: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0: 응?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0: Four years.
1: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0: 수년?
1: 으흠.
0: A few years.
1: 그냥 years입니다. years.
0: 예.
1: 오케이.
0: 아.
1: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그냥
0: 예.
1: 수년이라는 단어는 years예요. 숫자
0: years군요.
1: 넣지 않고 그냥
0: 아.
1: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0: Days.
1: days.
0: Yeah.
1: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0: Weeks.
1: 그러면 수개월.
0: Month.
1: 그렇게 딸 짧게 하면 돼. months. 왜냐면
0: Month.
1: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0: 오.
1: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0: Years.
1: 그러면은 수시간.
0: Hours.
1: 그렇죠. 왜냐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 와서 안 나와. 이런
0: 오.
1: 거할 때, hours. 확실히 느낌살죠, 그죠?
0: 예.
1: Okay.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긴 시간이다. 라는
0: Yeah.
1: 느낌. So, 여기서는 꽤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four years, in years인데요.
0: 네.
1: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0: 네.
1: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four years, 아니 그러니까 four 쓴다.
0: 예.
1: 들어보셨죠?
0: 예,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1: 음흠.
0: 예,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1: 네.
0: 갑자기,
1: four years 맞아요.
0: 어,
1: 맞는데요.
0: 예.
1: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four years로 많이 쓰고요.
0: 예.
1: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0: 네.
1: 보통 in years가 더잘 어울려요.
0: 어허.
1: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0: 네.
1: 오케이? 그래서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이렇게
0: Yes.
1: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0: 알겠습니다.
1: Okay?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와우.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와우,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0: 아우,
1: 아니겠죠.
0: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1: 그렇죠.
0: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예,
1: 네.
0: Would you like a 콘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콘 하면은 또 우리가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1: 그게 옥수수인가요?
0: 이거 옥수수예요.
1: 오케이.
0: 근데
1: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스펠링이 다른가요?
0: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1: 생긴 걸 물어본 게 아닌데.
0: 그쵸.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1: 네.
0: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콘.
1: 오케이. Very, very,
0: 아, 아니면 이거예요.
1: 자, 다릅니다.
0: 아유, 다
1: 그죠?
0: 틀렸.
1: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발음도 corn 이지만 네. 그래서 팝콘이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콘 뭐

0: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1: Why don't you? Do you like?
0: Oh.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you?
1: Do you love? Do you want? 와. 아, do you?
0: 와, 이렇게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1: Want. 네. 아, 모르겠네요.
0: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아하.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1: Yes.
0: So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예. 의미 차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So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명작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1: 네.
0: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1: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Yeah. 오, 느낌 너무 좋아요.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1: Would you like a lot of sauce?
0: 아, 더 많은이 뭐죠?
1: More sauce?
0: 그렇죠. Would you like more sauce?
1: Would you 이렇게. like more sauce?
0: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1: 오.
0: Do you want?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more sauce?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콘에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1: 아~
0: 이렇게 할 때는 in a cone.
1: Cone.
0: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1: in a cup.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1: 네.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1: 네.
0: 바로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1: 오.
0: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1: 네.
0: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1: 에휴, 콘으로 드셔야죠.
0: 그런가요?
1: 뭐라도 하나 더 드셔야죠.
0: 손에 남는 거 없이.
1: 그렇죠.
0: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괜히 또 녹을까 봐 전전긍긍.
0: 그렇죠. 컵은 녹아도 저. 마시면 되니까.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1: Would you like a c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오.
0: 참고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1: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 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0: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1: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0: 오케이. 그렇죠. 근데 뭐에 two scoops 쓸까요?
1: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0: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1: 민트,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초콜릿.
0: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1: 칩까지 있어요?
0: 칩이 빠졌네요.
1: 아, 칩이 그러네.
0: 네. 아. Okay, so.
1: 그걸 못 봤어요.
0: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1: 예?
0: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1: 네.
0: 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O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 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1: 예.
0: So, 초콜릿보다는 초콜릿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i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0: 두 번씩.
1: mint chocolate chip.
0: 오.
1: mint chocolate chip.
0: 오.
1: 지금 방금 약간 무드가 네,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같았어요.
0: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0: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1: 네.
0: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1: 완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스푼이라고 안 쓰죠.
1: 익숙해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1: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0: 맞아요. 이렇게.
1: 예. 뜨는
0: 이렇게.
1: 스푼.
0: 네.
1: 그쵸.
0: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So,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그리고
1: 아.
0: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1: 네.
0: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예.
0: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1: 예.
0: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1: 아우, 스트로베리 맛있죠.
0: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 있잖아요. 딸기 맛세 스쿱 주실래요?
1: 오, can I have three scoops of
0: 딸기,
1: strawberry?
0: strawberry, there you go.
1: 예.
0: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1: 스쿱은요?
0: 하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1: 아,
0: 괜찮습니다.
1: 네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0: Al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민트 초콜릿,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1: 우와. 아, 이분 장사
0: 잘해요.
1: 잘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0: 그렇죠,
1: 스타일이시네.
0: 그렇죠.
1: 장사인지 이렇게 해줘야
0: 이렇게 해야
1: 돼.
0: 돼요.
1: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0: 맞았어.
1: 예.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집에 있다.
1: 어?
0: 일단 써볼게요.
1: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스.
0: 오케이.
1: 세 스쿱이니까.
0: 복수니까
1: 예.
0: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Yes.
1: Yes.
0: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0: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꼭 기억해 주세요.
1: 네.
0: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1: 오.
0: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1: 그래요?
0: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서비스예요.
0: 네. 우리가 한국에서,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1: 서비스요?
0: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서비스예요.
1: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0: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1: 아니요.
0: 아니죠.
1: 예.
0: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1: 오.
0: Okay? So, on 누군데, 응? 더 하우스? 왜 집이 나왔지? 할수 있잖아요. 원래 하우스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1: 네.
0: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1: 아.
0: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아무튼, 네.
1: 맞아요.
0: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우리가
1: 아.
0: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예.
0: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에 갔는데, 뭘딱 주면서, it's service가 아니라, it's on the house.
1: 우와.
0: 이러면은 이 하우스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가 되겠습니다.
1: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다 공짜잖아요.
0: 아, 오.
1: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0: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1: 예.
0: Okay,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1: 네.
0: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1: The drinks are
0: 오,
1: on the house.
0: 그렇죠. The
1: 아.
0: drinks are on the house. Okay, 뭐 레이디스끼리 왔을 때 따라서
1: 네.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오.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예.
0: Okay.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appetizers들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입장 안 되나? 약간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0: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퍼졌잖아요.
2: 예, 그러니까, 예, 예.
0: 어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2: 아 오히려.
0: 네.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2: 네.
0: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1: 네.
0: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혹시 It's on me.
0: 그렇죠. It's 아. on me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1: Yes.
0: 이런 식입니다. Okay?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 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1: 예.
0: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1: on us.
0: That's it.
1: 아.
0: It's on us. This one is on us.
1: 오.
0: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Yes.
0: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오, 좋아요.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음?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1: yes.
0: 한 적이 없다.
1: 음흠.
0: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 적 없어.
1: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음흠.
0: Right?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1: Oh, he hasn't exercised.
0: In
1: years.
0: 아, 그렇죠.
1: Yes.
0: In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1: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In years.
1: Uh-huh.
0: All right. 읽어 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1: Yes.
0: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Mm-hmm. 더 많은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1: So.
0: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1: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엔 세 스쿱 갈까요?
1: Yes.
0: Okay.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1: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좋습니다.
1: Mm-hmm.
0: 세 번째,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1: yeah.
0: 두 스쿱 주실래요?
1: Oh,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Can I have 3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1: 미션 해결할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oa,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6: Would you like a cone?
5: Oh,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6: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5: Wow, thank you.
1: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4: 네.
1: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5: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1: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사용하기 너무 좋죠?
4: 네.
1: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바닐라 3 스쿱 주실래요? 바닐라 3 스쿱 주실래요?
4: 네.
1: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21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투부 정사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을 두 개 풀었죠? 투부 정사 부사적 용법 외에 또 다른 문법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리뷰 퀴즈예요. Many guests blank come to stay overnight. 많은 방문객들이, 손님들이 온다. 뭐 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자, come이 나왔는데요. 우리말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오다가 아니라 오곤 했다란 뜻이 돼야 돼요. 뭐뭐 하곤 했다란 뜻을 가지는 표현이 있었죠. 바로 u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과거에 규칙적으로 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표현은 used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많은 손님들이 오곤 했다.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to stay 이 부분이 머물기 위해.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도 목적의 의미로 쓰인 네, 예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사적 용법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Today's learning point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 먼저 step out에서 문법을 복습해 볼게요. 투부정사의 다양한 부사적 의미들이 있었죠? 네, 그 용법들을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드 게임에서는 단어를 복습할 거예요. wave, bow, advertise 등 다양한 어휘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workbook, 별책을 꺼내야겠죠? 단어와 문법 연습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이지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부사는 문장에서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거나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투부정사가 이처럼 부사와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부사의 다양한 기능만큼이나 의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특히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죠? 이 뜻은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예문을 한번더 볼게요. He exercises to stay healthy. 그는 운동한다.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네, 목적이었고요. 다음은 원인이에요. 이때 원인은 감정이 나오죠. happy, sad, angry 등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원인으로서 투부정사를 쓸수 있어요. 그때 의미는 뭐뭐 하게 되어 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죠. She was happy to receive the gift. 그녀는 기뻤다. 왜 기뻤어요? 그 선물을 받게 돼서. 네, happy라는 감정의 원인으로 to receive 투부정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다른 부사들처럼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가 앞에 오고 투부정사는 뒤에 온다는 것, 우리 계속 살펴봤었죠?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기에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봤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던 게 바로 to 구문이에요. 투부정사, to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에 오면 너무 뭐뭐하다, 뭐뭐 하기에 와 같이 해석이 돼요. 이 말은 곧 결론적으로 너무 뭐뭐해서 할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자, 밑에 나온 예문을 볼게요. It was too hard to read. 그것은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 없었다. Not은 없지만 이 의미가 뭐뭐 할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다음,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이때는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He must be creative to invent it. 그는 틀림없이 창의적일 것이다. 그것을 발명하다니. 창의적이라고 판단한 그 근거로서 to invent 이렇게 투부정사가 제시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네 가지 의미를 함께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텝 아웃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71쪽에 스텝 아웃 시작합니다. Part A예요. 우리말의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네, 문장을 써보는 것부터 나왔어요. 자,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생각하면서 또 어순도 생각하면서 정확한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운동한다. 네, 이 문장은 이지 가이드에서 우리 여러 번 봤던 문장이죠. 여러분들이 척척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he exercises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운동한다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와 있는 표현을 밑줄을 그어 볼게요. 그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 표현만 투부정사로 나타내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럼 투부정사 써야 돼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stay 동사 원형 쓰고요. 그다음 뭐를 유지하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healthy 를 마저 쓰면 완성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문장 읽어볼게요. He exercises every morning to stay healthy. 잘했어요. 자, 2번이에요. 그들은 그 소식을 들어서 슬펐다. 네, 어떤 표현이 나와 있죠? They were sad. 그들은 슬펐다라는 표현이 이미 적혀져 있고, 그럼 그 소식을 들어서 이 부분을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써야겠죠? 슬펐다, sad란 감정이 나와 있어요. 감정의 원인으로서 투부정사를 쓸수 있죠? 그래서 뒤에 오는 표현은 투부정사. to, 뭐에서? 들어서 hear, 동사원형 쓰고요. to hear, 쓰고 뭐를 들었죠? the news, 목적어, 그 소식을 써줍니다. 네, 그럼 완성됐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They were sad to hear the news. 그들은 그 소식을 들어서 슬펐다, 입니다. 자, 3번 더 해볼게요. 그 수수께끼들은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한다.
자,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구문이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한다. 보죠, 여러분? 이지가이드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to 형용사, to 부정사 구문이에요. 앞에 to는 너무 뭐뭐한이란 뜻을 가지는 부사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the puzzles, 그 퍼즐들, 수수께끼들은 너무란 뜻으로 to 쓰고요. 다음에 형용사, 너무 뭐하다고요? 어려워서, 즉 difficult 써줍니다. difficult, 너무 어려워서 뭐하지 못한다? 투부정사, solve, 풀다를 쓰면 돼요. to solve. 네, 됐네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The puzzles are too difficult to solve. 그 수수께끼들은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한다입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집에서 만든 쿠키들을 가져오다니 그녀는 친절했다입니다. 자, 우리말 의미를 보니까 그녀는 친절했다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네요. 그럼 먼저 she 나와 있으니까 동사 마저 써볼게요. 그녀는 친절했다예요. 친절했다란 표현 어떻게 써야 될까요? kind란 형용사를 써야 돼요. 형용사 바로 쓸수 없죠?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e가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바로 be 쓰면 안 돼요. 시제와 주어에 맞춰야 돼요. 친절했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she에 맞게 was 써주고요. 다음, kind. 형용사 쓰면 she was kind 하고 그녀는 친절했다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판단의 근거로서 집에서 만든 쿠키들을 가져오다니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Homemade cookies. 이 부분은 이미 집에서 만든 쿠키들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고요. 그럼 가져오다니 이 부분을 to 부정사로 써야겠죠? 네, bring을 써서 to bring 하면 완성됩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She was kind to bring homemade cookies. 집에서 만든 쿠키들을 가져오다니 그녀는 친절했다. 좋아요. 자, 5번 가볼게요. 그들은 그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네, 제법 긴 말이지만 우리 차근차근히 할수 있습니다. They made this law. 그들은 이 법을 만들었다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투부정사죠? 자, 바로 뒤에 이어서 쓰면 to keep, 유지하기 위해 됐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표현도 마저 써줘야 돼요. keep의 목적으로 그 도시를 써줘야 됩니다. The city. 자, 다음에 그 도시를 어떻게 유지했죠? 깨끗하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clean이라는 형용사를 써주면 완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용사. 이 구문 많이 연습했어요. 한번더 나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They made this law to keep the city clean.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작 해봤고요. 다음은 파트 B로 가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잘 알고 있죠? 문법, 그리고 의미 두 개를 살핀다. 좋아요. 1번 가볼게요. You are not wise, believe the rumor. 너는 현명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believe, 믿다니란 의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냥 believe라고 쓰여 있네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앞에 이렇게 당신은 현명하지 않았다와 같은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 근거로서 뒤에 내용이 나오려면, 믿다니란 의미가 되려면, 투부정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동사 원형만 쓰면 안 됩니다. believe를 to believe로 써야 돼요. 네, 이렇게 바꿔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You're not wise to believe the rumor. 네, 잘했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The streets were so dirty to walk on. 그 거리들은 너무 더러웠다 걷기에. 자, 우리말로 하면 또 문법적으로 보면 크게 틀린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말 의미랑 좀 다르죠? 볼게요. 너무 더러워서 걸어 다닐 수 없었다. 네, 뭐 하지 못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려면 so를 쓰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너무 뭐뭐해서 라는 뜻을 갖도록 to로 바꿔야겠죠. 네, 그래서
투투 구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걸어 다닐 수 없었다. 같이 투를 넣어서 읽어 볼게요. The streets were too dirty to walk on. 잘했어요.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You'll be surprised. You'll be surprised. Saw it. 당신은 놀랄 것이다. 감정이 나왔죠? 그것을 봤다? saw는 see의 과거형이죠? 근데 갑자기 또 과거동사가 나오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렸죠. 이때 뒤에 나오는 표현은 그것을 보면, 그것을 봐서 놀랐다 하고 감정의 원인으로서 의미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감정의 원인, 투부정사가 할수 있죠. 따라서 saw 틀렸다고 하고 to see 이렇게 투부정사로 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You'll be surprised to see it. 잘했어요. 다음 4번. Close friends can hug, greeted each other. 가까운 친구들은 포옹할 수 있다, 서로를 인사했다? 네, 지금 또 보니까 동사가 과거형으로 또 나왔죠? 여기서 동사는 can hug, 포옹할 수 있다입니다. 동사가 이렇게 접속사 없이 또 나올 수 없어요. 이 표현은 우리말 뜻에 보니까 인사하기 위해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greeted가 아니라 투부정사 목적의 의미를 갖도록 to greet라고 써야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lose friends can hug to greet each other. 가까운 친구들은 서로 인사하기에 포옹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스텝 아웃에서 문법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는 월드 게임에 가서 어휘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Word Game. 교재 72쪽입니다. 자, 여러분, 파트 A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 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 길을 표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 흔들다, 손짓하다란 뜻을 가지는 단어 뭐였죠? 인사에 관해서 나온 지문에 나왔던 단어였어요. 바로 wave입니다. 자, 출발해. 바로 옆에 W 있네요. W-A-V-E. 잘했어요. 다음은 고개를 숙이다. 또 다른 인사법이죠? 바로 bow입니다. 자, 이에 이어서 B-O-W. 다음, 광고하다는 뭐였죠, 여러분? advertise. 기억나나요? 자, 스펠링 불러보세요. A-D-B-E-R-T-I-S-E. 잘했어요. 다음, 법입니다. 법. law. law는 세 글자밖에 없어요. L, A, W, law. 잘했고요. 마지막, 투숙객 손님을 뜻하는 단어, guest가 있죠. G, U, E, S, T. 자, 이렇게 도착.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파트 B 바로 가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가로에 세 개의 단어가 있고요. 또 세로에 세 개의 단어가 사이좋게 있네요. 1번부터 증명하다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증명하다 뭐였죠? prove, P-R-O-V-E. 좋아요. 자, 이번에는 2번 세로 가볼게요. 전설을 뜻하는 단어예요. legend 기억나나요? L-E-G-E-N-D. legend. 다음 3번 가로 가볼게요. 인사하다, 맞이하다. 네, 여러 번 나왔었죠? 바로 greet, greet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뭐 해볼까요? 6번 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의 혀, 혀를 뜻하는 단어 tongue이에요. 자, tongue의 스펠링 잘 보세요. T-O-N-G-U-E, tongue. 잘했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벌금을 뜻하는 세로 있는 네, 단어를 써볼게요. 뭐였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거든요. 바로 fine입니다. fine이 명사로서 벌금을 뜻한다는 거 우리 문제로도 풀어봤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로 5번 문화를 뜻하는 단어 culture. C-U-L-T-U-R-E. culture.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션 완료. 이제 워크북을 펴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워크북에서 한번더 어휘와 문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예요. 파트 B부터 같이 해볼게요. 교재 13쪽입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여기에서 골라 써보겠습니다. 네, 보기에 독해에서 나왔던 중요한 어휘들이 나와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It looks like a blank shoe. 그것은 마치 거대한 신발처럼 looks like, 보인다, 생겼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shoe라는 신발을 꾸며주는 형용사, 거대한이라는 형용사를 찾아야 돼요. 네, 어딨나요? 네, 여기 있네요. giant 써볼게요. giant. 같이 읽어봅시다. It looks like a giant shoe. 잘했어요. 2번. People blank gum anywhere. 사람들은 아무 곳에나 껌을 붙였다. 동사 자리가 비어 있죠? 붙였다란 뜻으로 stuck을 써야 됩니다. S, T, U, C, K. stuck은 stick이라는 붙이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불규칙 변화예요. stick, stuck. 네, 이런 단어들은 나올 때마다 익혀두는 거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 그럼 같이 읽어봐야겠죠? People stuck gum anywhere. 3번이에요. How do we blank each other? 우리는 어떻게 서로 인사하는가 하고, we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죠? 인사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greet. 네, 앞에 word game 할 때도 나왔어요. 자, 그럼 같이 써볼까요? greet. 같이 읽어봅시다. How do we greet each other? 좋아요. 4번입니다. In their blank, an evil king had a black tongue. 그들의 뭐에서? 전설에서 한 사악한 왕이 검은 혀를 가졌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전설을 뜻하는 단어, 월드게임에서도 나왔었죠? 바로 legend입니다. 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In their legend, an evil king had a black tongue. 좋아요. 벌써 5번이네요, 여러분. A shoe salesman built it to blank his shoes. 한 신발 판매원이 그것을 지었다.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신발을 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목적의 뜻을 나타낼 때의 표현이었죠? 광고하다란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광고하다, advertise. 네, 또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해요. 써볼게요. advertise. 자, 그러면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A shoe salesman built it to advertise his shoes.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어휘 연습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grammar,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Part A,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해 봅시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글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글을 쓰면 확실히 문법 공부도 그렇고 독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적극적으로 해봐요. 1번. 그 책은 찾기 어려웠다, 입니다. The book 하고 그 책은 주어는 이미 쓰여 있어요. 그 다음, 어려웠다란 부분이 동사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네, 어렵다는 hard, 형용사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동사는 비동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the book was hard.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요. 자, 어떻게 어려웠어요? hard를 꾸며주는 부사를 찾아야 돼요.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동사 find를 부사처럼 만들어야겠죠?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to find 이렇게 부사적 용법으로 쓰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book was hard to find. 그 책은 찾기에 어려웠다. 다음 2번이에요. 그는 그 가수를 만나게 되어 흥분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He 하고 주어는 나와 있고 다음은 동사를 찾아야 되죠. 흥분했다 이 부분이 동사로 표현돼야 되는데 excited 형용사가 나오니까 형용사를 비동사로 연결해 줘야 돼요. 앞에 1번에서 봤던 것과 같죠? He was excited. 자, 흥분했다 하고 왜 흥분했나요? 그 가수를 만나게 되어 이렇게 감정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뒤에 the singer 그 가수란 내용은 이미 쓰여 있고 만나게 되어 이 부분만 투부정사로 쓰면 되겠죠. 자, meet이라는 동사 나와 있고 to도 나와 있네요. 그럼 to meet 이렇게 쓰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He was excited to meet the singer. 잘했어요. 3번 가봅시다. 그녀는 그 선물을 받게 되어 행복했다. 자, 이번에도 감정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she was 아예 동사 나와 있고 형용사 happy 써보겠습니다. She was happy. 자, 이런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의 원인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되어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먼저 받게 되어 이 부분이 to 부정사죠? 받다 receive를 써서 to receive. 받게 되어 receive의 목적어로 그 선물을 써야 돼요. The gift 마저 써주면 문장은 완성됩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이지가에 대해서 계속 봤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She was happy to receive the gift. 좋아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손님들이 하룻밤을 머물기에 오곤 했다. 자, 영어 표현이 many guests, 많은 손님들 나와 있고요. used to 우리가 배웠고, 네, 앞에서 또 리드 퀴즈로 풀어봤던 문장이에요. 자, 뭐뭐 하곤 했다. 자, used to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동사 원형. 오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 원형. 바로 come 쓰면 오곤 했다가 되고요. 그 다음 온 목적이 뭐였어요?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입니다. 머물기 위해란 뜻으로 to 부정사. to stay 쓰고 그 다음 하룻밤 overnight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Many guests used to come to stay overnight. 좋아요. 자, 5번입니다. 그 장치를 발명하다니 그는 틀림없이 창의적일 것이다. 해요. 네, 판단을 하고 있죠. 자, 이 문장도 우리가 이지가에 대해서 여러 번 봤던 문장이에요. He must be creative. 그는 틀림없이 창의적일 것이다. 써 있고요. 그 장치를 발명하다니 이 부분이 판단의 근거로서 to 부정사로 표현되어야 되죠. 그래서 to invent. 발명하다니 하고 invent의 목적으로 그 장치를 써주세요. 그래서 device. 네, 됐네요.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He must be creative to invent the device. 잘했어요. 자, 이렇게 작문을 또 해봤고, 파트 B에서도 또 문장을 써볼 거예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번. 그 영화는 보기 지루하다. 네, 여러 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속도가 좀 붙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영화는까지가 나왔어요. 그다음 지루하다. 이 부분을 비동사, 형용사를 써서 쓰면 되겠죠? 시제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The movie is boring. 쓰고 이 boring을 꾸며주는 부사로서 보기에 라는 뜻을 가지는 to 부정사 써주세요. To watch 이렇게 쓰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 movie is boring to watch. 잘했어요. 자, 2번. 그들은 세상에 대해 배우기 위해 책을 읽는다예요. 그들은 they 나왔죠? 그다음 about the world가 나왔어요. 세상에 대해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 찾아야겠죠? 읽는다. 현재 시제로 읽다. read 동사 쓰고 read의 목적어가 와야겠죠? 바로 책을입니다. 책을은 네,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books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y read books. 그 다음에 배우기 위해란 목적의 의미로 to 부정사 써야겠죠. 자, 배우다 learn을 이용해서 to learn 하면 네, 완성돼요. 세상에 관해 배우기 위해란 표현으로 마지막 부분 의미 이해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y read books to learn about the world. 잘했습니다. 자, 다음 3번이에요. 3번. 그녀는 그녀의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녀는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시작했다. 이 부분이 동사로 나와야겠죠? start. 시작하다란 동사 원형이 주어져 있어요. 과거니까 started 하고 과거형으로 바꿔야겠죠? 뭐를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럼 블로그. 명사, a blog를 목적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그녀의 경험들을 공유하기 위해 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Her experiences. 그녀의 경험들은
이미 쓰였기 때문에 공유하기 위해만 쓰시면 되죠.

share 이란 동사 써서 to share 하면 문장 완성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She started a blog to share her experiences. 좋아요. 마지막 4번입니다. 그들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들은 혀를 보여준다. 네, 이 문장 좀길 건데요. 같이 볼게요. 그들은 보여준다. 그들의 혀를. 그들은 혀를 보여준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증명하려고를 투부정사 prove를 이용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to prove 쓰고요. 그 다음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요. 자, 여기 주어도 있고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의 동사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they 쓰고 그들이 뭐뭐 않다? are not 뭐하지 않은 거죠? evil 악하지 않다. 네, 이렇게 써야 완성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y show their tongues to prove they are not evil.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모두 해결했고요. 이제 선생님이 next step 챌린지를 줘야겠죠? 우리가 배웠던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잘 읽기 위해 문법을 공부한다라는 문장을 써보세요. 여기 복이 주어져 있고요. 더잘 읽기 위해. 네,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아서 문장을 완성해 보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 새로운 문법 주제를 가지고 만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31강입니다. 우리 오늘도 Actual Test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같이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도 오늘은 좀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의 경우 같이 개념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바로 11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읽어보면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번과 5번을 보시면요. 우리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수량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량 형용사 개념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하니까 쌤이랑 같이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문제 풀이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수량 형용사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수량 형용사라고 하면 수나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라고 하였고요.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은 이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many와 much였습니다. 자, 이때 many와 much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고,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 이점꼭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many students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인데,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온 거 보이시죠? 반면, 여기서 much time이라고 하면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time,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셀 수가 없죠. 그래서 many time이 아니라 much time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수량 형용사에는 많은만 있냐? 이건 아닙니다. 반대의 의미를 갖는 이두 가지 단어도 같이 한번 오늘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거의 뭐뭐가 없는이라고 할 때, 우리 few와 little 이라는 수량 형용사를 써줄 수가 있는데요. few, little은요, 이 many, much와 대응하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few의 경우,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고, 또 little의 경우,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few people. 여기 한번 보시면 people, 셀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few와 함께 써주는 거예요. few people live here. 여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 더. 이번에는 little milk라고 했거든요. 우유는 셀수 없는 액체 물질이잖아요. 따라서 few milk가 아니라 Little milk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해석해 보면 There is little milk left. 우유가 거의 안 남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many와 much를 구분한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few와 little을 같이 정리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11번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I know little people here. 이렇게 말했어요. 의미부터 생각해 보면, 나는 여기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라고 할 때, 우리 little people 이라고 쓰면 맞을까요? 여러분, people은 셀수 있는 명사잖아요. 그쵸?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수량 형용사는 Little이 아니라 누구예요? Few입니다. Few. I know few people here 이라고 해야 나는 여기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few야말로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는 것이고,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와 함께 쓰인다. 따라서 1번은 틀렸다라는 거 우리 알수 있겠죠? 자, 바로 이어서 우리 5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도 이 수량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I need many sugar for the cake라고 했어요. 나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설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설탕의 양을 따질 때는 many가 아니라 누구를 써주어야 돼요?
설탕은 알갱이, 가루 물질이니까 셀수 없단 말이죠. 따라서 much를 쓰거나 혹은 a lot of를 써주어야 합니다. a lot of는 셀수 있는 명사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나와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many는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나와야 하는데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 3, 4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 3, 4번에 보시면요. 모두 than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than은 주로 비교급이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2번에 보면 Jim은 키가 더 크다. 근데 누구보다? 그의 선생님보다. 둘의 키를 비교했을 때 Jim이 그의 선생님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이므로 tall의 비교급 taller 아주 잘 써주었습니다. 바로 정답 2번으로 고를게요.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것이 틀렸을까요? 미나의 고양이랑 나의 고양이를 비교했을 때 미나의 고양이가 나의 고양이보다 더 작다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small 뒤에 e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어 주어야 알맞은 말이 되겠네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He is good at sports 하면 그는 스포츠를 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가 나보다 스포츠를 더 잘한다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그새 비교급인 누가 나와 주어야 돼요? better. 그새 비교급은 better이에요. better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비교급 문장에서는 비교급 뒤에 than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than은 항상 비교급이랑 어울리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Cheetahs run very fast. 무슨 뜻일까요? 치타는 달린다. 매우 빠르게 라는 의미죠. 자,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빠르게, 빨리 라는 의미의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로 아주 잘 쓰였어요. 빠르게. 네, 1번 맞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Rabbits are really cutely. 자, cutely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우리 cute라는 형용사 뒤에 ly 붙여서 지금 부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사는 보통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끼들은 매우 귀엽게 이런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문장이 뭔가 끝이 안난것 같죠? 네, 2번은 어법상 틀렸습니다. 의미로 딱 해석을 해봐도 우리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문법적인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2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ou are cute. 자, 무슨 뜻이죠? 너는 귀엽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큐트의 역할이 뭐예요? 얘는 일단 귀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지금 형용사가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여운 사람이 누구예요? 너잖아요. 너는 귀엽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우리가 이것을 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이 보어 자리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사입니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와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Rabbits are really cutely. 귀여운 것은 토끼죠. 토끼라는 주어의 상태를 지금 보충 설명하는 말. 즉, 보어 자리인데 지금 부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cutely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바꿔줘요? cute, 형용사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부산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Turtles walk really slowly. 무슨 뜻이에요? 거북이들은 걷는다. 근데 어떻게 걷는다? 매우 느리게. 문장 잘 성립하죠? 거북이들은 매우 느리게 걷는데요. 어떻게 걷는지를 지금 수식을 해주는 거죠. 동사를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4번인데요. Kangaroos can jump high 라고 하였습니다. 캥거루들은 점프할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높게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높게 혹은 높이라고 할 때는 high라는 형용사를 부사로 써줄 수 있습니다. high는요, 형용사도 되지만 높이 혹은 높게라는 의미의 부사도 가능해요. 자, 이어서 5번 볼게요. Penguins can swim very well. 무슨 뜻일까요? 펭귄들은 수영을 할수 있어요. 매우 잘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수영하다라는 말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죠, 부사가.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 13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한번 풀이해 볼 텐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고 조금 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소리 내서 우리 영어를 읽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오늘 쌤이랑 이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도 있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냥 쭉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볼게요. I recently read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by Roald Dahl 이라고 했고요. 계속 읽어 볼게요. 우리 빈칸은 그냥 A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The book was A. The story shows the main character, Charlie, a poor but kindly boy. He gets a golden ticket to Willy Wonka's magical chocolate factory. The greed of the other children leads to their downfall, but Charlie's honesty earns him a B reward. I highly recommend this book. I've read it more than 5 times.

You enjoy the adventure and fantasy just like I did.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지만, 우리 문제를 한번 13번부터 차근차근 풀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그래프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A를 보시면 The book was 빈칸이라고 했어요.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뒷부분을 보면 나이 책을 굉장히 추천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를 보셨을 때, Charlie's honesty earns him a B reward 라고 했거든요. 찰리의 정직함이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비한 보상을 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서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가지.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말 뭐예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가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형용사 하나 골라볼까요?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Fantastic 하면 환상적인이라는 의미고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A에도 한번 Fantastic 넣어볼까요? 그러면 The book was fantastic. 그 책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답 5번으로 체크하고 이어서 바로 14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A poor but kindly boy. 무슨 뜻이에요? 가난하지만 친절한 남자아이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kindly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은 이렇게 부사가 아니죠. 형용사여야 합니다. 친절하게 남자아이 아니잖아요. 친절한 남자아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kindly만 뭘로 바꿔요? kin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A poor but kind boy. 가난하지만 친절한 남자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볼게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한 가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번 한번 볼게요. What is the name of the book?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죠. 우리 책의 이름 답할 수 있잖아요. 가장 윗줄에 나와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되겠습니다. 답할 수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Who is the author of the book? 이라고 했어요. 우리 author이라는 표현은 저자 혹은 작가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하였죠. 책을 쓴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Roald Dahl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by라는 이 전치사는요, 누구에 의해 쓰여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답할 수 있다 표시하고 3번 볼게요. What happens to the other children?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그런데 누구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즉, main character 말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아까 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The greed of the other children leads to their downfall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greed라는 것은 탐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의 탐욕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것이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Downfall. 딱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나시죠? 연상이 되시죠? Down 하면 아래로 가는 거고 fall은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락이라는 의미예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답할 수가 있고요. 4번을 보시면 how often 이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입니다.

자주 찰리는 그 공장을 방문하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찰리가 1년에 두번 방문합니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쵸? 한 달에 몇번 방문합니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따라서 답할 수 없고요. 우리 4번 바로 정답 골라줄게요. 자, 이어서 5번을 보시면 What is the name of the main character?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인공의 이름 나와 있습니다. Main character, Charlie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고, 이어서 우리는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시면,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두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대화문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A가 How much sleeping bags did you bring?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How much sleeping bags? 한번 밑줄 쳐볼까요? Sleeping bag이라는 것은 침낭이에요. 침낭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답을 보았을 때 I brought two. 나두개 가져왔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너 침낭 몇개 가져왔어?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고 있으므로 how much sleeping bags가 아니라 how many sleeping bags 이렇게 고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much를 many로 바꾸어 주도록 할게요.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왔어라고 하면서 just in case one of them gets wet 이렇게 답하고 있거든요. 이 just in case는 혹시 몰라서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젖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두 개를 가지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Good. 잘했어 라고 하면서 How do long you think it will take to cook? 이라고 했습니다. It will take to cook은 요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란 표현이죠.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고 싶은 건 요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 이거잖아요. 우리 얼마나 오랜이라고 할 때는 how와 long을 합쳐 주어야 돼요. how long이라고 해줘야 해요. 따라서 우리 do와 long의 위치만 이렇게 싹 바꿔주면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take to cook? 이라는 표현이 되면서 요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의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about an hour, 1시간 정도 요리하는데 걸릴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는 1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영어로 쓰세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코끼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악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와 악어의 lifespan, 수명을 비교하고 있고요. The weight, 몸무게도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코끼리는 여러분, 6, 70년 정도를 살수 있다고 했죠? 또 악어는 몇년 정도를 살수 있대요? 80에서 100년 정도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악어가 코끼리보다 오래 사네요. 몸무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코끼리는 7,000kg 정도가 되고, 또 악어의 경우 500kg 정도가 되니까 코끼리가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볼 건데, 이때 조건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뭘 사용할 것? 비교급을 사용할 것. 그리고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악어가 코끼리보다 더 오래 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와 동사부터 생각해 보면 악어가 오래 산다 나와주면 되겠죠. 따라서 crocodiles live 이렇게 주어 동사 써 주시면 되겠고요. 오래 살다라는 표현은 live long이에요. 그런데 더 오래 사는 거니까 longer 이렇게 비교급 만들어 줄게요. 근데 누구보다 코끼리보다가 되겠죠? than elephants 이렇게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rocodiles live longer than elephants 라는 표현이 완성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코끼리가 악어보다 더 무겁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주어를 코끼리가 코끼리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Elephants. 무겁다라고 할 때는 are heavy 이렇게 쓰는데요. 근데 이렇게 원급으로 그냥 달랑 써주면 안 되겠죠? 더 무거운 거니까 heavy에 비교급 써줄 겁니다.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는 I로 바꾸고 ER 써줌으로 heavier 누구보다 than crocodiles가 되겠죠? Elephants are heavier than crocodile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바르지 않은 부분을 고쳐 문장을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나는 결코 공포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결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에 해당하는 빈도부사는 바로 never인데요. 빈도부사는 위치가 또 중요합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서는 조동사 will이 나와 있어요. 그럼 빈도부사는 얘 뒤에 이렇게 나와 주어야겠죠? 따라서 never의 위치를 will의 다음으로 바꾸어서 I will never watch horror movies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 그는 얼마나 똑똑한 남자인가라고 하였어요. 자, 우리 이렇게 감탄문을 써줄 때에는 was로 시작하는 감탄문의 경우 그 뒤에 형용사, 명사의 순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보면 형용사, 명사의 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알맞게 고치면 형용사인 clever을 어의 뒤로 보내주면 완벽합니다. What a clever man he i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A가요, 제니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니의 답변을 보니까 나는 지금 도서관에 가고 있대요. 그럼 질문에서 너 어디 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았겠죠. 따라서 Where are you going? 이 되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하면 너는 어디에 가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어서 A가 Oh, the library isn't open yet. 도서관 아직 안 열었는데?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B가 언제 여는지 물어보죠? A가 언제 여는지 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문사를 가장 앞에 넣어주고 언제 열리는지 When does it ope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0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알맞은 말을 써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면 Let's stay healthy every day 라고 했어요. Healthy는 건강한이죠? 매일 건강하게 유지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althy habits라는 표현 나와 있죠. 건강한 습관이에요. 건강한 습관은 important,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건강한 습관들이 나오게 되겠죠. 가장 먼저 eat nutritious foods like fruits and vegetables라고 했습니다. 우리 nutritious라고 하면 영양가 많은이란 뜻이에요. 영양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 같은 음식들을 섭취하세요, 먹으세요, 라고 하였고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단어들을 보았을 때, 많은 물을 마시세요, 라고 완성시켜 주면 될것 같아요. 자, 마시세요, 라고 우리 명령문을 만들 때에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따라서, drink a lot of wat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Drink a lot of water 하면 많은 물을 마시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일찍 자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고요. 또 choose healthy snacks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간식들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정크푸드는 먹으면 안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먹지 마세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먹지 마세요니까 앞에 don't를 넣어 주어야겠죠. Don't 동사 원형이므로 don't eat junk food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장 보면 Let's take care of our health and enjoy life라고 했어요. Take care of 하면 무엇을 돌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또 행복하게 삽시다. 혹은 인생을 즐깁시다라고 합니다.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33강. 자, 수요일. 자, 쓰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복이죠. 동명사에 대한 쓰기로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반복을 한번 다시 한번 좀 해보시도록 하는 그런 날인데요. 자, 공부할 순서는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어떤, 영어의 어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5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 거고요. 만든 이후에는 복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종료되면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셨던 모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따라 하심으로써 단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한글을 보니까 어때요? 기본적으로 문장의 골격이 어떻습니까? 뼈대가 누가 뭐 했다? 과학자가 제안했다. 그럼 뭐뭐뭐를 제안했다니까? 이거는 당연히 목적어잖아요. 그럼 3번의 어순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때요?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라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 아이의 역할은 뭐예요? 제안한 목적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동사로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자 부사적 수식어인데 이거 틀림없이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럼 어디 나와요? 문장 맨 앞으로 가든가 맨 끝으로 가든가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요 콤마를 보고 맨 앞에다 넣어야지 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 앞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영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보시면 되겠죠. 자 한 과학자는 어때요? 여기 있습니다. 제안했다는 어디 있어요? 바로 suggested가 여기 끝에 있네요.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재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길이는 길어요. 근데 이 어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재배한다라고 하는 어구가 들어있어야 돼요. 곡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바로 아 growing crops라고 하면 되겠구나. 곡물을 재배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3번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grow는 여러분들 동명사로 보시면 되겠고 동명사는 동사구조니까 이 아이의 목적어를 취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아이가 하나 남았는데 얘가 어때요? 얘가 바로 1번의 앞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여러분들 앞에다가 in order를 붙여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자, 요 한국말이 요렇게 영어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게 처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한글부터 먼저 다시 재정리,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됩니다. 부사적 수식어가 맨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의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긴 부사적 자리이기 때문에 요 부정사를 ing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부정사로만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자, 부정사도 동사 구조니까 타동사에 목적어가 붙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제안했습니다. 자, growing도 당연히 growing은 1, 2, 3형식이 다 되지만 여기서는 3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3형식에 ing가 돼서 이하에 목적어가 붙었고요. crops는 앞쪽에서 여러분들과 이미 자, 여러 차례 나누었던 어휘가 되겠죠. 곡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곡물을 기르는데 어디서 길러요? 바로 부사적 수식어가 뒤쪽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높은 빌딩 안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에요. 식량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가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건물 안에서 곡물을 기를 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자, 요런 내용이 되겠어요. 지문 안에서 발췌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요 문장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요? A scientist.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Suggested. 뭐를요? Growing crops. Inside a tall building.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 자, 복기까지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대한 열쇠들 중 하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아우, 머리 아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도 한글을 읽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냐. 먼저 기둥부터 먼저 찾으시라고 했죠? 자, 어때요? 하나가, 뭐뭐뭐 중에 하나가, 바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2번인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 영문 안에서 좀 찾아서 쓰려면 1번과 2번이 아니라 1, 2, 3번으로 나뉠 거예요. 왜냐하면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비동사와 아마 투부정사 내지 ing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어때요? 하나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뭐뭐입니다는 이거고요.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뭐 기회를 향상시키는 거니까 improve하고 그 다음에 opportunity 같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chance 같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비동사 이하에 동명사의 보호가 나와 있군요. 자, 그래서 improv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가 돼서 이게 지금 3번이죠. 그 사실은 요거는 지금 한국말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드렸으나 요것은 2,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구들은 어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하나는 하나인데 무엇 중에 하나예요? 열쇠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열쇠들 중에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of the keys 라고 해서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자, 1 뒤에 나온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어구들은 어때요? 이거는 지금 그 열쇠들이 어떤 열쇠들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대한 열쇠들이에요. 이해됐죠? 이것도 또 앞에 있는 요 열쇠를 수식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1 뒤에 또 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1번이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1 뒤에는 얘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난을 줄이는 데 대한이라고 했을 때 요 어구가 지금 1 뒤쪽에 또 뒤에 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순정리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국어부터 재구성해 볼게요. 자, 바로 하나는 뭐뭐 중에 바로 형용사 구입니다. 열쇠들 중에. 또 이 열쇠들이 어떤 열쇠들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대한 열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와 보호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One of the key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작문을 하느라고 어순 정리를 이렇게 해놨지만 향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외워두시면 굉장히 편하냐면요. 키라고 하는 단어는 자,
전치사 2와 함께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로

0: 들어가는 열쇠예요. 자, 직역하면. 알겠죠? 자, 그래서 key to the concert hall. 이렇게 얘기하면 콘서트 홀로 들어가는 그런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열쇠는 실제로 물리적인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여는 열쇠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비결 정도로 여러분들 번역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도 마찬가지로 동반되는 전치사는 to입니다. 이제는 key라고 하는 단어는 뜻을 이미 아니까 key만 알아두지 마시고 key to A 혹은 key to ing로 말 뭉치를 암기해 두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to 이하에는 어때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대신에 동명사가 나왔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to 부정사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동명사만 가능한 것이니까 이 자리에 to 부정사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ducing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poverty라고 하면 가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ing가 나왔네요. 자, 근데 이것은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 개발 도상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ing는 분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안에서 가난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거든요. 우리의 거기로 들어가는 열쇠들 중 하나는 바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보호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주어와 동격이고 명사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 투부정사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가능합니다. 이 improving은 to improve로 바꿔도 돼요. 자, 결론입니다. ing가 지금 3개나 나와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혼돈 없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이 예문을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동명사가 지금 보호자리에서 쓰였는데요. 주어와 동격이기 때문에 명사용법이고요. 그래서 동명사인데 향상시키는 건데 뭘 향상시켜요? 교육적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얘네들을 위해서 향상시킨다. 혹은 얘네들을 위한 기회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for children이라고 하는 저 어구는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가난을 줄이는 데 있어서의 비결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돈을 원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꽤 일리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더 좋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 이 문장 복기 한번 시도해 볼까요? One of the keys. 그 다음에 뭐였어요? To reducing poverty in developing nations.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Is improv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 자, 아무리 긴 문장도 충분히 이렇게 복기를 잘 해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시면 2번도 마무리하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5달러 쓰는 것이 행복감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누가 주어예요? 이게 주어잖아요. 그럼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신장시킬 수 있다. 이게 2번 아니에요? 자, 뭐를요? 이거를요. 아우, 이 문장은 그래도 간단하네요. 자, 영문은 어떨까요? 자, 보니까, 자, 이 주어 자체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5달러를 쓰는 거래요. 자, $5가 일단 들어있어야 되고, spending이 들어와 있네요. 좋아요. 동명사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이 되겠죠? 이것이 신장시킬 수 있다. 자, 신장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improve도 좋고요. improve 대신에 여러분들 boost 같은 단어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신장시킬 수 있어요?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돼요. 자, 한글부터 재구성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주어가 와 있고, 동사가 와 있고, 목적어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주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5달러씩을 매일같이 쓰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어 자리에 ing는 뭘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투부정사로 여러분들 바꿔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투부정사로 바꿨어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자, 이 문장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네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사가요. 여러분들 문장 맨 앞에 나갈 수도 있고 꼬랑지에 나갈 수도 있지만 자, 동사 뭉치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조도 다시 한번 눈여겨서만 좀 봐주세요. 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들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감도 향상될 수 있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ending $5 every day for others can greatly boost happiness.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그러시면 충분히 마무리가 잘 됐을 거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간단합니다. 자, 이게 당연히 주어고요. 그러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비결이다 라고 하는 건 be plus 보어로 구성됐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2번하고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근데 비결인데 어떤 비결이에요? 살 빼는 데 대한 비결이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은 3번의 뒤쪽에 들어간다 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굉장히 긴 주어였는데요. 자, 동명사로 여러분도 이렇게 주어를 구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엔 어때요? 이게 2번, 3번이고요. 자, 키 다음에 이제 2가 자주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자, 이미 앞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반복이니까. 자, 처리를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뒤에 4번 자리에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한글로 정리하면, 자, 주어와 비동사 보어, 그 다음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구성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타동사니까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와 부사, 부사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자, 저 투부정사는 주어자리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저 동명사는 주어자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바꿔도 되지만 뒤쪽에 to 이하의 ing는 전치사 이하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사로 바꿀 수 없다는 점도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랑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Starting a day actively with morning exercise가 주어였어요. Is the key. 뭐 하는데? To losing weight.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도 되게 좋죠?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잘 하시면 건강하고 살도 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은 어떻습니까? 비만은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유, 간단합니다. 주어진 어구는요, 딱 세 개예요. 근데 비만이 좀 어려운 그런 단어죠. obesity. 고등학교 가시면 이 단어는 뭐 주구장창 보시게 될 단어인데 중등용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게 1번 의미합니다. 이것을. 끝. 자, 그렇게 되면 한글은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 비만을 의미합니다. 뭐뭐를 이렇게 주어, 타동사, 목적어로 자, 배열하시면 되고요. 영문으로는 이렇습니다. Having too much fat. 자, fat이라는 단어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fat은 뚱뚱한의 형용사도 있지만 명사로는 지방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 안에 너무 많은 지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esity means having too much fat in our body.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다섯 문장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듣고 돌아오시면 어떠실까요?
1: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scientist suggested growing crops inside a tall building. One of the keys to reducing poverty in developing nations is improv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0: Spending $5 every day for others can greatly boost happiness. Starting a day actively with morning exercise is the key to losing weight. Obesity means having too much fat in our body.
1: 자, 여기까지 해서 동명사를 활용한 자, 저희 오늘 다섯 개 문장 제작해 봤습니다. 자, 깔끔한 마무리가 잘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필요한 복습들 하셔야겠죠? 자, 그러시면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요. 그런 배경 지식이 있는 책을 읽으면 자신감도 두 배로 올라가고요. 이해도 두 배로 더 잘 된답니다. 어려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이솝과의 개미와 배짱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서히 위기감이 생기고 있죠. 배짱이는 놀았고 개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But winter isn't for months, the grasshopper said. Come and play with me.
2: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I have too much to do.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1: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replied the grasshopper.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Munch, munch!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In no time at all, the sun disappeared and the weather turned cold.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계속 놀고 있었고요. 그 다음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끝났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어떨지요? But winter isn't for months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grasshopper said. 배짱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겨울은 isn't, 아니야, 몇 달 동안 아니야 라는 것은, 겨울이 몇 달 동안 아니다라는 것은 겨울이 오려면 몇 달이나 남았다, 혹은 아직 겨울이 오려면 멀었다, 한참 걸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Come and play with me. 여기 와서 나랑 놀자. 아, 이거 배짱이가 계속해서 개미를 꼬시고 있네요. 설득하고 있죠. 놀자, 개미야. 쉬면 좋아.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라고 돼 있죠. 나는 놀 시간이 없어, 개미가 말했습니다.

I have too much to do. 나는 할 거리가 너무 많아.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이라고 돼 있죠. 이제 개미가 또 한마디 합니다. 충고를 하죠. 너는 should 하는 게 좋을걸. 이 should라는 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should라는 것은 약간 이거 하는 게 좋을걸, 약간 조언의 느낌, 충고를 하는 느낌, 그 정도의 어감이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시작하는 게 좋을걸, 너 시작해. collecting, collect라는 것은 이것저것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모으다. 그래서 collect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의미고요.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모으고 또한 너의 집을 prepare이라는 것은 준비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는 겨울을 위해서 너의 집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 음식을 모으는 게 좋을 걸, 모으기 시작하는 게 좋을 걸, 이라고 개미가 배짱이에게 충고를 해주네요. 그 다음은요.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이 배짱이스러운 이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왔죠. I don't want to work. 나는 일하기 싫어. Or be inside. 그리고 실내에, 집 안에 있기 싫어.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어떤 날? 이렇게 날씨가 좋은 아름다운 날. 맞죠? 이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안에 있거나 혹은 일하기는 싫어. Reply the grasshopper. 배짱이가 대답했습니다. 과연 배짱이의 운명은요? 제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에서는 결국은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에 놀러 가요. 놀러 가서 음식을 좀 먹거든요. 그런데 개미가 결국은 겨울을 날수 있을 만큼 도와주지는 못해서 배짱이가 굶어 죽거든요. 근데 과연 이 책은 어떻게 끝날지 그 결말이 좀 다릅니다. 재밌거든요.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여기 있는 beautiful 이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eautiful 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day 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용사는 뭐냐 하면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 그런데 어떤 남자냐면 저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떤 남자예요? 아, 그렇죠. 똑똑한 남자이죠. 그래서 이 똑똑한이라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왜? 똑똑한이 무엇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까? 남자를 수식해 주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명사이고, 똑똑한이라는 것은 남자를 수식해 주는, 남자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a beautiful flower 이렇게요. beautiful이라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flower, 여기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 주죠. 이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The flower is beautiful 이라고 하면은 이 형용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명사, flower 있죠. 이 flower의 바로 앞에서 flower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도 됩니다. The flower is beautiful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꽃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동사 뒤에 이렇게 위치해서 저기 앞에 있는 flower를 수식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이게 문법용어로 여러 가지 이런 뭐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혹은 뭐 서술적 용법 이런 게 있는데 그 용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형용사의 위치가 명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비동사나 또 다른 이런 동사 뒤에 올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뭐냐 하면 더해주는 추가적인 말이에요. 약간 소스나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소스. 그런데 그 음식을 즐기는데 부사가 있으면은 그 소스가 있으면 조금 더 맛이 풍부해지지만 그게 없어도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약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드 메뉴나 혹은 소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사 더해지는 것의 역할은 뭐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총네 가지를 화려하게 꾸며주는데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수식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 really beautiful flower. 아까 아름다운 꽃이 있었죠. 근데 어떤 아름다운 꽃이냐면 매우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really, 매우, 정말이라는 단어는 이게 바로 부사거든요. 누구를 수식해 주냐면 바로 다음에 있는
beautiful을 수식해 주겠죠.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이 아니라 매우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강조의 의미로 부사. 그러면 저기 있는 really는 빼도 된다 안 된다? 빼도 괜찮습니다. 빼도 말이 되니까요. 더해지는 것이니까요. 소스 같은 음식에 있어서 소스니까 이 소스가 없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부사.

0: 사인데 형용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I really like this song.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한다고요? 정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정말이 무엇을 수식해 주냐면 like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래서 I really like this song. 바로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줬죠. like, 좋아한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really I don't understand this problem.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eally, 저기 앞에 있는 저게 부사거든요. 부사가 무엇을 수식해 주냐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She runs very quickly. 그녀는 달리는데요. 어떻게 달렸습니까? 정말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그냥 빠르기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달립니다. 그래서 very quickly가 있죠. 그래서 very는 여기 있는 quickly를 수식해준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부사 very가 quickly라는 부사를 또 수식해 빠르게, 어떻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이렇게 매우 빠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라는 것은 네 가지로 수식할 수 있고 제가 예문을 쭉 들어드렸습니다. 부사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형용사와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But winter isn't for months, the grasshopper said. Come and play with me. I don't have time for playing, the ant said. I have too much to do.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I don't want to work or be inside on a beautiful day like this, replied the grasshopper.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그래서 배짱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kept playing. 이 keep ing라고 하죠. keep의 과거형이 kept이고요. 그래서 keep ing는 원래 keep이라는 것은 계속하다, 유지하다라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ing 이것을 유지하다, 즉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있어서는 배짱이는 계속해서 놀았다. 즉 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먹고 노래하고 잠도 자고 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그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들판에서 춤을 췄습니다. Munch, munch, 아그작, 아그작, 우적우적 이렇게 먹는 소리가 되겠죠.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야죠. 자야죠. He slept in the sun. 이 태양 아래서, 햇볕 아래서 잡니다. And ate lots of food. 자고 일어나니까 배가 고파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반면에 배짱이는 이렇게 한가하고 즐거운, 정말 전성기 같은, 맞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개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The ant, 개미는 continue to work, 계속해서 일을 했고요. Storing food,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저장했고요.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그리고 그의 집을, 즉 개미의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게, 맞죠? Cozy라고 하면 편안한, 아늑한이 되겠죠? 따뜻하고 아늑하게 그의 집을 뭘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열심히 아직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짱이가 자신의 삶에서 전성기처럼 이렇게 매우 활기차고 놀 수 있고 편안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미는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요. In no time at all 이라는 것은 즉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곧이라고 하면 되겠죠. The sun disappeared.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바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해가 지고 계절도 서서히 바뀌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isappear이라는 것은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사라졌고요. And the weather turned cold. 이제 이 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라고 돼 있네요. 들판이 따스하고 먹을 것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서서히 들판은 became 되었습니다. covered, 덮인 걸로

0: 전했습니다. In a layer. Layer이라는 것은 겹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입으면은 안에다가 속옷을 입고 그 밖에다가 티셔츠를 하나 입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거 뭔가를 입고 또 바람막이나 자켓을 입고 이렇게 겹층으로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겹이나 층을 의미하거든요. 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층층이 겹겹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레이어인데요. 그러면 어떤 층으로 덮여 있었는데 무슨 층이었냐면 A frosty white snow. Frosty라는 것은 서리로 뒤덮인 싸늘한 흰색 눈의 겹이나 층으로 뒤덮인 것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들판이 이제 얼음으로 이 눈으로 서서히 덮여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배짱이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리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He sang songs and danced in the field. Munch, munch. He slept in the sun and ate lots of food.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In no time at all, the sun disappeared. And the weather turned cold. The field became covered in a layer of frosty white snow.
0: 자, 오늘의 단어들 오늘도 함께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ollect. Collect. The boy collected coins from many countries. Prepare. Prepare. You should start collecting food and preparing your home for winter. Keep ing. Keep ing. So the grasshopper kept playing. Layer. Layer. The cake had three sweet layers of cream. Disappear. Disappear. My toy car disappeared and I could not find it. Cozy. Cozy. The ant continued to work, storing food and making his nest warm and cozy for win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Pla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뀐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We like to play after school. 우리는 좋아한다. 뭐 하는 걸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After school, 학교가 끝난 후에, 방과 후에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놀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흔히 play라고 했을 때 놀다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주로 학년이 낮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주로 플레이를 많이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They play soccer on the field. 그들은 경기장에서 무엇을 한다? 뭐, field라고 하면 경기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운동장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soccer를 논답니다. 축구를 논다라고 했잖아요. 축구를 놀지 않잖아요. 축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운동 혹은 경기하다, 운동하다, 경기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축구를 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She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그녀는 할 수 있다, 놀 수 있다, 피아노를 놀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아노는 놀 수, 맞죠? 놀면서 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피아노를 치다라고 하잖아요. 피아노를 치다 혹은 연주하다. 그래서 그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연주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play 앞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히 바뀌게 되니 이제 유용하게 앞뒤를 잘 보시고 의미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베니스 잘 아시죠? 우리말로 보통 베네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다가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데 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속도냐 안전이냐 혹은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회사 한번 보시면 글쎄요.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모아봤고요. 역시 오늘도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작입니다. Today's Topics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Today's topics'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베네치아 관련인데요. Venice and UNESCO. 얼마 전에 유네스코가 호주에서 연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전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 Venice and UNESCO.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The UN agency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its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citing over-tourism.
2: Venice and UNESCO.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The UN agency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citing over-tourism.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좀 재미있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먼저 세부적인 내용 보기 전에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urist destination.
2: Tourist destination.
1: To batter.
2: To batter.
1: Canal.
2: Canal.
1: To site.
2: To site.
0: 첫 번째 표현입니다. Tourist destination. Destination은 목적지잖아요. 관광객들이 가는 목적지, 즉 관광지를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 China is the world's biggest tourist destination 아니면 the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쓰니까요. To batter, 때리는 겁니다. 강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Canal, 운하를 얘기하죠. 그리고 to cite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이유로 들다, 뭔가를 언급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whi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while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보편적으로요.

0: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그렇습니다. 그냥 지역도 아니고 로컬이 아니에요. 리지널도 아니고 글로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지가 되겠는데요. 이 베네치아가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battered는 hit이란 말로 보시면 되겠죠. hit hard by the pandemic. 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이 도시의 관광 산업을 회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의 유네스코가 이번 주에 take a step은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rare step입니다.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뭘까요? The UN agency, 당연히 덜을 썼으니까 유네스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똑같은 의미로 번역하시면 돼요. 지금같이 이제 여기 영어로는 UNESCO라는 말 대신에 The UN Agency라고 바꿨었잖아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UN의 기구라고 해도 되겠지만 UNESCO는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its list. 여기까지 볼까요? Recommend는 이제 권고하는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배웠습니다만 권고라든가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사로 나오면 그 다음에 목적절의 경우에는 should가 생략된다. 뭐 그냥 써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 거죠. 베네치아를 부르는 도시의 이름이 많더군요. 사랑의 도시라는 말도 있고 운하의 도시라는 말도 씁니다. 자,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공고를 내렸습니다. 운하의 도시인 베네치아가 유네스코 명단에 올라야 한다라는 공고였습니다. 어떤 명단이요? A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그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위험유산의 명단에 올라야 된다라고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 Citing over tourism. 관광객의 수가 너무 많아서 많은 중요한 시설과 유적지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당연히 뭐 베네치아는 그렇지 않다.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한 2, 3주 후면 유네스코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Venice and UNESCO.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The UN agency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its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citing over-tourism.
2: Venice and UNESCO. While Venice, a globally popular tourist destination, is trying to revive its tourism industry battered by the pandemic, UNESCO has taken a rare step this week. The UN agency recommended that the city of Canals be placed on the 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 sites, citing over-tourism.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일부러 좀 맞췄죠? In 28 hours in China. 이때 스토리는 10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은 아닐 겁니다. 그죠? 이때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층을 얘기하는 거죠.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세우는데 28시간 걸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말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이거 뭐 세상에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인데요. 일단 들어봅니다.
1: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in China. A Chinese company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The company says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has raised some eyebrows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2: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in China. A Chinese company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The company says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has raised some eyebrows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에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세 가지 정도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Modular.

0: Modular.
1: Resistant.
0: Resistant.
1: To raise eyebrows.
0: To raise eyebrows.
2: 첫 번째 단어입니다. Modular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Modular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듈이라는 게 조립식 블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듈식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모듈식에 혹은 조립식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제 10층짜리 건물, 아파트 건물입니다만 컨테이너를 갖고 이렇게 기준기로 올려서 탁탁탁 붙이고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modular 나왔고요. resistant, 뭔가를 잘 견디는, 내성이 있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raise eyebrows, 이겁니다. eyebrows가 탁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eyebrows를 올린다는 얘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A Chinese company, 중국의 한 기업이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그렇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세웠는데요. 이에 걸린 시간이 28시간 45분이었습니다. The company says, 이 기업에 따르면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직역을 하자면 이 건물이 지진에 잘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따르면 이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요거 다시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여기선 생략되겠지만 재조립할 수 있다. 이동식 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의 건설이 has raised some eyebrows. 일부 사람들의 심기를 참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 없어도 되고요. 그냥 raise eyebrows가 기본형이라면 some eyebrows, 몇몇 사람들 혹은 일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raise many eyebrows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당연히 이들은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기준기 세대로 옮기고 28시간 45분 가운데 대부분은 그냥 볼트나 너트 박는 거 그리고 수전, 물하고 전기 공사 연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세계 토픽감으로도 가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시죠.
1: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in China. A Chinese company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The company says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has raised some eyebrows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0: Building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in China. A Chinese company has built a modular 10-story apartment building in 28 hours and 45 minutes. The company says the building is earthquake resistant and can be disassembled and moved to another location. But the super fast construction has raised some eyebrows as they are concerned about safety.
2: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to raise eyebrows라고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다, 심기를 불편하게 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종종 쓰입니다.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애정 행각, 예, 어느 정도까지냐 항상 정도의 문제긴 한데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을 우리가 PDA라고 불러요. 옛날 그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그 Personal Digital Assistance라고 하는 그 디지털 기기는 아니고요. 이때 PDA는 Public Display of Affection.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요. In conservative societies, 뭐 여러 사회일 테니까요. Public Display of Affection or PDA raises many eyebrow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이, 애정표현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기본형도 듣고 따라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들어옵니다.
1: In conservative societies,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raises many eyebrows.
0: In conservative societies,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raises many eyebrows.
2: 자, 일단 기본형은 제가 쉽게 탁 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른 형태는 블랭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앞부분은 똑같아야죠. In conservative societies. Conservative는 뭐 정치 성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으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보수적인, 뭐 진보적인이라고 할 때 progressive란 말 많이 쓰는데요. 자, 어쨌든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PDA가 is blank up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Raises many eyebrows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is blank on 혹은 is blank upon 이때 on이나 upon을 쓰시면 되는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Frowned upon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일 때 many people frowned on 혹은 frowned upon public display of affection or PDA 이렇게 쓰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raise eyebrows와 be frowned on 혹은 upon이란 단어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함께 종종 많이 쓰인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역시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In conservative societies,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is frowned upon.
0: In conservative societies, public display of affection, PDA, is frowned upon.
2: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 되게 재밌게 지었어요. Shoddy Construction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에서도 뭐 그게 난리분 공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빠른 시간에 조립을 했는데 우리가 건설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소위 난림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 난림 공사라고 할 때 Shoddy Construction이란 말입니다. Shoddy라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할 때 고마 대충대충 그거예요. carelessly. 그래서 이게 난림공사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시공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 난림공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주민들이 아파트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안전은 우리가 알아요. 우려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조금 전에 본문에 나왔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난림공사를 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Shoddy Construction 동사로 쓰면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려하다라고 할 때 To be concerned about, to be worried about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요. 시공사라고 할 때는 Construction Company나 Developer란 말입니다. Real Estate Developer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쪽을 쓰셔도 이 문맥에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many residents a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ir apartment buildings. 그렇죠? 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after it was revealed that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The developer, 이 건물을 만든 개발사가, 즉 시공사가 had cut blank to save money. 돈을 아끼기 위해서 cut blank, 난림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령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대충대충 생략하고 날림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인데요. Cut corners.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운동장이잖아요. 예, 그죠? 선생님이 열 바퀴 뛰어! 그랬단 말이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열 바퀴 딱 각대로 돌아요. 여기 골대. 근데 선생님이 한 세 바퀴 돌면 선생님이 이제 조금 쉬시니까 코너를 깎아먹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안으로 도는 친구들도 있죠. 이게 cut corners입니다. 지켜야 될 절차가 10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거 지키고 어렵거나 안 보이는 건 안 지키는 거죠. 깎아먹는 거니까 1번, 3번 지키고 2번, 5번 뭐 이렇게 안 지키고 거기에 cut corners입니다.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문장 같이 듣고 따라합니다.
1: Shoddy Construction Many residents a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ir apartment buildings after it was revealed that the developer had cut corners to

0: save money.
1: Shoddy construction. Many residents a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ir apartment buildings after it was revealed that the developer had cut corners to save money.
2: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여섯 글만 엄선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0: Tourist destination.
1: Tourist destination.
0: Resistant.
1: Resistant.
0: To raise eyebrows.
1: To raise eyebrows.
0: Shoddy construction.
1: Shoddy construction.
0: To cut corners.
1: To cut corners.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를 스크립트와 MP3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지 23강이었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 코치입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추가 문법 할 만한가요? 괜찮아요? 자, 오늘도 이제 추가 문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15부터 여러분들이 20까지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딱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문법 들어갈 건데요. 자,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 퀴즈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쌤이었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얘입니다. We were disappointed. 요거 이제 해석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왜? 잘하니까. 우리가 이제 실망했다라는 건데요. The movie, 영화에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빈칸에다가 한 단어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도 답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열공하고 나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추가 문법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추가 문법 15번째 거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목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도 되면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추가 문법 같습니까? 바로 시제죠, 시제. 현재 완료하는 순간 시제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시제에 대한 추가를 알아볼 건데 이름이 진짜 웃긴 게요. 보시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묘하죠. 현재 완료가 우리 뭔지 알아요? 그리고 진행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 개를 그냥 합친 겁니다. 왜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이렇게 합치면은 합치면 약간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무슨 맛이 날지 예상이 되시죠? 뭐 이렇게 막 짭짤하면서도 좀 매콤한 그런 맛 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요. 현재 완료랑 진행이랑 합친 그런 느낌이 될 거라서요.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어떤 동작이. 그리고 진행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바로 그 느낌입니다. 쓰는 것만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쓰는 것도요. 잘 들여다보면은 앞에 have been이라고 돼 있잖아요. 또는 이제 has been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죠. have pp, has pp를 썼으니까.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ing. 요게 진행형이잖아요. 그 두 개를 그대로 합쳐서 have, has been, ing라는 이런 시제가 만들어졌고요. 느낌은 뭐 따로 공부할 것도 없다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I have been waiting. 어떤 느낌? 내가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를요, for 2 hours, 2시간 동안요. 그 다음에 Sally는요. has been writing입니다. 써왔고요.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메일을요. 아침 내내요. 그리고 it has been snowing입니다. 이때 it은 그냥 날씨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눈이요. 계속 왔고요.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since가 뭐뭐 이후로니까 어제 이후로요. 괜찮아요. 이제 쓰라 그러면 약간 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좀 낯설고 기니까. 하지만 한 번만 딱 기억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조금 더 알아볼게요. 우리 좀 수준도 높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상태나 이미 완료된 일의 결과를 말할 때는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요. know라는 동사가 핵심인 거죠. know, 알다, 알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아니에요. 알다는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동작, 동작이 아닙니다. 이 동작이 되려면 머릿속에 무슨 동작이 그려져야 되는데, 알다 그러면 그냥 아는 거잖아요? 뭐 동작이 따로 그려지지가 않죠. 예, 요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예요. 아는 상태라는 건데, 요런 거는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작적 동작이 어울리지, 이런 거는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거죠. I have known her. 나는 그녀를 쭉 알아왔다라는 거죠. 그녀가 I였을 때부터. 밑에 거는요. 지금 동작이 완료가 됐어요. Sally has written 5 emails this morning. Sally가요, 오늘 아침에요. 5개의 이메일을요, 다 썼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일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또 쓰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요, 똑똑한 학생들이 합니다. 무슨 질문 하냐면은, 현재 완료 시제 기억나시나요? 걔도요, 계속이라는 용법이 있었어요. 쭉 이렇게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게 이어져 오다가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느낌이 원래 현재 완료 시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걔랑 얘랑 뭐가 다르냐고요.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live나 work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나, 그냥 현재 완료를 쓰나, 느낌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요, have been living 쭉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죠. here 여기에요. 2년 동안요. 요런 거는 그냥 have lived로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두 개가 같은 의미다. 밑에가 마찬가지로요. she has been working. 그녀가요, 일을 해 왔습니다. 여기서요, 2004년 이후로요. 쭉 일을 해 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has worked만 써도 충분히 그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엑소사이즈 대표적인 문제 우리 좀 풀어볼 건데요. 제가 4번과 5번을 가지고 와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이제 적절한 동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나타내면 되는 건데요. 내 남동생이라고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요. 3달 동안에 직업을 뭐 하고 있었겠어요? Look for가 찾다죠. 이제 쭉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다. 요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동생이니까요, has를 연결하는 거, have 아니라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요게 포인트가 되고요. has been looking fo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직업을 쭉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다. 자, 밑에 거는요, 자동차가 나오고요. 1시간이 나옵니다. I'm all wet. 나 완전히 다 젖었대요. 왜 젖었겠어요? 씻었겠죠. 세차를 했겠죠. 여기 wash 있습니다. 원래 씻다인데 이제 자동차로 가면 세차하는 거죠. 내가 1시간 동안에 차를 쭉 이렇게 세차를 했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have been washing 이렇게 가고요. 주의할 포인트는 결국 하나죠. 요거 has 쓸 것인가 아니면은 have 쓸 것인가? 요거 한번 딱 주의해 주시고 been 동사 ing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다른 문제들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낯설 수 있고요. 쓸때좀 주의할 포인트 있잖아요. 다 써보시고요. 우리 잠깐 복습하고 돌아옵니다. 자, 복습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방금 배운 시제 뭡니까? 아, 엄청난 시제 배웠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완료 알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have나 has been 동사 ing 형태고요. 현재 완료의 느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진행의 느낌,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희 또 다른 시제 만나러 갑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끝냈고요. 또 추가 문법 한번 또 만나볼까요? 이번에 만날 추가 문법은요. 이 뭐요? 과거 완료와 과거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시제입니다. 그쵸? 이제 시제가 되게 종류가 많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동사의 양념을 더해주면서 동사의 의미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해주죠. 과거 완료 굉장히 유명한 시제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단 형태, head PP를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거 완료. 자, 그리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이제 과거 일들 중에서요, 더 먼저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이런 걸좀 구분해 줄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이런 거죠. 현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과거에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더 먼저 일어났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을 때요, 얘는 과거로 쓰면 됩니다. 우리 현재랑 좀 가까운 쪽은요, 그냥 과거로 쓰면 되는데, 이게 더 과거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얘를 써주라는 겁니다. had PP요. 정말 많이 이제 쓰이는 예문 중에 하나가 기차역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기차가 떠나버렸다. 이런 예문 참 많이 쓰거든요. 기차역에 도착을 했죠. 근데 기차는 그 전에 먼저 갔죠. 그때 요런 거는 이제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만나면은 금방 한 방에 이해됩니다. 과거가 있어요. He went out. 그는 나갔어요. 나갔죠. 근데 뭐한 다음에 he had finished. 과거 완료입니다. 저녁을 다 먹은 다음에요. 누가 더 먼저입니까? 이게 더 먼저예요. 저녁 다 먹고 그 다음에 나갔다. 상식적으로 이해 잘 되시죠? 또 해볼까요? 그 소녀는요, had been sick입니다. 아팠다라는 거네요. For a year. 1년 동안요. When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을 때요. 자, 이거는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가 그를 만났어요.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게 과거죠. 근데 그 소녀는요. 내가 그를 만났던 그 전에 1년 동안에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팠다라는 겁니다. 쭉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가 지금 이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걸 나타내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had PP를 써줬고요. 그다음 they'd never seen입니다. never 이라는 부정이 붙어 있네요. 자, 그들은요 눈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요. they came to Korea.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사실 저도요.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에서 20년 살았습니다. 눈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서울 근처에 오니까는 이게 눈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와, 이게 눈이구나 막. 이들도 그랬네요. 한국에 오기 전에요. 눈을 못 봤대요.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 한국에 온게 과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의 기간에 그들이 눈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느낌을 지금 전달하는 건데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또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복잡해졌죠?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게 뭐냐? 쓰는 거는요, 이렇게 써요. had been ing 씁니다. 우리 방금 했던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 살짝만 달라졌잖아요. 사실 얘도 이름이 과거 완료에다가 진행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별로 공부할 게 없는 게, 다시 한번 쭉 그려볼게요. 시간을 쭉 나타내 보면은 여기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과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가 나타내는 거는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부터 이게 쭉이 뭔가 동작이나 이런 게 이어져 가지고요, 요 과거까지 이어지는 거. 그래서 이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 일어난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게 과거 완료거든요. 그럼 과거 완료 진행은 뭐냐? 이 어떤 동작이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시작돼 가지고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요. 그 과거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Everything was wet. 모든 게다 젖어버렸죠. 왜? It had been raining for days거든요. 이 과거보다 먼저. 모든 게다 지금 막다 젖어 있어. 그 이전부터 지금 며칠 동안에 계속 비가 왔고, 그리고 계속 비가 오고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시점까지, 그전 10년부터 그 시점까지 10년 동안에 우리가 데이트를 해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We had been dating for 10 years. 우리가 10년간 서로 데이트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럼 우리 바로 엑셀사이를 한번 해볼까요? 과거 완료 진행형입니다. 이제 밑줄을 찾아서 표시도 하고요. 이두 녀석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이요. I had turned off all the lights before I left the off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느껴지네요. 이제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had PP 아닙니까? 과거보다 더 먼저입니다. turn off가 끄는 거죠. 모든 불을 다 껐대요. before, 뭐 하기 전에요? 내가요. left the office,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떠나다가 과거입니다, 지금. 근데 그 이전에 불을 다 끄고서 떠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렇게 had PP로 나타내 준 겁니다. 저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Mark had a shower. 마크가 샤워했는데.

자, 요거 과거입니다. 근데요, after 뭐한 다음에요, he had done입니다. had PP 썼네요. 과거 완료네요. 왜 썼나요? 그가 운동을 한게더 먼저야. 그 다음에 샤워를 한 거죠. 그래서 요 과거보다 더 먼저 지금 운동을 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거와 과거 완료 잘할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완료 진행까지도 우리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요, 지금 문제가 10번까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교재를 보고 있는데 10번까지 쭉 풀어보시고 우리 잠깐 중간 정리하고 다시 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배운 시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제편의 추가 문법이었고요. 두 가지 배웠습니다. 과거 완료가 있었죠. had PP를 표현을 하고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려 했고요. 과거 완료 진행은요,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과거 완료에다가 진행이 합쳐져서 had been ing로 표현을 하고요.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였는 시점까지 계속 무언가가 이어져서 그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때 나타내는 그런 시제입니다. 자, 두 가지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제편을 넘어서서요. 우리 다음 추가 문법 17번째 겁니다. 수동태와 전치사라고 돼 있죠. 누구에 대한 추가 문법입니까? 딱 느낌 오시죠? 수동태에 대한 거고요. 수동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복습 한번 갈까요? 능동태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겁니다. 아, 수동태는 당하는 거죠. 그 동작을. 그래서 먹다 그러면 능동태고, 먹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동태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by, 수동태 할때 우리가 by를 썼었죠. 수동태 만들고, 수동태 문장 만들 때 by를 썼었는데요. 이거요, 이제 by 다음에는 딱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by 다음에 딱 대상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밝힐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거를 굳이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y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거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면은 다양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보세요. This poem, 이 시는요. was written, 수동태 복습 한번 갈까요?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 시는 쓰여졌다. 그때 이 노란색이 by짐은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그 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by짐, 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거는 얘는 있어야 되는 애고요. 보세요. My desk was made. 내 책상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노란색도요, 의미가 있죠. By my mother.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the bridge was built. 그 다리는요, 건설되어졌대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villagers. Villagers 하면은 마을 사람들 되고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by 다음에 의미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넣어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는요, 그 시가요, 이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가 되게 중요한 맥락이었다면, 이번에는 보세요. This poem, 이 시는요, is written, 쓰여져 있다. 뭘로? 언어를 지금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당연히 in Latin, 라틴어로 지금 쓰여져 있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by가 여기서는 딱히 이 문장에, 이 맥락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Chocolate은요, is made,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뭐 초콜릿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저기 마트에서 사 먹는 초콜릿은, 가게에서 사 먹는 초콜릿은 초콜릿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그 노동자분들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카카오로 만들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초콜릿 is made 다음에 by는 생략해 버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생략하고 from 카카오, 카카오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그다음 the bridge was built. 자, 다리 건설됐습니다. 누가 지었겠습니까? 뭐 마을 사람 또는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생략해 버리고 over 100 years ago, 100년도 더 전에 건설되어졌다. 그런 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by는 빼고 필요한 정보를 넣으면 된다. 약간의 응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연스럽죠? 괜찮죠? 바위 없다고 해서 막 소름 끼치게 이상하고 그렇지 않죠? 그럼 괜찮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걸요. 처음 본다면 무조건 눈에다가 많이 넣어두시고요. 바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지사 바위.

말고도요,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이 수동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The air, 공기는요, be filled with입니다.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공기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뭘로요? smoke, 연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 pizza, 피자는요, is covered with입니다. 뭐뭐로 덮여 있다는 with를 씁니다. 치즈로 덮여 있다.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our bus, 우리 버스는요, was caught in입니다. 어디 어디에 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지금 잡혔습니까? 교통 정체, traffic jam에 꽉 잡혔다, 꽉 갇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His songs, 그의 노래들은요, are known to예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Everybody,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by가 아니고요. 다른 전치사랑 어울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되려면 연습해야죠. 문제가 6개가 있습니다. 저랑 2개를 같이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요거 그 산봉우리는 눈으로 덮여 있다라고 할 때에 덮여 있다. 진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Be covered with고요. The mountain top, 산 봉우리는 is covered with, 덮여 있습니다. Snow,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다음 통째로 한번 가볼까요? 언제 그 다리가 지어졌느냐라고 한다면은 when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when을 썼죠. 그다음에 was를 썼고요. The bridge 썼고요. built나 made를 썼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얘가 왜 나왔냐면요, by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그 다리가 누구에 의해서 건설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y 이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when 썼고요, 비동사 주어 그리고 pp 써가지고요, 수동태 문장의 의문문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 추가 문법 17번을 통해서요, 수동태에 좀 많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랑은 잠깐 정리하고 옵니다. 자, 우리 수동태 추가 문법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어떤 거 배웠나요? 수동태 그 by라는 애가요, 필요할 때 쓰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by 말고도요, 전치사들 딴 것도 많았습니다. 뭐,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은 눈으로 많이 익혀주시고요. 우린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도 새로운 녀석입니다. 감정 동사의 쓰임이라는 거네요. 우리 많이 왔습니다. 추가 문법 18번째 시간이고요. 이런 애들이요, 전부 다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인데 요거는 다른 문법 책들에서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었고요. 사실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인데 이거 한 번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보던 아이들이죠. 근데 이게요, 원래 동사입니다. 그 의미도 잘 봐주세요. 그냥 뭐 쇼크 하면은 뭐 충격을 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그 감정을 주고요, 주변에 느끼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쇼크 하면요, 그냥 충격 받는 게 아니에요. 충격을 주다.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다. 누군가를. 인트레스트는 누구에게 흥미를 갖도록 하다. 익사이트는 흥분시키는 거야, 누구를. 그리고 세티스파이나 플리즈는 누구를 만족시키거나 please 하면 기쁘게 하는 거고요. disappoint도요, 이게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망을 시키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어떤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원래 얘네가 방금 보신 의미가요, 뭐뭐 시키답니다. 충격을 주고요, 흥분시키고요. 근데 그걸 수동태로 바꿔버립니다. 수동태로 바꾸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충격 주는 걸 당하는 거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be shocked는 충격을 받고요. be surprised도 놀라움을 받는 거니까 결국 놀라다가 되고요. be intereste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중1 때부터. 이게 관심 흥미를 받는 거니까는 결국 흥미를 느끼는 거고요. 나머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써야지만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감정을 느끼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요 형태들 있죠. 이 뒤에 나오는 이 형태들을 사전을 아마 찾아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얘네가 동사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앞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 동사예요. 그걸 수동태로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요, 논란, 뭐 이런 식으로, 뭐

충격받은, 놀란, 흥미있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지금은 우리가 분류를 해서 쓰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어서 쓰던 데에서 요게 나왔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사로 쓸수 있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젊은 배우의 죽음은요, shocked 하면 이게 뒤에 대상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충격을 받았죠. 그때는 수동태 들어가야 됩니다. was shocked가 돼야 되는 거고요. 충격을 이제 받은 거죠. 어디에, 뭐에 의해서? 그 젊은 배우의 죽음에 의해서요. 자, 마찬가지로 surprised도요, 맨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 뉴스가요, surprised us,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놀랐죠. 그럼 we were surprised. 우리가 놀라게 하는 걸 당한 거니까는 결국 놀란 겁니다. 뭐에? 그 뉴스에 놀랐다. 요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요, 우리가 이렇게 맨날 보잖아요. be interested in. 근데 원래 동사예요. 그 영화가요, 나의 흥미를 끌었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흥미를 준 거죠. 근데 나는 흥미를 느꼈다 하려면은 I am interested in을 쓰면서 수동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영화에 이제 흥미를 느낀다라는 거고요. 자, 그 영화가요, disappointed, 실망시켰습니다. us, 우리를요. 요거 수동태로 가면은 we were disappointed, 우리는 실망했죠. at이나 by 쓰고 그 영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atisfy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식이요, 만족시켰고요, 기쁘겠죠. 모든 손님들을요, 모든 손님들은요 만족했고요, 기뻐했습니다. 그 음식이에요. 요 전치사들도 지금 잘 봐주세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가능성이네요. 단어 어렵네요. 무슨 가능성? of meeting the actor. 그 배우를 만난다는 또는 만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요. exciting, 그를 흥분시킵니다. 그럼 그의 입장에서는요, 흥분이 되죠. 뭐에 대해서요? 그 배우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문제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존은 그 스마트폰의 품질에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그 감정을 직접 느꼈잖아요. 수동태로 무난하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 스마트폰의 퀄리티에 Joe was disappointed at이나 by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The quality of the smartphone이요. 어떻게? 그냥 동사 써서 disappointed, 실망시켰다. 누구를? 조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몰랐던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하나 체크해 두시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살짝 더 우리가 레벨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방금 배운 감정 동사 복습하고 올게요. 자, 생소한 이름의 추가 문법이었습니다. 감정동사라는 건데, 이제 동사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었던 거고요. 우리는 평소에 수동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be shocked, be surprised,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얘네가 원래 동사였다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이 동사별로 지금 전치사가 수동태가 될때 조금씩 달라지죠? 그것까지 복습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추가 문법 만나볼 건데요. 19번째입니다. 복잡한 수동태라고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동사들이요. 구동사라 그래가지고요. 두세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뜻이 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알걸요? take care of 하면은 합쳐야 돼요. take 따로, care 따로, of 따로가 아니라 take care of 하면은 누구누구를 돌보다. 요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처리하다는 뜻도 있고요. 얘네들은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거 수동태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근데 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접착제로 붙인 애들처럼요, 한 덩어리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단어,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 덩어리로 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단어들부터 한번 볼까요? Take care of는 돌보다, left에 비웃다, turn off 불 같은 거 끄는 거, turn off 연기하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Make fun of 놀리다, hand 있는 숙제 제출하는 거, carry out은 뭐 계획 같은 걸 실행하는 거, put away는 이제 치우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네는 현재 완료다, 그쵸? have pp나 has pp도 덩어리 아닙니까? 사실은 두 덩어리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동태는 너무 간단해.
B다며 여기만 PP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은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결국은 이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돌봄을 받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봄을 받다 그러면은 be taken care of고요. 나머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여기만 바꾼 겁니다. be left, be turned. put은 원래 pp 꼬리 put이죠. put. 3단변은 똑같아요. be made fun of, be handed in, be carried out, be put away.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have been pp, has been pp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구동사 복잡하게 생겼지만 수동태 바꾸면 덩어리째로 옮겨주면 된다. 그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볼게요. 일단 능동형 제게 할머니가요 그를요 takes care of 돌보십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몇몇 아이들이 지금 돌봄을 당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의해서 돌봄을 당할 때에는 are taken care of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애들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요 turned off 끄셨습니다. The television, 아이고 이런 TV 보고 싶은데 TV를 끄셨습니다. 그럼 TV 입장에서는요 was turned off입니다. 여기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후 10시죠. 10pm 하면은 오후 10시에 TV는 꺼졌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많은 투어리스트 관광객들은요 능동형입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어요. 현재 완료형이죠. 방문을 했어요. The temple, 사원을 또는 절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이나 사원은요, has been visited 이렇게 쓴다고요. 방문 당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느낌은요, 사실은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 아닙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쭉그 사원을 방문해 온 거야. 그리고 이 사원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나타내면은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방문을 당해 온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요. 그다음 우리 아버지가요 has printed, has painted 색칠하셨습니다. Our house blue, 우리 집을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은 has been pp가 되면서 우리 집 입장에서는 has been painted, 색칠이 되었죠. 파란색으로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요. 요렇게 수동태 조금 복잡하게 생긴 것들 바꿔보는 연습을 했고요. 자, 엑서사이즈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말로 옮겨보라는 건데요.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말로 우리가 이제 같이 해보고 화면으로 볼 건데요. 생긴 걸딱 보세요. 여기서 겁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were handed in.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요렇게가 한 덩어리니까 모든 그 이제 보고서들은요. 제때 이렇게 were handed in. 제출이 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해석하면은 뭐 제출되었다 되는 거고요. The child I는요, was made fun of입니다. 원래 make fun of가 놀리는 겁니다. 수동태니까요, 놀림을 받았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His clothes. 그의 옷 때문에 놀림을 받았더라. 뭐 한국말 해석은 잘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애들은 수동태 바꿀 때도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뭉쳐서 수동태 바꾸시면 된다. 그것이 포인트. 구동사 몰랐다면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잠깐 복습합니다. 자, 할수 있었죠. 우리 구동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좀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 수동태 어떻게 바꾸느냐?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Take care of, 돌보다죠. 바꾸면은 be taken care of가 되면서 바뀌는 거 없어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뒤에 있는 식구들, 거기다 뒤에다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는 마지막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추가 문법 가볍게 한번 가볼 건데요. 추가 문법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동사 편이네요. could, would, used라고 하는 조금은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조동사에 대해서 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242쪽이네요. 가볼까요? could나 would가 이제 정중한 요청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조동사가 이게 의미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네가 동사의 양념이에요. 얘네를 동사에다가 뿌리게 되면서 동사에다가 의미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could, would는 정중하게 이렇게 다 요청할 때쓸수 있고요. would나 used는요, 이거 used to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used 이렇게 빠르게 합치거든요. 얘네들은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그런 걸 나타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쌤은
여러분들만한 나이 때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요. 컴퓨터 게임. 여러분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거든요. 사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안 합니다. 그럼 저가 이런 표현들을 쓸수 있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다. 우드나 유스드로 그런 거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정중하게 갑니다. 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요, 당신의 폰을 좀 사용해도 될까요? 제발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그다음 우즈, 쿠즈 유명한 표현이죠. 역시 정중한 표현입니다. 우즈 오픈 더 도어 플리즈. 저문좀 열어주시겠어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느낌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그다음에. 밑에는 얘네들이요,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모르면요,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봐봐요. He would 또는 used to sit for hours doing nothing. 그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곤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과거에, 옛날에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이렇게 계속 앉아 있곤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랬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는요. used to 뭐뭐 이곤 했대요. be a poor country. 중국이란 나라가 과거에 옛날에는 이렇게 좀 가난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would나 used를 이용해가지고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조동사의 의미 정도만 좀 우리가 더하기를 했네요. 문제 볼까요? A번에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느낌을 살려서 영어로 영작을 하라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가요. 여행을 옛날에, 과거에 많이 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딱 맞는 애들이 있잖아요. would나 used to 쓰면 되잖아요. My father는요, would나 used to 쓰고요. travel a lot 써주면은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과거에 뭐뭐 하시곤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여행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 요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조동사의 힘이에요. 가만히 있는 동사 앞에다가 얘를 갖다가 양념을 딱 쳐가지고 요런 식으로 트래벌의 느낌을 더해 주는 거. 이게 조동사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 복습하고 돌아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조동사 추가 문법이었습니다. 의미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쿠드나 우드는 정중한 요청할 때 쓰일 수가 있었고요. 우드나 유스트, 과거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일 나타낼 때쓸수 있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미 파악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갈게요. 정꼬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정답 확인할 건데요. 사실 뭐 이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프닝 때부터 이걸 볼 때부터 답이 어렴풋하게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 영어를 참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건데요. 문법을 공부하면은 그 문법을 공부하는 큰 재미 중에 하나가 좀 다른 게 보입니다. 그냥 단어 해석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얘를 딱 보는 순간 어? 얘 그거잖아. 동사였잖아. 디스어포인트 실망시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수동태로 정말 많이 쓰이더라. 그리고 전치사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애더라라는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법의 고수로 가는 길이고 영문법을 공부하는 재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꼭 생각해 주셔야 그랬어요. 디스어포인트가 동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되면서 우리가 실망을 했죠. 그리고 전치사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at을 쓸 수도 있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by를 쓸 수도 있었죠. at the movie도 괜찮고요. by the movie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에 실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말고도요. 많은 추가 문법들 전부 다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열공의 흔적들 이제 그 태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머 코치 태그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가장 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몇번 좋아요 눌러드리고 응원해 드렸거든요. 그 열공의 흔적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 찍으셔가지고요. 이 태그로 올려주시고요. 제가 따라가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또 오늘 강의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꼭 만날게요. 다음 강의 꼭 오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두팔 벌려서 격하게 환영하고 또 환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클릭하신 강좌는 굉장히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하지만 정제된 문제로 에센스를 중심으로 정말 고품질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기출의 미래의 강의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OT 보고 오셨나요? 별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챙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강의가 흘러가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잘 보고 시작을 하시면은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선생님의 마음을 담은 인사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You have to expect things of yourself.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can do them.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기 전에요.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 누가 한 말이야? 마이클 조던이 한 말입니다. 야, 이 전설적인 인물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메시지 뭘까? 뭔가 일을 할 때 아, 잘 되겠지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히 나는 잘해 나갈 거야. 아주 굳은 의지로 잘해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한번 첫 강의 열어볼게요. 첫 번째 시간은 목적 찾기 시간입니다. 목적 파트 총 두 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는데요. 야, 이 많은 문제 어떻게 두 강에 다 해? 충분히 맞아. 가능하죠? 완전 가능합니다. 왜? 그치, 이 18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는 듣기평가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문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스피드가 관건인 하지만 정확도도 챙겨야 되는 문제의 유형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발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보통은 편집글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서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에 여러분들 정말 그 초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생각하면 뭔가 내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혹은 문제점이 있어.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보통은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있어. 근데 그 문제점은 소재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재는 반드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야. 특히 이 부분이 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라고 딱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Ask and request. 저 이거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확실하게 이거 콕 집어서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ggest라는 것도 제안하다. 이런 거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강의에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핵심 부분 빠르게 선택지랑 연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문제 다 풀고 왔나요? 오늘 자그마치 선생님이랑 아홉 문제 갈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다 모든 내용을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중심이 되는 소재 찾고 그 소재에 대한 방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 찾아서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이 편지, 뭐에 대한 편지입니까? 학생들에게? 맞아, 여기 지금 보시면 School Club Director래요. 학교 클럽이라는 건 동아리거든. 동아리 담당자인 아만다라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글은 뭐에 대한 거냐면 About our school clubs. 우리 학교 동아리에 관련된

을 내렸어요. 학생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어떤 결정? 디스밴드가 뭐예요? 그렇지. 확장하기로, 넓히기로요. 뭐를? The number of the clubs. 그렇지. 동아리의 수를 늘리기로요. 그러니까 동아리 수 늘리는 것에 관련된 안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예, curriculum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교과 과정이죠.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면 과외, 즉 교과 외 활동을 위해서 동아리 수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학생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뭐를요? An opportunity to make additional clubs. 추가적인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텐데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어떠한 유형의 동아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뭘 바탕으로? 그치,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요. 이를테면 어떤 동아리가 가능한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와, 힙합 동아리. K-pop 댄싱 동아리 아니면 코딩 동아리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아리 개설 다할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이 뭐냐면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볼게요. 저는요, 권하는 중입니다. 즉 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요, 뭐 하라고? Submit. 그렇지. 제출하라라는 뜻이에요. 제출하라고요. 제안을요. 제안서를요. 뭐에 대한? 새로운 동아리 개설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동아리, 그 동아리에 대한 무엇을? 제안서를 제출을 해라.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 궁금할 것 같으니까 Please turn this in, turn in. 제출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제안서를 저의 제 사무실에 이번 주 말까지, 즉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단어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동아리 개설 제안서. 그죠? 자, 그러면 동아리 개설 제안서 제출 독려. 바로 나왔는데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B 아니죠. 만족도에 대한 거 아니고 신규 회원 모집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컷. 동아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핵심 소재가 들어간 것만 찾아도 세개 중에 하나구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걸 찾는다면 어렵지 않게 2번을 정답으로 체크했겠죠? 네, 좋아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찾은 핵심 소재 뭐야? 아, 선생님이 찾은 거랑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일단은 AI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AI에 뭐에 대한 거죠? 그렇지, Summer Program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장은 뭔가? 한번 그거 먼저 체크하고 갈까? 요 부분. 아, 하지만,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앞에 것이기는 하나, 뒤에 거야. 뭔가 무게중심, 말의 무게중심이 뒤에 실리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래요? But it will be changed. 변경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을까? 뭐에 대한 변경일까? 아, 강의실에 대한 변경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보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장, 그걸 중심으로 한번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AI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에요. 자, 저는요, instructor, 누구야? 강사야, 강사. 선생님이야. John Phillips라는 강사인데요. 저는요, 정말 신납니다.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신나요. 뭐 하고자 하는 열정이까? For expanding. 또한번 나왔네요. 확장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familiarity. 친숙함, 친숙도. 뭐에 대한 친숙도야? AI에 대한 친숙도래요. 그럼 AI를 더 친근하게 알려면 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열정. 어떻게 확장시키는데? By registering for our AI summer program. AI 여름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거기에 프로그램. 무슨 이런 강좌 같은 데 등록을 해서 AI에 대해서 잘 배우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열정이 너무 예뻐.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hanks to your interest. 여러분들의 이런 큰 관심 덕분에 more participants, 더 많은 참가자들이요. Enroll 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그렇지는 등록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뭐보다 than we expec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AI에 관심이 많아서, 열정이 많아서, 정말 더 많은 참가자들이 등록을 한것 같아요. 그죠? Therefore, 따라서요. The original lecture room, 원래 강의실이요. Does not have enough sitting. 충분한 좌석을 갖고 있지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치, 모든 참가자들. 참가자들이 생각보다 많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예상됐던 그 학생들 수에보다 많으니까 원래 생각했던 강의실이 이동이 돼야 될것 같아요. 뭐가 돼야 될것 같다고? 즉, 이 교실이 이동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그래서요. We have decided to move the location. 저희가 장소를 움직이도록, 변경하도록, 장소를 바꾸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To make space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요. 이 프로그램은요, was supposed to 뭐하기로 되어 있었죠? 과거입니다. 원래 계획이에요.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열리기로 되어 있었죠? 바로 이 교실에서. 하지만 그것은 이 교실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즉, 교실이 바뀔 거예요. 라고 해서 will be 라고 해서 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뭘 찾아야 되겠어? 그치. 변경. 변화. 뭐에 대한 변경? 그렇지. 강의실에 대한 변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기를 고대할게요. 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변경. 변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어? 2번밖에 없는데요. 자, 2번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름 프로그램 장소를 변경을 알리려고 강의실 변경됐어요. 더 많은 참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2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이 글을 다 꼼꼼하게 읽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읽다가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소재 찾고 중심 부분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표현들에 집중해서 쭉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택지로 여러분들이 귀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3번 볼게요.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누군가한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특정 이름은 몰라, 누군지. 하지만 그 관계된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럴 때, 관계자에게라는 표현이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최근에 방문했습니다. 어디를요? 자, 여기 파운데이션, 이 재단의 exhibition, 뭐, 전시회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전시회가 뭐에 대한 전시회냐면 About the Qcon Gold Rush. Gold Rush가 금에 관련된 게 되겠죠. 금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의 열정, 열망, 즉그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거길 간. 그죠? 이 금광 열풍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아마 큐코온이라는 곳이 지역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큐콘의 이 금열광에 대한 전시회를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The Collection of Pictures, Tools and Historical Documents 거기에 전시된 사진 그리고 도구들 금광에 막 금을 캐던 도구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서의 그런 컬렉션들이 그 집합 수집품들이 made 만들었습니다. make라는 동사는 사역동사지.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보.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누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Gold miners. 그 금을 캐던 금광 광부들. 근데 어디에 도착한? 큐콘이라는 곳에 도착한 금광 광부들이 come to life. 다시 생명으로 오게끔. 즉, 생생하게 재현을 잘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큐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길래 그 당시에 그렇게 생생하다는 말을 할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this remind me of, remind A of B, A에게서 B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요, 저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죠? When I live in Qcon. 아, 이 사람은 Qcon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Qcon에 살면서 I worked in the mining industry. 오, 이 사람은 광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때 이 시절을 저에게 상기시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이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요. 큐콘이라는 곳에 대한 뭔가 컬렉션이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뭔가 회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앞에 있는 것들을 보니, 자, 이런 의미로, 이런 이유로, I'm wondering. 저는 의아합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 이거 궁금해. 그 다음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그렇지.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잘 봐야 되겠다.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볼게요. 자, 뭐뭐인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if는 뭐뭐인지라고 해석이 돼. 자, 뭐인지가 의아해요. There are volunteer guide positions. 뭐가 있는지, 자리가 있는지. 근데 어떤 자리? volunteer guide position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로 가이드를 해주는, 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게 뭘까 궁금하니까 그런 컬렉션 앞에서 이건 뭡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가이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이드 포지션이, 그것도 자원봉사 포지션 자리가 있는지. 근데 for this exhibition, 이 전시회에 할수 있는, 원래는 available 이란 단어가 이용 가능한 이라는 뜻이죠. 이 전시회에서 할수 있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의 그런 직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I can share my experiences.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 Working in this dream called of QCon. 그 QCon이라는 곳에 정말 극도로 추웠던 극도의 그 추위에서 일했던 저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어요. 와, 최고 아니에요? 가이드로서는. 그죠? 자신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땠다라는 걸 생생하게 더 이야기해 줄수 있다. Again, 다시 한번, I would be thankful.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About the availability of volunteer positions as a guide. 가이드로서 이 volunteer position, 자원봉사직의 이용 가능성, 즉, 가능 여부.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again이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확인했죠. 그럼 일단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지. 일단 자원봉사, 안내봉사에 그 포지션이 있는지, 자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의가 나오는데요. 안내자로서 자원봉사를 할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려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guide, 그리고 volunteer, 그리고 position. 이것이 I'm wondering,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딱 집어서 얘가 주제문인 것 같은데 라고 꼽았던 문장이 바로 키가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1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네, 4번 갈게요. 자, 4번은 보니까 얘도 지금 핵심 소재 좀 찾아봅시다. 앞부분에 뭐래요? 아, 저희가 감사드려요.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초반부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인사로서 하는 말이고, 본격적인 내용은 사실 뒷부분에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키가 되는 문장이 뭐예요? 주제문을 담은 문장은? 선생님은 여기 하트가 뭐냐면, 하트는 여러분들 필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대입항 문제라던가, 빈칸 추론의 중요한 문장, 주제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하트가 싹 들어와 있으면, 이게 바로 필자의 마음을 나는 핵심 문장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겠고요. 연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눈에 딱 띄게 표시를 했고, 여러분들 다 눈치챘겠지만, 노란색은 맞아요. 가장 핵심. 답을 고르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에 노란색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Dear school officials, 뭐래요?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deciding. 결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뭘 결정했지? To participate in the upcoming 2025 Student Art Exhibition. 2025이 학생 예술 전시회, 다가오는 그 전시회에 참여를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학생들이, 나 여기 참가해야지라고 해서 참가 신청서를 보낸 것 같아. 그래서 그 학교 관계자들한테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Our organization's event, 저희 조직의 행사는, 저희 단체 행사는 has been a platform. 무엇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뭘 위한 플랫폼이냐? For showcasing the artistic talents of young students for a decade. 자그마치 10년 동안 우리가 young student, 어린 학생들의 artistic talents, 예술적인 재능을 showcasing 하는, 선보이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는 platform, 뭐 어떤 무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플랫폼을 저희는 사실 플랫폼이 되어 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재능 있는 학생들이 예술적인 그런 재능들을 뽐낼 수 있고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무대에 기회를 제공한 게이 단체인 것 같습니다. So after reviewing the art applications we have received, 저희가 받았던 그 신청서를 reviewing, 검토한 후에 검토해 보니 we can't wait.
저희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I can't wait 라는 거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Exhibit your students' work. 여러분들 학생들의 당신의 학생들의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서를 받아보니까 아 정말 재능 있는 끼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However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하나의 연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note, 주목해 주세요. 무엇을 주목하지? There has been a change. 뭐가 있다라는 거? 변동이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변동일까? To the submission deadline. Deadline이 뭐예요? 마감일이에요. Submission이 뭐죠? 우리 1번에서 submit라는 동사 맞잖아요. 맞아. 얘가 제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아래로 보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최종적으로 보내는 건 최종 결과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제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신 학교의 그 학생들의 그 작업 혹은 이 그 작품에 대한 제출 마감일의 변동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감일 제출에 변경사항 알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마감일이 언제서 언제로 이동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원래는 4월 15일이었어요. 자, 그런 원래는 3월 28일이었죠. 3월 28일 대신에 4월 15일이 바로 마감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날짜가 조금 더 나중이네요. 다행이네. 앞당기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죠? Please send the work, 작품을 보내주십시오. To the address of which we have already notified you. 저희가 이미 여러분께, 당신께 notify, 알려드렸던 그 주소로 작품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 변경에 대한 알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경. 알리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에 대한 변경이야? 장소가 아니라 시간, 마감일에 대한 변경입니다. 뭘 마감하는 거? 작품 제출을 마감하는 마감일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해보자 하는 바로 편집글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변경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눈을 빠르게 시선을 움직여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가장 키가 되는 단어를 먼저 찾아보시고 관련된 주변 정보들이 내가 찾는 정보와 일치하면 사실 다른 선택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알겠죠? 예, 좋아요. 4번도 잘 해결했어.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지금 3학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막 분석하는 것도 물론 어떤 문장에선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큰 시각에서 봐야 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제 풀이를 위한 풀이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우리가 1번, 2번, 3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정말 바로 핵이 되는 문장, 정말 중요한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자, 찾아보시면 일단 however가 보이면서 뭔가 내용이 전환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문장은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 따라서 결과적으로 therefore, as a result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떤 결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어서 중요한 문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중요한 문장, 중심 문장으로 선생님 뽑았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we have decided to,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ncel the race, 그 경기를 취소하기로요. 그러면 지금 뭐야? 앞에 어떤 구구절절한 이런 사연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결국 취소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선택지에서 뭘 보시면 될까요? 그렇지. 지금 취소가 됐어. 뭐가? 경기가 취소가 됐어. 마라톤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걸 진짜 최종적으로 공지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건지 그 부분만 살짝살짝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쭉 이어가면서 그냥 빠르게 스캐닝하면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Rosehill City Marathon Racers. 맞네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맞아요. 그죠? We are really grateful.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o all of you, 여러분 모두에게요. 그 여러분들은 누군데? Who have signed up for.
등록한, sign up for, 무언가를 등록하다, 신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청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 아, 10주년이네요. 그죠? 이 Roselle City Marathon 10주년, 10회에 등록해 주신 거,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마라톤은요, that was scheduled for, 뭐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죠? 자, this coming Saturday at 10 a.m. 오전 10시에 다가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마라톤이면 일단 야외 활동이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안타깝게도 unfortunately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요, as you may already know,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가 says that, that 이하라고 말했어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that 이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라고 했어요? There is going to be a downpour throughout the race day. 자, the race day니까 그 경기 당일입니다. 경기 당일 throughout 이라고 하면 이런 내내 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봐. through. 통과해서 out, 바깥쪽으로 나간대요. 어떤 터널을 지나가서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뭐뭐 내내, 온종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기 당일 내내 downpour, pour라는 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우가 온다라고 일기예보가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폭우가 오면 길, 비가 내리면 길이 어때요? 미끄럽죠. 그러면 달리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we truly hope that 저희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뭐? The race. 그 경기가 would go smoothly.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저희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 순조롭게라는 게 뭐겠어요? 그치.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요, it is likely that 뭐일 것 같냐면 the heavy rain. 자, 이 폭우가 will make the road too slippery. 길을 너무 그 가는 길을 너무 미끄럽게 만들고 and dangerous, 위험하게 만들 것 같아요. 누구에게 뭐 하도록, 누가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경기, 달리기 경기라는 달리기 경주자들이 run safely, 안전하게 달릴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미끄럽고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안전상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크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따라서요, 저희는 그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We hope, 저희는 희망합니다. 바래요. You understand.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And we promise,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약속드립니다. To hold another race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경기를 주최할 것이라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라는 얘기요. 너무 아쉽지만, 그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예, 가까운 미래에 저희가 또 다른 경기로 찾아뵐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마라톤 경기라는 표현들은 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사실은 소재 자체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지금 뭐 참여 동료 아니고, 환불 관련된 거 아니고, 규칙 준수 아니고, 도로 통제 관련된 거 아닌 거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 1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가볼게요. 6번도 지금 중요한 문장을 찾아봐야지 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바로 앞부분에서, 도입부에서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도입부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드물어. 예, 우리가 많은 편집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꽤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뭐 1량대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하고자 하는 말들이 중후반부에 보통은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도입부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상으로는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Dear valued members. 누구한테? 정말 소중한 회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We have exciting news. 저희가 정말 신나는 뉴스를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신나는 뉴스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At Royal Ocean Cruises. ROC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 cruise에 저희가 정말 신나는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신나는 뉴스라는 건 뭔가 고객들이 반길 만한 뉴스가 되겠죠? 봤더니 To thank you for your royalty. Royalty라는 건 충성심, 충심입니다.
고객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의 그 충심 덕분에 we are thrilled. 저희는 정말로 신납니다. 뭐 하게 돼서 to offer you 이 고객님, 회원님들에게 an exclusive promotion. exclusive라는 단어가 exclude라는 동사의 변형 형태입니다.

거는 맞아요. exclude가 무슨 뜻인데? 맞아. 배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제하다, 포함하다의 이제 반대가 배제하다, 제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배제하다라는 의미에서 형용사 형태로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다시 말하면 독점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 네, 이 단어는 좀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독점적인이라는 의미가 돼요. 특히 이제 경제나 이런 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exclusive, 독점적인이란 뜻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독점적인 판촉 상품, 프로모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돼서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일단 소재가 확실해요. 우리가 판촉 상품, 괜찮은 판촉 상품을 고객들,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make a reservation, 뭘 하래요? 등록을 하십시오. 그죠? 뭐에 대한 등록? 그 어떤 크루즈든지. 근데 이 크루즈는 어떤 크루즈인데? 출발하는 크루즈예요. 몇달 내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출발하는 크루즈를 예약을 하세요. 예약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예약을 하게 되면 enjoy a 15% discount. 15%의 할인을 누리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 향후 지금부터 한 6개월 이내에 그 어떤 크루즈든지 예약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exclusive promotion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보고 선생님 같으면 뒤로 좀 점핑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읽은 내용과 뒤에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비슷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back. 저희는 고대합니다. 고객님, 회원님들이 다시 오셔서 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ack aboard라니까 얘는 지금 크루즈에 다시 탑승을 해주시기를 탑선해 주시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잊지 못할 그런 여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객님들을 반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상품 잘 이용해 주셔서 다시 오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loyalty and support. 고객님들, 즉 회원들의 이런 충심과 그리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일단 중간 부분을 조금 스킵했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한번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선택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뭐에 대해서? 판촉 행사, 프로모션에 대해서. 근데 그게 바로 뭐에 관련된 거? 크루즈에 관련된 겁니다. 여행 상품 판촉 행사 안내하려고, 홍보하려고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변경 사유 설명이 아니고, 작성을 참여해달라라고 독려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변경 사항 공지도 아닌 것 같고, 아이디어 공모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선택지 매력도가 확확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찾았던 그 앞부분의 정보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독려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부분 우리가 읽으면서 추가적인 정보가 뭐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dditionally, 덧붙여서요. 추가로 we are offering, 저희는 제공합니다. 뭐를요? A free specialty dining package. 다이닝 패키지니까 뭔가 식사에 관련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료로 어떤 특별식이 제공이 되는 걸 저희가 제공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와, 정말 좋은데? 그지? 그리고 20% coupon to use at an onboard gift shop. onboard이니까 배에 탑승을 해서 그 선물을 파는 그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달러짜리 쿠폰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하겠다. 야, 그럼 뭐야? 할인도 해주고, 이것도 제공하고, 이것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to take advantage of this offer, 이러한 제공,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바를 take advantage of, 무언가를 이용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 회원 입장에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simply go to, 단순히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시면 돼요? Our website로 가시고 and enter the promotion code ROCK25. ROCK이 바로 여기 있는 ROC가 되겠죠? ROC25라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을 하십시오. 판촉 행사 코드를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잊을 수 없는 그런 여행을 또 다른 여행을 위해서 다시 회원들이 탑승하는 고객님들이 탑승해 주는 걸 환영하기를 고대합니다. 많이 많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뭐야? 여행 상품 판촉 행사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unforgettable journey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여행 상품이 맞군.
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있겠죠. 오케이?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주 빠르게 잘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특히 look for to라는 표현이 정말 이 편집글에선 많이 나와요. 뭐뭐하기를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명사,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형태, 혹은 명사의 동사의 명사 형태인 동명사 형태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한다, 고대한다라는 게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찾은 여러분들의 그 핵심 정보와 뒤에 나온 이 look for to가 있는 이 문장의 정보를 같이 연결해서 합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더 쉬울 수 있다,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 4번 체크해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목적 찾는데 여러분들이 찾은 핵심 문장은 뭐야? 아, 선생님이 찾은 문장. 바로 중간중간에 있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을 좀 연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요. 얘는 좀 특이한 게 여기 뭐야? It's been 2 days ag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볼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자, 다시 오셔서 환영합니다. 자, 다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디에 오신 걸? Your favorite online channel with Ethan. Ethan과 함께라는 이게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책의 제목이라든가, 프로그램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채널인 이튼과 함께라는 여러분들의 선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그 너튜브 채널 같은 데 가보면, 그런데 온라인 채널들 각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그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always, 항상 그렇듯. 자, I'm trying to. 자, 채널의 운영자인 저는요, 뭘 하려고 노력하냐면, make this channel a place. 이 채널을 어떤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로? That many my follower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팔로워들이 can enjoy, 즐길 수 있는 그런 이 채널을 그런 장소로 제가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채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맞아.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채널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온라인 채널에 관련된 소재 일단 잡았습니다. 자, recently, 최근에요. In the comment section, 코멘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뭘까요? 댓글란이죠. 그죠? 댓글을 쓰는 그 댓글란에 there have been some examples.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냐면 of language, 언어의 사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언어는 어떤 언어냐? That is inappropriate for younger viewers. 어린 이그 시청자들에게는 inappropriate, appropriate이 적절한, 적당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inappropriate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얘는 뭐가 돼요? 적절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언어의 몇 가지 사례들이 발견이 됐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보는데 비어나 속어나 은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언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운영자로서는. 그죠? 그러면 지금 뭐의 사례가 있다? 커멘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커멘트의 사례가 있다. 이걸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Also, 또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죠? 자, 또한, there have been some comments. 또 어떠한 커멘트, 댓글이 있냐면, 지금 커멘트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어린 시청자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언어적인 부분에 커멘트가 있고, 두 번째 커멘트의 문제점은 they are not relevant to this channel. 이 채널과 relevant, 관련이 not, 없는 그런 일부 댓글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나누면 안 되는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댓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댓글은 사실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운영자 입장에서는요. These kinds of comments, 이런 종류의 댓글은요, are unacceptable. 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For a channel like this, 이와 같은 채널, 저희와 같은 그런 채널에서는 사실은 용인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 really like to ask. 제가 정말로 요청컨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바로 that 이하입니다. 자, 요청이 확실하게 나와 좋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ll of my followers, 모든 저의 팔로워들이, 저희 채널의 그 팔로워들이 keep these things in mind.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걸 명심하라, 뒤에 걸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that 뭐할수 있도록요? We can

All enjoy this channel. 우리가 이 채널을 다 모든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keep this in mind. 이 this라는 건 뒤에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코멘트 용인할 수 없어요. 이런 코멘트 적절하지 않아요. 모든 연령대가 시청하는 저희 채널은 이런 댓글은 쓰지 말아주세요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 줘야 될까? 그렇지. 댓글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I always appreciate your time and support. 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시간과 지원에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Please keep watching. 계속 시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자, 뭐에 대한 거? 댓글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자 얘기했어요. 댓글! 여기 있습니다. 부적절한 댓글! 맞죠? 언어적인 부분이나 관련 없는 댓글? 사양한다.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도록 요청을 한다. 맞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울리지 않는 선택지 드리겠죠? 자, 새로 개선한 온라인 채널 홍보 관련 없고, 변경, 날짜 변경 관련 없고, 연령 제한, 선생님, 아까 그거, 더 어린 연령, 모든 연령, 연령이란 단어 많이 나왔는데, 온라인 채널 구독 연령 제한을 고지하려고. 무슨 소리야? 모든 연령대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관련 없습니다. 요청사항 공유 관련 없는 거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으로 갈까?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도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확실하게 힌트가 되는 부분, 근거가 되는 부분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야, 이 사람이 뭔가 메시지를 확실하게 압축적으로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이번에도 이 8번 문장에서, 8번 문제, 이 지문에서 뽑은 문장도 바로 however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어때? 동의해? 네, 그럼 우리 한번 이것만 가지고 문제 한번 선택지랑 연결 한본 다음에 쭉 한번 해석해 볼까? 좋아요. 자, 하지만 after careful consideration, 모한 후에, 신중한 고려를 한 후에, 앞에 있는 상황이긴 하나, 하지만 제가 정말 고심 끝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니, I have accepted, 저는요, 수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뭐를요? A position at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에 있는 직책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제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 후에, 그런 다음에 기에서 다른 회사로 그 직책을 받아들여 수용을 했다. 그럼 뭐야? 그렇지. 직장을 이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And will be leaving Louis Limited. 루이스 회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직장의 변경 관련된 선택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부서 이동이 아닙니다. 이 회사를 떠나서 다른 직책, 다른 직책이라서 그냥 직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뒤에 그 회사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서의 이동을 요청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지금 결정을 본인이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서술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다른 회사로 이직. 이직이라는 게 직장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직을 하게 되었음을 어떻게 알리려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번이 확실하게 맞는지 한번 우리 내용을 쭉 해석하면서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뭔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내용인지 가보겠습니다. It has been a privilege. 여러분들, privilege가 뭐예요? 맞아요. 일단은 특권입니다. 특권. 자, 특권이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 특권이었지? To serve in. 여러분, serve라는 건 원래 제공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디에서 제공을 하는? 이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제공을 하는. 어색하죠? 여기서 serve라는 건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군복무도 servi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복무를 하거나 어디서 근무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한건 특권이었어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중에 특권, 영광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The experiences and insights I have gained as a safety manager. 자, 안전 담당자로서, 안전 책임자나 안전 관리자로서, 제가 얻은 그런 경험, 이 회사에서 얻은 겪은 그 경험과, 그리고 insight, 통찰력이 have been invaluable. 어땠대요?

정말 가치가 높았습니다라는 얘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invaluable 이란 단어인데요. valuable은 사실은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in을 붙이거나 on을 붙이거나 this를 붙이는 앞에 접두사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appropriate의 반대가 inappropriate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의어인 not의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의 접두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valueless라는 가치가 없는이라는 접미사를 써서 반대말을 만들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아주 소중한,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invaluable이란 단어가 정말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단어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서 얻은 그 경험과 통찰력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ever, 근데요, after careful consideration,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해석을 했죠. 아주 정말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저는요, 다른 회사의 직책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루이스 리미티드라는 이 회사, 루이스 유한 책임 회사를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was not easy decision to make. Make a decision 이라는 표현이 결정을 내리다 라는 뜻이니까 내릴 결정. 다시 말하면 제가 이게 쉽게 할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I'm confident that. 저는 that 이하를 confident 합니다. 그런데 confident라는 형용사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자신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I'm very confident that. 저는 that 이하를 매우 자신 있어 합니다. 라는 건 확신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sure, certain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확신컨대. 뭘 확신하게 돼요? My new role. 제가 다른 회사에 맡게 되는 그 새로운 이 역할이 will help me.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요. 어디에? With my future goals. 저의 앞으로의 그 미래의 목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회사에서의 그런 직책이 나한테는 정말 좋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결정 내렸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My last day of work. 저의 마지막 근무일은요. 이날이 될 겁니다. 4월 30일이 될 거고. I will do all I can do. I can to assist. 제가요.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I will do 할 거예요. 언제? In a smooth. 어느 부분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제가 모든 걸 할까? In a smooth transfer of duties. duty라는 단어가 원래 책임이라는 뜻이죠. 본인의 역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이제 나의 어떤 포지션이 바뀌거나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렇게 업무를 넘겨주는 걸 인수인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제가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 wish both of you and Louis Limited, 당신과 그리고 이 루이스 회사 모든 사람들이 every good fortune, 행운이 깃들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행운을 빌어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 포인트는 뭐예요? 뒤에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그죠? 앞부분이 나는 이직을 할 거고 그 이직을 하게 된 그 내가 생각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쭉쭉쭉 가볼게요.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온라인 코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는 특히 웹툰 프로덕션에 관련된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한번 들어와 주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일단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 맞죠? Courses. 그걸 어떻게 하라고? 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한번 내용 쭉쭉 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Charlie. 저는 Charlie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냐면 이 Charlie라는 저는 Manager of TuneSkill Company. TuneSkill Company라는 그 회사의 Manager,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라는 거 뭐 관리자도 되고 책임자도 되고 뭐 여기서처럼 경영자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어디에? In webtoon making skills. 웹툰을 만드는 기술, 새로운 기술과 and techniques, 기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왜 선생님도 웹툰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웹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웹툰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제작하는 데 진짜 관심이 한번 있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겠죠. 그죠? 그렇다면 this post, 이 게시물은요. is for you, 당신의 위한 게시물입니다. 즉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정말 웹툰에 만들고 그려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볼게요. This year, 올해요. We have launched. 그러면 launch라는 건 출시하다 혹은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를 launch라고 이야기해요.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를 해서 시작하다, 게시하다, 출시하다 이런 의미가 전부 다 launch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품을 새롭게 론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게시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희는요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특별한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는데요. 그 온라인 강좌인즉슨 무슨 강좌냐면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인 쓰임을 하고 있죠. Which contain a variety of contents,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한 그런 온라인 강좌예요. 근데 그 다양한 컨텐츠가 뭐에 대한 컨텐츠냐면 그게 바로 웹툰 프로덕션. 웹툰 제작에 관련된 거지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봤던 어떤 선택지?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에 대한 홍보글이 됩니다. 거기에 관심 있으시면 이 글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글인데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강좌를 들어라. 이런 강좌가 있다. 라고 홍보를 하는, 광고를 하는 글이라고 알 수가 있죠. 1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볼게요. Each course, 각각의 그 과정은요, 이 웹툰 프로덕션에 관련된 그 각각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consist of, 무엇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과정은 구성을 합니다. 10 units, 10개의 units로요. units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차시 정도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뭐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10차시의 강좌는 that help improve. 자, 뭘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향상시키는데,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뭐를? Your drawing and storytelling skills. 여러분들의 그리기 기술과, 그리기 능력과,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10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걸 막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강좌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거고, 전부 다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웹툰 프로덕션의 온라인 강좌를? 들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 다른 소재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셔야 돼요. 이런 걸 선생님이 이제 이른바 강약 조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읽고, 그리고, 아,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리진 않았나? 논리적인 비약이 없나? 이 정도로 빠르게 체크하는 게 바로 약하게 빠르게 읽기.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하게 빠르게 읽기도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단어를 모르면 이건 몰라요. 구조를 몰라도 몰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좀 쉬운 글에서 여러분들 강약 조절을 한번 하는 방법을,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내용 볼게요. 더욱이 these courses 이러한 과정은요 are designed to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뭘 하도록요? to suit any level 그 어떠한 수준도 suit 적절하도록요. 선생님처럼 웹툰에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 누구지? From beginner. 초보자야. 초급에서부터 to advanced. 고급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수준에든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엄청나게 잘 체계적으로 설계를 했나 보죠. 그죠? 그리고 그 가격이 이제 나옵니다. 45달러예요. 근데 한 강좌당 45달러이며. And you can watch. 여러분들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r course. 여러분들의 그 강좌를요.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까? as 뭐뭐만큼 이란 뜻이 되겠죠? as many times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여러분들의 강좌를 여러 번 시청해도 상관없어. 우리 지금 EBS IEO 강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근데 여기는 우리 EBS만큼은 아니네.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치. 6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계속 보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좌에 대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주니까 강좌에 대한 홍보글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Our courses with talented and experienced instructors. 우리 강좌를 그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정말 웹툰에서 조금 배워본 사람이 이런 수업을 하는 건 사실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talented, 재능도 있으며 and experience, 경험이 풍부해요. 즉, 노련한 그런 강사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강좌가, well, open up.
열릴 겁니다. 아, 무엇을 열까요? A new world.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위한 그런 세상을 열어줄 겁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창의력을 마구마구 발휘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It is time to, 뭐뭐 할 때입니다. 라는 뜻이요. Start creating your webtoon world. 여러분들의 웹툰 세계를, 웹툰 세상을 만들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 Online courses, special courses. 근데 그 courses는 뭐 하는 코스야? 그렇지. 웹툰 프로덕션, 드로잉부터 그리고 뭐 프로덕션, 저 구체적인 어떤 제작,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이르는 그런 기술까지 전부 다다 알려주겠다. A부터 Z까지. 그래서 초급자부터 고급을 그 해당하는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레벨의 수준에 적합한 강좌야라고 해서 최고의 강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 홍보라는 이야기요. 지금 채용에 관련된 내용 아니니까 바로 아웃이 되겠고요. 아, 웹툰, 새로운 웹툰, 언제 나와요? 일정 공유라고 한다면 날짜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봐도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웹툰 창작대의 출품 권유? 지금 배우는 겁니다. 출품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기초적인 웹툰 제작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혹시 5번이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그죠? 웹툰 제작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강좌가 있으니 이 강좌 꼭 들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전반적인 이 온라인 강좌에 대한 홍보 글의 일부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빠졌겠지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문제 어때요? 아, 너끄니 뭐 전혀 문제없이 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선생님 선물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단어만큼은 꼭이라는 생각.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한땀한땀 단어를 쭉 보면서 선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submit라는 단어예요. submission이라는 명사 형태로도 우리 바꿔서 봤었죠. 이 단어는 이렇게 쉬운 목적을 나타내는 글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그리고 난이도 있는 그런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믿는 게 있어. 뭐냐면 어떤 단어든 있지 사연이 없는 단어가 없어요. 얘가 이 의미를 갖게 된 그런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sub이라는 게 아래라는 뜻입니다. subway, submarine, 길을 아래로 다니는 지하철. 그리고 바다 아래를 다니는 잠수함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under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sub을 생각하셔서 아래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작성을 하고 조그마한 이런 창구에 이거 제출할게요라고 해서 아래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뜻?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제출하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굴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이 이제 땅에 엎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굴복했다라는 그런 표시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로 보내다라는 의미가 아, 굴복하다라는 의미도 되는구나라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형태 submission까지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요거 어디에? 네, 수강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이 하고 있어라는 그런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여러분들의 단어 실력도 올리시고 그리고 외롭지 않은 여러분들의 수험생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여러분들 너무 잘 끝냈어. 다음 시간은 더 잘할 겁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끝까지 함께할 거니까 문제 풀고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1: 네.
0: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 같은 띠리리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네.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1: 그러게요.
0: 그쵸? 네, 수년간 못 봤다.
1: 맞아.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우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있거든요.
0: 뭐 민초파, 뭐 예.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많거든요.
0: 저는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만 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 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2: 아이스크림 트럭?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저기, I haven't seen before.
2: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2: The ice cream truck?
1: Yeah.
2: would you like a cone?
1: Cone?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2: Cone?
1: 민트, cone?
2: Cone?
1: Sure. 민트 초코칩.
2: Oh, mint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2: Ah.
1: Yeah.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2: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2: Yeah.
1: 여기서 먹으면?
2: Three scoops,
1: okay.
2: On the house.
1: okay, same, okay.
2: Okay.
1: Okay, thank you.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줬다면서요.
1: 아우,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예. 큰일 날뻔했습니다.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될 수 있으니까요.
0: 예.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0: 와, 뭔가 띠리리린띠리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1: 와우,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0: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1: 네,
0: 아,
1: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1: 아, 띄워줘야 돼요?
0: 네, 그냥 띄워줘야 돼요.
1: 아.
0: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1: 아.
0: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어올 때한 단어처럼 썼죠.
1: 맞아요.
0: 근데 사실은 아이스 크림
1: 띄고,
0: 이거예요,
1: 크림.
0: 사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어?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1: 과거 분사.
0: PP,
1: 네.
0: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원래
1: 예.
0: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1: 그쵸.
0: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한 상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1: 예.
0: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1: 예.
0: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n't seen it.
0: 그렇죠. I haven't seen it.
1: 응.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운동을 한 적, 아,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1: 아, hasn't 아니죠?
0: 맞아요.
1: 맞아요?
0: 어허.
1: He hasn't 운동? exercised.
0: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되니까.
1: 아,
0: 현재형 쓰면 안 돼요. Right?
1: 예.
0: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1: years.
0: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1: 네.
0: Okay, so 아, 나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1: Yes.
0: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 응?
0: I haven't seen it.
1: I haven't seen it.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1: Four years.
0: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1: 수년?
0: 음흠.
1: A few years.
0: 그냥 years입니다. years.
1: 예.
0: 오케이.
1: 아.
0: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그냥
1: 예.
0: 수년이라는 단어는 years예요. 숫자
1: years군요.
0: 넣지 않고 그냥
1: 아.
0: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까요?
1: Days.
0: days.
1: Yeah.
0: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1: Weeks.
0: 그러면 수개월.
1: Month.
0: 그렇게 딸 짧게 하면 돼. months.
1: Month.
0: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1: 오.
0: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1: Years.
0: 그러면은 수시간.
1: Hours.
0: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이런
1: 오.
0: 거할때 hours. 확실히 느낌살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때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긴 시간이다라는
1: Yeah.
0: 느낌. So 여기서는 꽤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for years, in years인데요.
1: 네.
0: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1: 네.
0: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for years, 아니 그러니까 for 쓴다.
1: 예.
0: 들어보셨죠?
1: 예, 왜냐면 지난번에도 four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0: 음흠.
1: 예,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0: 네,
1: 갑자기,
0: four years 맞아요.
1: 어,
0: 맞는데요.
1: 예.
0: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four years로 많이 쓰고요.
1: 예.
0: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1: 오.
0: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1: 네.
0: 보통 in years가

0: 더잘 어울려요.
1: 어허.
0: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1: Yes.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1: 아,
0: 아니겠죠.
1: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0: 그렇죠.
1: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예, Would you like a 콘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콘 하면은 또 우리가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0: 그게 옥수수인가요?
1: 이거 옥수수예요.
0: 오케이.
1: 근데
0: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스펠링이 다른가요?
1: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0: 생긴 걸 물어본 게 아닌데.
1: 그쵸.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콘.
0: 오케이. Very, very,
1: 아, 아니면 이거예요.
0: 자. 다릅니다.
1: 아유, 다
0: 그죠?
1: 틀려.
0: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발음도 corn 이지만,
1: 네.
0: 그래서 popcorn이잖아요, 그거는.
1: 예.
0: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ON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1: 네.
0: cone, cone.
1: Corn.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Corn.
0: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이랬잖아요.
1: 네.
0: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1: Why don't you? Do you like?
0: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you?
1: Do you love? Do you want? Do
0: 이렇게
1: you
0: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1: want?
0: 네,
1: 모르겠네요.
0: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1: 아하.
0: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1: Yes.
0: So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의미
1: 예.
0: 차이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So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명장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1: 네.
0: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1: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1: 예.
0: 느낌 너무 좋아요. How
1: 어?
0: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1: Would you like a lot of
0: 더
1: sauce?
0: 많으니 뭐죠?
1: More
0: More.
1: sauce?
0: 그렇죠. Would you like more sauce?
1: Would you like
0: 이렇게.
1: more sauce?
0: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외국
1: 네.
0: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1: 오.
0: Do you want?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more sauce?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아까
1: In a cone.
0: 콘에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는 in a cone.
1: Con.
0: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1: In
0: in
1: a
0: a
1: cup.
0: cu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1: 네.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바로
1: 네.
0: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그렇죠.
1: 오.
0: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1: 네.
0: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1: 에휴, 콘으로 드셔야죠.
0: 그런가요?
1: 뭐라도 하나 더
0: 깔끔하게
1: 드셔야죠.
0: 손에 남는 거 없이.
1: 그렇죠.
0: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괜히 또 녹을까봐 전전긍긍
0: 그렇죠. 컵은
1: 하느니.
0: 녹아도 마시면 되니까.
1: 네.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1: Would you like a c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0: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2: 네.
1: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2: 오.
1: 참고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2: 그죠.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 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1: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2: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1: Okay. 도대체 근데 뭐에 two scoops일까요?
2: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1: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2: 민트,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Chocolate.
1: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2: 칩까지 있어요?
1: 칩이 빠졌네요.
2: 아, 칩이 그러네.
1: 네. 아. Okay, so,
2: 그걸 못 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2: 예.
1: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2: 네.
1: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O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 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예. So, 초콜릿보다는 chocolate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i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2: 네.
1: 두 번씩.
2: mint chocolate chip.
1: 오.
2: mint chocolate chip.
1: 오.
2: 오. 지금 방금 약간 무드가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같았어요.
1: 그러니까요.
2: Yeah.
1: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yeah.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2: 네.
1: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2: 완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익숙해요. 예.
1: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2: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1: 맞아요. 이렇게.
2: 예. 뜨는 이렇게. 스푼.
1: 네.
2: 그렇죠.
1: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2: 아.
1: 그리고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2: 네.
1: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 예.
1: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2: 예.
1: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2: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2: 아우, 스트로베리 맛이죠.
1: 아,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예.
1: 저 있잖아요. 딸기 맛 세 스쿱 주실래요?
2: Can I have three scoops of
1: 딸기?
2: Strawberry?
1: Strawberry, there you go.
2: 예.
1: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2: 스쿱은요?
1: 하나는 안 되거든요.
2: 예.
1: 그래서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2: 아, 네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2: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2: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1: All 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민트 초콜릿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2: 우와. 이분 장사 잘하신다.
1: 맞아요.
2: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스타일이시네.
1: 그렇죠, 그렇죠.
2: 장사는 이렇게 해야
1: 이렇게
2: 돼요.
1: 이렇게 해야 돼요.
2: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해요. 예.
1: 맞습니다.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집에 있다.
2: 어?
1: 일단 써볼게요.
2: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스쿱스.
1: 오케이.
2: 세 스쿱이니까.
1: 복수니까.
2: 예.
1: S를 썼습니다. Alright.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2: Yes.
1: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1: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 꼭 기억해 네. 주세요.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2: 그래요?
1: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2: 서비스예요.

0: 네.
1: 우리가 한국에서 아,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0: 서비스요?
1: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어, 이건 서비스예요.
0: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1: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죠.
0: 예.
1: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oh,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0: 오,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0: 오.
1: Okay? So on 누군데? 어? The house? 왜 집이 나왔지? 할수 있잖아요. 원래 house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0: 네.
1: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0: 아.
1: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0: 맞아요,
1: 아무튼 네.
0: 맞아요.
1: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우리가
0: 아.
1: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 예.
1: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갔는데 뭘딱 주면서 oh it's service가 아니라 oh it's on the house.
0: 우와.
1: 이러면은 이 house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가 되겠습니다.
0: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랬을 때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다 공짜잖아요.
1: 아, 오.
0: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1: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0: 예.
1: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아,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0: 네.
1: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0: The drinks are
1: 오,
0: on the house.
1: 그렇죠. The
0: 아.
1: drinks are on the house. 오케이, 뭐 레이디스끼리 왔을 때 나와서
0: 네.
1: 어,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0: 예.
1: Okay.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애프타이저들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1: 아.
0: 입장 안 되나? 약간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야겠네요.
1: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아,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0: 예,
1: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0: 예, 예.
1: 어,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0: 아,
1: 있어요. 네.
0: 오히려.
1: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0: It's on the house.
1: The drinks are on the
0: The
1: house.
0: drinks are on the house.
1: 그러면 응용해볼게요.
0: 네.
1: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떡할까요?
0: 혹시 it's on me?
1: 그렇죠. It's on
0: 아.
1: me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0: Yes.
1: 이런 식입니다. Okay?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0: 예.
1: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0: On us.
1: that's it. It's
0: 아.
1: on us. This one is on us.
0: 오.
1: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Yes.
1: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오, 좋아요.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0: 와우,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세요.

0: 이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음?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yes. 한 적이 없다.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 적 없어.
0: I haven't seen it.
1: I haven't seen it. Right?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0: Oh, he hasn't exercised
1: in
0: years.
1: 아, 그렇죠. Yes. In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0: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In years.
0: Uh-huh.
1: All right. 읽어 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0: Yes.
1: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Mm-hmm. 더 많은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0: So.
1: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세 스쿱 갈까요?
0: Yes. Okay.
1: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0: Can I have 3 scoops of strawberry?
1: 좋습니다.
0: Mm-hmm.
1: 세 번째,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0: yeah.
1: 2 스쿱 주실래요?
0: Oh,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3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5: Would you like a cone?
4: Oh,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5: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4: Wow, thank you.
1: Oh, great job, you guys. 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1: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사용하기 너무 좋죠?
0: 네.
1: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0: 네.
1: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D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Welcome back indeed.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1: Yes,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의 추억 또는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h-huh.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did too, but I played in the sandbox as a kid.
0: Sandbox라는 게 나왔어요.
1: The sandbox.
0: 네, I played in the sandbox as a kid. Mm-hmm. 어렸을 때 모래놀이통에서 놀았어요. Mm-hmm. 저는 샌드박스 모래놀이통까지는 아니고 그냥 놀이터에 모래가 쌓여 있어서 그냥 거기서 놀았던 기억은 많아요.
1: In our backyards, we usually have a thing that looks like a kiddie pool,
0: 네네.
1: full of sand, you know. Like the one you buy for your backyard.
0: 저도 친구들한테 그러니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 듣고 사진을 보니까 그런 통 같은 아니면 이제 집안이나 마당에 놓는 아이들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 수영장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모래가 가득한 거죠. 그런 곳에서 놀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 It was awesome.
0: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미국에 계시는
1: 리처드 씨입니다.
0: 리처드 씨의 요약 문장 바로 만나볼까요?
1: 리처드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0: 네, 지금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라고 묘사해주고 있어요.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0: 네, backyard sandbox라고 했습니다.
1: Yeah.
0: 그래서 뒷마당에 있는 모래놀이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 중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과 놀았던 것이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mm-hmm. from childhood라고 mm-hmm. 하네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라고.
1: Mm-hmm.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2: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childhood was playing in the backyard sandbox with one of my best friends.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Like, you're at the beach, except for it's located in your backyard.
1: 네, 오늘의 핵심 어휘 먼저 보겠습니다. 두 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extremely라고 하는 발음이고 극도로, 극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아주의 뜻으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virtually, 사실상, 거의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2: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extremely, extremely, extremely. And for our last one, we have virtually, virtually, virtually. Great. Let's take a look at Rich'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0: I have a ton of childhood memories. I feel extremely fortunate because in our neighborhood where I grew up, just two houses down, one of my best friends also grew up, and he is only 2 months older than me to the day. So, because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An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my childhood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Do you know what a sandbox is?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in Korea, but we do have them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still have them. You can buy them now. They're made of plastic. But I think the one that we played in growing up was made from my father out of wood. It was just a square box, and then you buy sand, very much similar to sand at the beach, pour it into the box, and then you play around like you're at the beach, except for it's located in your backyard.
2: And it's really fun if you get water and put on the sand, and then you make sand castles out of it.
1: 아, 그러니까 사실은 해수욕장 가면 모래로 할 수 있는 모든 놀이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뒷마당, 앞마당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형태가 이제 샌드박스인데요. Mm-hmm. 자, 샌드박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Mm-hmm.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를 해볼까요?
2: Let's do it.
0: I have a ton of childhood memories. I feel extremely fortunate because in our neighborhood where I grew up, just two houses down, one of my best friends also grew up.
2: I have a ton of childhood memories.
1: I have a ton of childhood memories. 저는 어렸을 때 추억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추억도 실제로 많이 겪었겠고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2: Yeah, it means that, you know, he remembers them. Because we all have a lot of memories. I mean, we lived.
1: Yeah, we all experienced a lot of things.
2: Yeah, for those years.
1: Yeah, do you remember, like, a lot of them?
2: No.
1: Or, you know, none of them.
2: Yeah. So it's how many you remember. And usually in this case, they're mostly positive.
1: Ah, yeah. 그쵸?
2: When we just say, tell us about childhood memories, usually we lean towards the positive side.
1: 보통은 긍정적인 기억들, 추억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요. Mm-hmm. 다음 줄 바로 가볼까요?
2: Okay. Next he says, I feel extremely fortunate because in our neighborhood where I grew up,
1: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느끼는데 mm-hmm. I feel
2: extremely fortunate. Extremely.
1: 네, 그냥 very fortunate, quite fortunate 해도 되는데 extremely, 극도로 극히니까 뭐 굳이 우리말로 극도로 운이 좋다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겠지만 mm-hmm. 여기서는 그냥 정말 운이 좋다고 느낀다고 mm-hmm. 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in our neighborhood where I grew up, 제가 자랐던 저희 동네에서는
2: mm-hmm. Then what happened there? Just two houses down, one of my best friends also grew up.
1: 네, 이 부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Two houses down이라고 했는데 two houses down이면은 두 집을 건너야 하는 건지 한 집만 건너면 되는 건지 여기서는 사실은 한 집만 건너는
2: yeah,
1: 거예요.
2: Yeah, you just skip one house.
1: Exactly.
2: And then it's the house after that.
1: Mm-hmm.
2: Yeah.
1: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여기 있으면 one house down 그건 바로 옆집이고요.
2: Yeah.
1: 네. 그리고 two houses down 하면 옆집을 가리킵니다.
2: Mm-hmm.
1: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two blocks down, three blocks down,
2: oh, yeah.
1: four blocks down.
2: You never count the three and then the next one, right? It's the first block, the second block, the third block down.
1: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두 번째 집인 거죠. 한 집 건너서 있는 집에 one of my best friends also grew up.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거기에 살았다는 거죠. 같은 동네에.
2: Mm-hmm. Yeah. How old is this friend? Let's find out.
0: and he is only 2 months older than me to the day. So because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An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my childhood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2: And he is only 2 months older than me to the day.
1: 네, 한국 문화 속에서는 사실은 two months older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2: Yeah.
1: 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이런 얘기할 때 이외에는 8살이면 다 8살인 거고 9살이면 yeah. 다 9살인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나이가 모두 다 1월 1일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생일에 변한다 보니까
2: It's literally on your exact birthday, 네, 네. right?
1: 그래서 항상,
2: Not a day before.
1: 그렇죠. 뭐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지 서로 비교하다가 oh, you're three months older than me 이런 말을 종종
2: yeah.
1: 하잖아요.
2: Yeah.
1: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차드 씨 머릿속에도 이 친구가 나보다 두 달 빨리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mm-hmm.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나이인데 생일이 그 친구는 몇 월이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two months older인 거죠.
2: Yeah, and he says to the day.
1: To the
2: so
1: day.
2: That means it's the same date of the month as well.
1: 리차드 씨 생일이 12월 30일이다. 그러면 이 친구의 생일은 10월 30일.
2: Mm-hmm.
1: 정확하게 두 달 먼저 태어난 친구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겠죠?
2: Uh-huh. And next he says, so, because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1: 네, 여기에서 핵심 어휘 하나 나왔죠? 사실상 거의
2: virtually, virtually.
1: Virtually. Virtually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앱으로 쓸 수 있는 AR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셋을 쓰고 볼 수 있는 VR도 있습니다. VR에서 V가 뭘 가리키죠?
2: Virtual reality.
1: 가상현실이죠.
2: Uh-huh.
1: 네, 그래서 virtual reality 할 때 그 virtual은 가상이에요.
2: Uh-huh.
1: 현실과는 달라요.
2: Yeah.
1: 그런데 virtually라고 하는 순간 뭐 가상으로라는 뜻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2: yeah.
1: 그 대부분은
2: It's confusing.
1: 사실상이라는 뜻으로
2: yeah.
1: 쓰여요.
2: It means more real. So then it's virtual reality. I guess they made a real reality in the equipment.
1: Okay.
2: On the technology. Okay.
1: 그래서 virtual이라고 그냥 형용사로 쓸 때에는 mm-hmm. 가상 쪽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고요.
2: Uh-huh.
1: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virtual studio. We are in a virtual studio.
2: We are.
1: 지금 가상
2: This 지금 not real.
1: 네, 뒤에 있는 엽서가 실제 저 엽서가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virtual인데 부사로 virtually가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2: yeah.
1: 거의 이거나 다름없다라는 mm-hmm.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많이 분리가 돼 있는 느낌인데 나중에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 더 흔해지면 약간 이거 가지고 말장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 Yeah. Yeah.
1: 자, 그래서 because we were virtual we were virtually the same age 거의 나이가 같았고 and had many of the same interests 같은 관심사도 많았기 때문에
2: mm-hmm.
1: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2: mm-hmm.
1: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2: Hmm. All right. Next he says And one of my very earliest memories from my childhood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1: 그리고 저의 very earliest memories. 사실은 my earliest memories라고 해도 뜻은 가장 어렸을 때 기억 맞습니다. 그런데 very가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도 가장 어렸을 때 강조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기억 중 하나는 was spending time with him in the backyard sandbox.
2: Mm-hmm.
1: 뒷마당의 모래 놀이통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2: Sounds awesome. Let's keep watching.
0: Do you know what a sandbox is?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in Korea, but we do have them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still have them. You can buy them now.
2: Do you know what a sandbox is?
1: Sandbox, 모래놀이통이 뭔지 아세요? 라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있고요.
2: Mm-hmm. If you didn't, you do now, right? Next he says,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in Korea, but we do have them in the United States.
1: I don't know if they have them in Korea,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but we do have them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는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문장 좋고요.
2: Mm-hmm.
1: 만약에 리차드 씨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한국 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국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I don't know if you have them. I don't know if you have them in Korea라고 했어도 의미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they는 그냥 사람들.
2: People.
1: People in general.
2: Mm-hmm.
1: All right.
2: Mm-hmm. He says, Children still have them. You can buy them now.

0: 네, 이번 시간에는 샌박스, 모래놀이통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Can I go back to the days where I just played in the sandbox, chilling in my diaper? I have not played in the sandbox in forever. The last time I played in the sandbox was when I was a kid.
0: 네, 같이 보죠.
1: Adrian says,
0: Can I go back to the days? 이렇게 뒤에 나오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Can I go back to the days where I just played in the sandbox, chilling in my diaper? 그냥 모래놀이통에서 노는데 얼마나 어렸었냐면 chilling in my diaper. chilling이라는 것은 relaxing.
1: Relaxing.
0: 네,
1: I'm just
0: 그래서
1: chilling on the sofa.
0: 그냥 소파에서 쉬고 있다, chilling인데요. chilling in my diaper 하면은 그냥 기저귀 차고 마음 편하게 모래놀이통에서 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1: So Janelle says,
0: I have not played in the sandbox forever. In
1: in
0: forever.
1: forever.
0: 네, in forever이라는 거는 in a long time인데요. 모래놀이통에서 안 놀아본 지 정말 오래됐다는 말이죠. The last time I played in the sandbox was, obviously, was when I was a kid. 가장 마지막으로 모래놀이통에서 놀아본 거는 어렸을 때였다. 이런 글입니다.
1: Okay,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Have you guys ever played in a sandbox or experienced a sandbox?
0: 네.
1: Let us know.
0: 저는 개인적으로 샌박스보다는 그냥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1: Right? At the park. I noticed that you have those a lot at the parks in Korea. But anyw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for today.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바이.
0: 감사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 아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고대하시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문장 곧장 만나보면서 오늘의 주제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I couldn't call you because I had lost my phone. 보이시나요? 우리 계속해서 시제 공부해 왔잖아요. 시제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탁 표시해 보면 두 가지 시제가 보이실 겁니다. Couldn't call 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가 하나 보일 거고요. Had lost라고 해서 had PP가 보이실 텐데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 had PP 일반적으로 과거 완료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 과거 완료형을 제가 기대했을 리가, 고대했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어떤 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had PP 과거 완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had 그리고 과거 분사가 붙어서 사용되면 요게 바로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had가 줄여져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apostrophe d 요렇게 줄여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apostrophe d가 언제나 had pp의 had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동사 would 같은 경우도 apostrophe d로 줄이거든요. 자, 차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조동사 would 같은 경우는 apostrophe 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거고요. 그럼 그거 would입니다. apostrophe d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 그럼 그때 걔는 had가 줄여진 것이다 라고 구별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참고하시면서 몇 가지 이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과거 완료라는 건요. 말이 좀 어려워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완료형과 똑같은 용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 이제 과거로 이렇게 한 시제 툭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과거 완료형도요, 계속적 용법, 완료, 결과, 경험적 용법까지 현재 완료가 가지고 있는 그네 가지 용법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시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뭔가 현재 완료로 표현된다. 요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 또 다른 시점의 과거까지에 걸쳐서 일어나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 개념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가 이번에 지금 제가 요거 말고 이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용법을 이해해 주는 게 그냥 일반적인 헤드피피의 쓰임에는 더 많이 적용이 돼요.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요 헤드피피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어떤 과거의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표현할 때, 그때 요 had PP가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과거라고 부르는데, 요게 had PP의 이해에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더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대과거가 그래서 뭡니까? 과거의 일들이 여러 개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다른 과거의 일보다 먼저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거. 그때 여기다 우리가 had PP 써준다는 거죠. 요게 대과거다. 대과거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더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 대과거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문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잘 집중해 봐주세요. 먼저 우리말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지갑을 집에 놓고 왔고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라는 우리말의 의미도 의미인데 그 상황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지갑을 집에 놓고 왔고요. 나중에 지하철을 타려고 딱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걸 나중에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요거를 그냥 과거 시제만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하면은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I left my wallet at home. And I realized it later.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과거의 시제로만 이렇게 문장이 적혀져 있으면요. 먼저 쓰인 동사가 먼저 일어난 일임을 뜻해요. 집에다가 지갑을 놓고 왔고 그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이 문장을 그냥 쓰려면은 실제 일어난 일의 순서대로 I left my wallet. 내가 지갑을 놓고 왔고 and I realized it. 그걸 나중에 내가 깨달았다. 요렇게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란 게 하다 보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만 일어난 일의 그 순서대로만 문장을 적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이 헤드 피핑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같은 뜻인데 자자

내가 먼저 말해버렸네. 그런 경우 내가 그래서 실제로 먼저 한 일, 지갑을 놓고 온 거, 요거를 헤드택트로 표현해주면 비록 요 동사가 앞에 있는 realized보다 뒤에 쓰였지만 실제로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났음을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해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I realized I had left my wallet at home. 뜻이 같아요. 근데 동사를 쓴 순서가 바뀌었고 그 와중에 had pp가 아 요요 had pp 쓴 had left라는 동작이 그냥 과거 시제를 쓴 realized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과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누가 어떤 문장을 만든다고 이걸 우리가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이거 은근히 자주 씁니다. 영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이렇게 적혀있죠. 메가는 여권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항 도착해서 여권 안 가져왔네 깨달은 거예요. 와, 정말 그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요 문장을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Megan discovered. 메간이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게 실제로는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 문장에서는 먼저 그냥 써버렸어. 그러면 실제로 먼저 일어난 일을 헤드피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Megan discovered she had forgotten. 잊어버린 게 먼저죠. 그리고 발견한 게 뒤라는 거예요. 뭘 근데 잊어버렸어요? To bring,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뭘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Her passport, 그녀의 여권을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지는 거고 헤드피피, 자연스럽게 대과거 쓰임으로써 사용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egan discovered she had forgotten to bring her passport. 이렇게 영장 연습 하나 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에게 전화할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을 자 영어로 만들어 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잃어버린 게 먼저죠. 그래서 전화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색깔로 보자면 보라색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I lost my phone so I couldn't call you.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내가 너에게 전화를 못했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I couldn't call you because I had lost my phone 적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비록 couldn't call 이란 동사가 먼저 쓰였지만 had lost, had pp가 저기 쓰였으니까 아 실제로 어떤 동작이 먼저 일어났냐면 아 그래 핸드폰을 잃어버린 일이 그 동작이 먼저 일어난 거네. 그래서 전화를 못했다는 거구나 라고 어떤 과거의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그 순서를 우리가 요 had pp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과거 완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대과거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사실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개념을 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초영문법 충분히 쌓은 거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은 영어 표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차이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Trust 그리고 believe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살펴볼 건데요. 뭐가 다를까요? 둘다 믿다라는 뜻인데 이상하게 좀 달라요. 일단 trust 먼저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What is this noise? 이렇게 시작하죠. 야, 이 소리 도대체 뭐야? 좀 이상한 소리가 나나 봐요. My eyes are covered. I can't see anything. 이러죠. 내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Do you trust me? 이러죠. 너나 믿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rust. 여기서의 trust. Trust라는 단어는요. 믿다라는 뜻이지만 조금 신뢰하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trust 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 you trust me? 너나 믿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I did until now 이러죠. 야, 여태까지는 그래왔는데 지금 난잘 모르겠다 이러죠. You're kind of scaring me 이러죠. 너 지금 약간 나 지금 너 때문에 약간 무서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You're kind of scaring me. 그랬더니 타라 이러죠. 짜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짜잔 이거를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타라 This puppy is now yours 이럽니다. 이 강아지 이제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우,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래서 trust 하면은 믿다. 그렇지만 신뢰하다라는 뜻에 가깝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이제 believe 보러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갈게요. Do you believe in ghosts? No, not really. Would you believe it if I said I can see them? You're going to say it's right next to me, aren't you?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Believe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Do you believe in ghosts? 이럽니다. 어떤 뜻인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유령을 믿니? 이러죠. 믿다. 유령을 신뢰하니?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유령이 있다고 믿니?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믿다. 이런 거를 believe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believe in ghosts, believe in God 하면 신을 믿니? 그렇게 해서 believe in ghost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령이 있다고 믿니? 그랬더니 no, not really. 이러죠.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ould you believe it? 이러죠. 너는 이런 믿겠니? 만약에 if I said I can see them. 내가 만약에 그들을 볼수 있다면, 유령을 볼수 있다면, 너는 그 말을 믿니? 그러니까 신뢰하다는 뜻인 trust와 달리 believe는 나의 그 말의 사실 여부, 나의 말을 믿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would you believe it if I said I can see them?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ou're going to say it's right next to me, aren't you? 이러죠. 너내 유령 내 옆에 있다고 바로 옆에 있다고 얘기할 거지, 그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너나 놀리킬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elieve 하면 어떤 말의 사실 여부 또는 누군가의 말을 믿다라는 뜻에 가깝고 trust는 신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영어 아 요가하러 갑시다. 요가. Okay, this pose will get your blood pumping. For sure. So today's pose is the headstand preparation. Okay, it's not a headstand, it's a headstand preparation. Okay, so let's start by kneeling down for this pose. Yes, you have to trust me on this one. I will say i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by kneeling down for this pose. You have to trust me on this pose. Okay, good. Slowly start to lower your upper body forward and place the top of your head on the mat. Yeah?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slowly start to lower your upper body forward and place the top of your head on the mat. Like that. Yeah? Good. Now, press your palms firmly on the mat. So that your wrists come under your elbows.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ress your palms firmly on the mat so that your wrists come under your elbows. See that? Good. Now, carefully lift your hips up and send them towards the front, like that. Yeah? I w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carefully lift your hips up

So that was the headstand preparation. Like I said, it's a preparation, so be careful with it, okay? 네, 우리 오늘 물구나무 서기 준비 자세 해봤습니다. 준비 자세니까요. 어제까지나 너무 무리하게 물구나무 서려고 하지 마시고요. 준비 자세까지만 재밌게 해보세요. 알겠죠? 영어 표현 trust 그리고 believe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둘 다 믿다라는 뜻 맞죠? 그러나 trust는 신뢰라는 뜻, believe는 어떤 사실 여부 등을 믿다 이런 뜻에 가까우니까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I will miss you. Bye. Have an amazing day.

0: everybody! Welcome back to Basic Punyo,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와 가족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는지 무엇을요? 이야기 들어보시면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The people of the mountain are worried. The people of the mountain hopes a safe climbing for all.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네, 여러분 잘 끝까지 들어보셨죠? 온몸을 녹이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라는 부분 캐치하셨을 거예요. Good job.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이 안개 속에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는 것, 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여기 나왔네요. 내려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Decided 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이어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2.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네, 오늘 듣기 하실 때 문장이 네, 꽤 길었습니다. 모두 다 캐치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문장의 의미 파악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Just then, I see people climb in this fog. 자, 바로 그때 이 안개 속에 사람들이 오르는 것을 봅니다.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도 화면 통해서 보셨죠? 그 얘기예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네, 우리는 내려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더 이상 오르지 못하니까 내려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로 한 거죠.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The people of the mountain are worried. The people of the mountain hopes a safe climbing for all.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자, 눈으로 보자마자 기능어와 내용어를 빨리 분류하시고 그 내용어의 어느 음절에 강세가 가는지 그것도 파악하시면서 거기에 힘을 줘서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I in this. 요걸 제외한 나머지의 단어들이 모두 다 내용어가 되겠죠.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People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프 사운드를 프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Climbing, climbing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 fog보다는 fog, fog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네, 잘 되시죠? Google listening 2.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장도 함께.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한 번 더.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Excellent. 네,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가볼까요?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이 동사 부분 decided 그런데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decide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게 되고 하시면 돼요. 자,

0: 사운드 자체가 모음 I, 모음 E. 철자로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decide, I라는 모음과 did에서 E라는 모음 사이에 껴있죠. 이런 경우 to 사운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to 사운드가 아닌 R 소리에 가깝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decided. 그리고 발음하기도 편하죠. decided to go. 자, 이때 to는 기능어. go down, warm up, frozen body. 모두 내용어고 그 나머지가 바로 기능어들이 되겠습니다. decided to go down. 자, 동사와 부사가 맞물려 있는 경우 동사도 내용어, 부사도 내용어지만 좀더 부사 쪽에 힘을 실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go down and warm up 이런 식으로 말이죠. The frozen body. body 하실 때도 body라기보다는 d 사운드 약하게 들리면서 r라는 모음과 철자는 y지만 e라는 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플랩 현상에 의해서 body가 아니라 body, 리, 르 이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렇게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Google listening 2.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되시죠?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One more time.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Excellent. 영국식 발음을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2.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Al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자, 첫 번째 빈칸부터 시작되네요. 첫 번째 빈칸에는 just then, 바로 그때, I see people,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Climbing in this fog 했습니다. 이 안개 속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The people of the mountain, 자, 말 그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이 are worried. 함께 지금 등반하고 있는 그 진행자와 가족들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오케이? The people of the mountain hopes.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산의 사람들, 즉산 사람들이요.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빈칸입니다. A safe climbing for all. 모두에게 안전한 등산을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we decided to go down. 우리는 결정을 해요.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And warm up the blank body 했는데 빈칸에 어떤 말이에요? 네, 들어갈 말이 바로 frozen이 되겠죠.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때 frozen은 freeze, froze, frozen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체 이야기 한번더 점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Just then, I see people climbing in this fog. The people of the mountain are worried. The people of the mountain hopes a safe climbing for all. We decided to go down and warm up the frozen body.
0: 길지 않은 내용이었죠, 여러분? 전체 모두 100% 정도 캐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you. I appreciate you. Now, the question for today in today's job, English job interview is, why did you leave your job? 네, 왜 그 옛날 직장을 그만뒀어요? So, what is the reason? Well, we have to be very careful. 또 어쨌든 너무 솔직하면 안 되겠죠? Like, you know, 적당히. Honest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we have today. Let's take a look. 나는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나는 더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나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Interesting answer. Let's go ahead and take a look at the whole thing. Alrighty, so basically, 직장을 다녔는데 뭔가 발전이 없고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you know, you wanted to change jobs. I think that's a good reason.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one. 나는 틀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 틀에 박혔다. How do we say that? Here we go. I left my job because I was stuck in a rut. 자, I did tell you before, you can say I quit my job, right? But leave sounds a little bit softer. So I left my job, 직장을 그만뒀어요. Because, 왜냐면은, I was stuck in a rut. This is our key phrase for today. To be in a rut or to be stuck in a rut is basically 이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 그 햄스터가 있죠. 햄스터가 이렇게 그 wheel을 계속 이렇게 돌죠. 도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뛰는데 그 자리잖아요. 네,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So if you're stuck in a rut,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발전도 없고 정말 좀 지칠 수가 있죠. Right? So 자, 틀에 박혔다. Alright, we can say it like that. Or that you're just tired of doing the same thing again and again. Alright,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I wanted to do more, but I had little opportunity. 나는 더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I wanted to do more. So, I wanted to do more. 뭐,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좀 더 배우고 아니면은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기회가 없었죠. I had little opportunity. 그러면은 little는 작은 거죠. 뭐 I had no opportunity 보다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Little opportunity. It was almost like I had no opportunity. All right.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I wanted to break free from the status quo. All right. 나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So, status quo is basically what it is now. 그냥 지금 현재로, 그냥 그대로예요. Status quo. 변함없이 the status quo. 네, 현상으로. Okay, 형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Break free. 감옥을 생각을 해보세요. Prison. Usually we say he broke free from prison. Or he, you know, to break free means to 어디 그 케이지에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gorilla, Godzilla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escape 하는 느낌? 네. Alright, so to get yourself out of a situation. Alrighty, so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All right, the key phrase for today is stuck in a rut. 근데 원어민들이 그냥 in a rut도 많이 씁니다. So, 틀에 박혀 있다. 좀 context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let's look at this example. I'm stuck in a rut and I don't know how to get out. I'm stuck in a rut and I don't know how to get out. 자, 나는 틀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겠어. Yes, I'm stuck in a rut. 뭔가 더 하고 싶은데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발전 없이. 그러고 I don't know how to get out. 뭔가 이거를 어떻게 벗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So to get out of a rut, we say, or to be stuck in a rut. How about the next?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Explain versus describe. Explain versus describ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xplain 그리고 describe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오늘은 확실하게 저희가 구별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요, explain입니다. 이거는 설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xplain, explain, explain. 그래서 E로 시작하지만 explain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는 I 발음 느낌으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explain 이거보다는 explain, explain. 아마 사전 보시면 두 가지 발음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Explain,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explain 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hen you make things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we use the word explain. 그리고 복잡하거나 모르는 것을 설명해 줄 때 explain 단어를 사용해요. We use the word explain also when you are making something very complicated or something very complex into something that is really easy to understand, okay? So when the person doesn't know something or is unclear about something, you explain in order to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explained what happened. Can you explain why? She explained the situation.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줬어. I explained what happened. 그래서 누구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두 번째 문장은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어? Can you explain why? Okay, so I am confused or I don't understand something. That's why I'm asking this question. Can you explain why? Can you explain why?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그녀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 She explained the situation. So when you explain something, you're making things clear. You're making the other person understand.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Explain. She explained the situation.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She explained the situation. She explained the situation. Alright, explain.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describe로 넘어갈게요. Describe, 묘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D-E이지만 여기도 여전히 I 발음으로 발음해 주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울 거예요. Describe. Describe. Describe. Very good. Okay. Describe. 자세히, 세세하게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describe when we're being very detailed with our explanation.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설명할 때 describ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쓸 때 아니면 내 과거에 대한 그런 뭔가 경험이나 이거에 대해서 쓸 때 이런 거 주로 describ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상대방의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질 만큼 이게 상상이 될 수 있게 이거를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be입니다. 그래서 explain 같은 경우는 상대방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explain이지만 describe는 상대방이 정말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described the house.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묘사하다. Describe.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은요. 나는 그 집을 묘사했어. Okay? 그래서 이 집을 정말 디테일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은 갈색이고 창문들은 뭐 이렇고 뭐집 크기는 이렇고 방은 몇개 있는데 이 방은 이렇고 카페트도 뭐 이런 색깔이고 되게 묘사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describe. I described the house. 그래서 이거를 묘사를 하면서 상대방이 상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I described the house.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할 수 있겠어요?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Okay.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정말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묘사하다, describe라는 단어를 씁니다. Can you describe what she looks like? Okay, good. 그리고, 너 자신을 세 단어로 묘사해봐.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그래서 이세 단어를 정말 잘 생각하셔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아, 이런 사람이구나 상상할 수 있게 describe 단어를 썼어요.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Describe yourself in three words. 네, 정리해 드릴게요. Explain. 이거는 설명할 때 상대방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어려운 거를 조금 쉽게 명확하게 설명할 때 explain. 그리고 describe 같은 경우는 상대방 상상할 수 있게 묘사를 하는 거죠. Describe. 이렇게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I explained what happened. I described the house. I described the house. I described the house. And that is all of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don't forget to review all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ed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허리 통증에 대한 주제가 바로 전체적인 테마고요. 소주제로 좀 나눠서 하나하나씩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허리 통증과 그다음에요. 허리 치료 이야기를 같이 연달아 해 봤고요. 오늘은 다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를 삐끗했다든가, 그쵸? 허리를 좀 다쳐서 좀 아프다든가, 그 상황 설명을 할때 써야 되는 표현과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제일 먼저, 다치다란 얘기하고 삐끗했다라는 얘기의 어떤 뉘앙스의 단어들을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이 허리를 다치다 쪽은 그냥 어디를 다칠 때도 쓸수 있는 동사가 뭐죠?

0: 다치다. 다치다 아시잖아요. hurt죠, hurt. I hurt my back. 아, 나 허리 다쳤다. 나 손 다쳤어. I hurt my hand. 나 발 다쳤어. I hurt my foot. 그죠? hurt. hurt 자체는 동사 변형이 똑같죠? hurt, hurt, hurt. 과거도 hurt이에요. hurt, 소유격 주고 back. hurt one's back. 들어볼게요.
1: hurt one's back. hurt one's back.
0: 자, 이 삐끗하다를 두 가지 좀 나눠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허리 쪽 근육을 좀 삐끗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근육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려면 pull a muscle in one's back. 자, 이것도 사실 삐끗했다 쪽에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요. pull a muscle이라는 건 내가 어떤 근육을 당겼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당기다의 의미가 아니라 좀 놀랬다는 얘기죠. pull a muscle. 허리 쪽 근육이 좀 놀랬다 혹은 삐끗했다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허리 안에 있는 근육이니까 in one's back 이렇게 붙습니다. pull a muscle in one's back. 자, 들어볼게요.
1: pull a muscle in one's back. pull a muscle in one's back.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허리를 삐끗하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기는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twis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twist one's back 혹은 sprain one's back도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가지 또 하면 또 헷갈리니까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여러분, one at a time, okay? 오늘은 그냥 twist만 하세요. twist one's back. Oh, I twisted my back. 이게 뭐냐면 허리를 살짝 좀 잘못 움직여서 아! 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삐끗이잖아요. 그러니까 twist가 뭘 꼬다라는 얘기인데 이 꼬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부상 쪽에 많이 씁니다. 아우, 나 손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 I think I twisted my wrist. I think I twisted my ankle. 아, 나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 이런 의미로. 들어볼게요.
1: Twist one's back. Twist one's back.
0: 잘 기억하세요. 이 twist가 부상 쪽에 쓰인다는 거. 자, 나 허리 근육을 삐끗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이 I think I twisted my back. 해도 되고요. 그게 간단한 버전이죠. 이걸 해볼까요? I think I pulled a muscle. 과거니까 I think, 생각한다. 현재 시제. I pulled a muscle. 과거 시제. In my back. 소유격 넣어주고 마무리. 그죠?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다시 한번 그 상황 생각하면서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아이고, 허리를 좀 다친 것 같다. 그죠? 들어볼게요.
1: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I think I pulled a muscle in my back.
0: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허리를 다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그죠? 운동을 좀 너무 과도하게 하다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것까지 가는 게 겁니다.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거는요. 자, 무거운 물건을 들다. 무거운 걸 뭐라 그래요? heavy라고 하죠? 드는 걸 뭐라 그래요? lift라고 하죠? 자, 이 어순만 잘 보세요. lift, heavy가 아니라 lift, 뭐뭐뭐 heavy거든요. lift something heavy. someth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란 뜻이니까 뭔가 무거운 걸 들다예요. 그죠?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자, 들어볼게요.
1: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0: 자, 운동하다가도 허리 많이 다칩니다. 그렇죠? 역기 같은 걸 들다가도 다칠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뭐 격한 운동을 하다가 너무 많이 해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자, 무리하고 좀 과도한 운동을 excessive라고 합니다. excessive exercise. 뭐 너무 오랜 시간 했을 수도 있고 강도를 너무 세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 너무 무거운 걸 막 들려고 했을 수도 있고 excessive exercise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excessive exercise. excessive exercise.
0: 무엇이든 간에 excessive는 안 좋은 거죠. 도가 지나친 걸 다 excessive라고 하니까요. 됐죠? 자, 그다음에 제대로 걷지 못하다. 자, 걷다는 walk 동사 쓰시면 되는데 cannot walk properly. 이거 간단하죠? 자, 부정어 주면서 두 단어 하나로 붙여 써야 됩니다. 이거 띄었으면 안 돼요. cannot 한 단어예요. can의 부정은 cannot walk properly. cannot walk properly. 물론 축약해서 can't. can't 하셔도 돼요. can't walk properly. 입 벌리시고 walk가 아니라 walk. can't walk properly 혹은 cannot walk properly. 들어보세요. 발음.
1: cannot walk properly. cannot walk properly.
0: 좋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허리를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you could hurt your back. 허리가 다쳐서 아픈 거죠.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아플 수 있다야. 다쳐서 아픈 거니까 you could hurt your back. 뭐 할 수도 있다의 가능성이죠.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while 줄 거면 ing 붙여야죠.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 허리를 다쳐서 아플 수도 있어.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들어볼게요.
1: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You could hurt your back while lifting something heav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를 다치면 뭐 파스 붙이고 뭐 찜질하고 막 이래요. 막 뜨거운 찜질도 하고 찬 찜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모르겠는데 악화되고 더 아프고 계속 일주일 동안 가고 이런 이제 병원 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 뭐라고 그래요? Get worse. 이건 쉽죠? Get worse. 아, 나 허리 아팠는데 어제보다 더 아파. 그럼 My back pain is getting worse.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해요. My back pain is getting worse. My back is getting worse. 이래 되고 get worse.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1: Get worse. Get worse.
0: 어제는 요만큼 아팠는데 오늘은 이만큼 아파. 이거 어떻게 해요? Hurt a lot more. 간단해요. 그럼 이건 콜로케이션 연습이에요. 단어를 어려운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 조합해서 우리가 쓰는 연습을 자꾸 읽어보면서 입에 붙이는 연습입니다. Get, 자, hurt a lot more. 다시 한번. Hurt a lot more. 강세 양쪽 주시고 들어보세요.
1: Hurt a lot more. Hurt a lot more.
0: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지속되다. 이게 뭐 일주일이 아니에요. 2주, 3주, 뭐몇 개월. 고질적으로 아파요. 그럼 이제 지속 기간을 얘기할 때 동사가 필요하겠죠? Last. 동사입니다. Last for a long time. 자, for는 기간이니까 오랜 시간 지속되다. Last for a long time. 다시 한번. Las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1: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0: 오케이, 좋습니다. 허리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자, 허리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냥 back 다음에 problems 이런 거 붙여주면 돼요. 허리 쪽 문제.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좀 약간 휘었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Scoliosis라고 하죠? 측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back problems 해서 S 붙여서 일반화시킬게요. 일반적으로 허리 쪽 문제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쭉 오랜 기간 이게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 Can last for a long time. 요 can하고 could는 이런 경우 똑같은 의미라 했어요. could 해도 되고 can 해도 됩니다. 뭐뭐 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런 경우는 거의 뜻 차이가 없어요. 자,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back problems could last for a long time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last for a long time. can에 힘만 주지 마세요. 자, 들어볼게요.
1: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back problems can last for a long time.
0: 허리를 다친 경험 오늘 주제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You ready? 허리 근육을 삐끗하다에 해당하는 표현 아까 기억나시죠? Pull a muscle in one's back. 이거 꼭 기억할게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자, 들어볼게요.
1: Pull a muscle in one's back. Pull a muscle in one's back.
0: 그 다음에 들다 뭔가 무거운 걸 어순 기억나시죠? Lift something heavy. 들어봅니다.
1: Lift something heavy. Lift something heavy.
0: 자, 이 통증이 오래 가요?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1: Last for a long time. Last for a long time.
0: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제 허리 쪽 문제 중에서 허리를 다쳤던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면 저희 모든 방송에 대한 다시 보기를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와서 여러분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EBSE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여러분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다 붙여서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덮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상대방에게 아, 나 그거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행동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저 그 행동을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패턴이에요. 바로 I won't 하고 나서 동사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그 행동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 혹은 약속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다시는 나 거짓말 안 할게요 이런 표현들 바로 I won't 동사 again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I won't 동사 again 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해서 저 그 행동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반대로 will not으로 얘기를 해서 I will not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will not을 어떻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won't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on't 동사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잘못해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게요. 라는 의미로 다시는 이란 의미까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뒤에 again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again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agai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I won't 동사 again 가지고 저 그 행동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짓말하다? 그쵸, 바로 lie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I won't lie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나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I won't lie agai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again이 아니고 again으로 발음해 주시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won't lie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lie again. 해서 저는 거짓말 이제 다시 안 할게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저 다시는 진짜 그거 까먹지 않을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뭔가 잊어버렸을 때는 그쵸. forget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I won't forget again. 혹은 forget what again까지 해서 I won't forget it again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I won't forget again. 아, 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안 까먹을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won't forget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forget again. 해서 저 다시는 안 까먹을게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 다시는 욕하지 않을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하다 라는 거는요 바로 swea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swear 뭔가를 간절하게 막 발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swear 욕하다 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won't swear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swear again.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say some bad word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쵸? 나쁜 말 저 이제 다시는 안 쓸게요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도 되겠네요. 자, 혹은 여러분이 say that wor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그 말 다시 쓰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저 그 말 다시 안 쓸게요. I won't say that word again.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do 동사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I won't do that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상대방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못한 지점을 알고 있을 때 저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I won't do that again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on't do that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 won't do that again. 해서 저 그 행동 다시는 안

0: 하지 않을게요.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I won't 동사 again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won't lie again. I won't lie again. I won't forget again.

0: there again. I won't do that again. I won't do that again.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I won't lie again.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라는 문장을 가지고요.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don't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코 하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 뒤에 ever 가지고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ever lie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ever lie again. 한 번만 더. 시작. Don't ever lie again 해서 don't ever가 never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on't ever 동사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는 그 행동하면 안 돼 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이제 답변으로 yes, I won't 동사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네, 저 그거 다시는 안 할게요. promi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I promise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또 dialogue가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I won't do that again 해서 저 다시는 그거 안 할게요 라는 문장이었다면은요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서요. It won't happen again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it won't happen again. 요 의미는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I won't do that again은 저 그렇게 다시는 안 할게요. 라는 의미니까 조금 의미 차이 구분 지어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won't happen again. 한 번만 더. 시작. It won't happen again.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과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 그 행동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won't 행동 again 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really great and wonderful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1: 여러분, 바로 하루 딱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한 문장, 예, 다시 한번 해본다는 의미의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시작하시면 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Are you ready for this challenge?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내가 큐바에 간다니 그거 멋진데? 큐바에 가다는 동작이고요. 멋진데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 표시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뭐 하는 게 멋진데예요. 그래서 뭐뭐? 어, 그거 멋진데? 자, 영어로는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It's cool. It's really cool. 이렇게 앞에 다른 말을 붙여줘도 돼요. Really나 so 같은 거. It's really cool that. 아니면 it's cool that. 자, 이거 한번 예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질 테니까 이것만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바로 갑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more. 스텝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가 있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본인이 가르쳐야 된다면 이 내용을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혹은 지인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시면 되게 아주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니 멋진데? 이런 표현 얼마나 멋져요. 와, 네가 우리가 함께 있다니 멋진데? 그러면 시작은 It's cool. Cool. 발음은 cool 하지 마시고요. Cool처럼 들려요. Cool. 아시겠죠? It's cool that 네가 여기 있다. You are here. It's cool that you are here. 그 다음에 여기다가 with us, 우리와 함께 이런 거 붙이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 내가 사람들을 도와준다니고 멋지다 라고 할 때 자원봉사하다도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도 되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it's cool that 하고 끊으세요. 그건 의견이고 내가 사람을 돕다는 you help people. People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란 뜻으로 others를 쓰셔도 됩니다. It's cool that you help other people. 아니면 others. 됐죠? 발음 하나만 주의하실까요? help라고 안 들리고요. help. help. 이렇게 들립니다. 마치 hope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예, 푸 발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을을 붙이시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others. 실제로 들리는 발음이 help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자, 글을 쓰다니 멋진데? 이거 뭐 글을 쓰다가 영어로 뭐예요? write겠죠? It's cool that you write. 뒤에다가 야, 네가 TV 작가라니. 그러면 write for TV, 라디오 작가니. write for radio.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write for the radio program.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리를 한다니 멋진데? 어려울 것 같지만 당연히 정말로 쉽게 It's cool that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you cook. 자, 이렇게 동작과 연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It's cool that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동사 다 쓰셔도 돼요. Swim, drive, 그쵸? Skate, 그 다음에 뭐 run, 그쵸? 100 kilometers. 그러니까 100km를 뛴다니 정말 그 멋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만 보시고요. 하나하나 잡아드릴게요. 내가 여기에 있다니 정말 그 멋진 일이야. 자, your turn. 네, 바로 It's really cool that you are here. 해서 여기에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니 그거 멋진데? Your turn. 그쵸?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others.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글을 쓰다니. 자, 여러분, your turn. It's really cool that you write. 물론 really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니 라는 얘기니까 your turn. 네, it's cool that you cook. 네가 요리를 하다니 멋진데? 뒤에다가 뭐 every day cook dinner.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쓰시면 연결이 됩니다. 자, 요거 조금만 더 볼까요? Let's find out more. Where? In the second round, step 2. 내가 이번 여름 큐바에 간다니 그거 멋진데? 자, 쿠바에 가다. 이렇게 동작이 뒤에 나오는 거 빼놓고는 멋진 데는 이미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it's cool, 그쵸? It's cool that. 그러면 네가 큐바에 가다? 얼마나 쉬워요? Go to Cuba. Go to Cuba. 다 좋습니다. 그래서 you are going to Cuba. 언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이렇게 쓰시면 어려운 거 없죠? 저는 a couple of years ago, I visited Cuba. 아, La Habana. 예, 하바나라고 하잖아요. Havana가 미국식 발음이고요. La Habana, 이게 바로 스페니쉬식 발음인데 정말 예쁜 도시입니다. 거기서

차를 빌려서 근처에 있는 Via del Vinales, 그 다음에 센타 무슨 비치였는데 거기도 한번 갔었고,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Before you die, you need to check out this place. 여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Beautiful place. 자, 그렇다면 It's really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this summer. 자, 내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니 그거 참 멋진데? 멋진다는 이미 했죠. It's cool. 그 다음에 You help people이잖아요. 그럼 아까 나왔던 help others. 그렇죠? 아니면 help people.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곤경에 처함 때문에 앞에 나온 곤경에 처하는 요리 재료고요. 정말로 멋진 데는 요리법이에요. 두 개를 혼동해서 곤경의 처한을 몰라서 나는 이거 정말 모르나 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곤경의 처한은 영어로 그냥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예, 하지만 it's really cool. It's cool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 need예요. In need. 이게 필요란 명사의 뜻이고요. in need가 필요함에 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need. 어렵지 않으시죠? It's really cool that you help people in need. Really not so는 넣다 뺐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일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도 한다니 멋진데? 진짜 멋지잖아요, 그죠? It's cool. 어떻게 cool한 거예요? 네가 뭐뭐 하다니 작사 작곡 작곡은 compose인가? 그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쉬운 단어는 뭡니까? You write. 그렇잖아요. 뭘 쓰는 거예요? Songs. 그다음에 뭐예요? Lyrics. 요 발음 좀 어렵습니다. Lyrics예요. Lyrics. Lyrics. 복수형태로만 쓰이고요. 그래서 가사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Lyric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이번 여름에 큐바에 간다고 그거 멋진데?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온 것처럼 It's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this summer. 자, 무엇인가 오래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거 정해진 표현입니다. Long time coming.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It's been a long time coming. 아시겠죠? A long time coming.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란 뜻의 표현입니다. 자, 큐바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그 근처에 있는 헤밍웨이가 제일 사랑했던 그러한 도시인 바로 꼬히마르라는 곳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헤밍웨이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Okay, so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요. Okay,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welcome back to 美食分享. It's Gina Kim. Google listening.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 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진행자가 함께 등반한 그 가족들에게 어떤 느낌이 든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캐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people who've been together in the memories and time.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I feel like I became her family today.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어요? Good job! 진행자가 오늘 그 가족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가족이란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Just as her brother did. 그녀의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2.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0: 자, 그럼 이제 문장의 뜻을 함께 알아보죠.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가족이란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통째로 이 문장 전체를 다 캐치하셨겠죠?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볼까요?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했습니다. 자, 그녀의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모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전체 이야기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아시죠? 자막 보면서 본인이 어느 부분이 잘 안 들렸는지, 놓친 부분은 또 어디였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people who've been together in the memories and time.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I feel like I became her family today.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 live without. 자, 눈으로 확인하실 때 기능은 어디 있을까요? is, 그리고 she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이 모두 다 내용어들이 될 텐데 이때 family, F 발음 조심하시고 something, 이때 TH 발음은 th 하시는 거 아시죠? something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something 하시고 she can't. 조동사는 원래 기능어인데 이게 not이 붙어서 부정이 되면 의미의 변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내용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강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can't의 t 사운드가 잘 안 들린다 하더라도 can't 이렇게 길게 발음하게 되죠. 그리고 live without 이라고 했는데 이때 v 사운드와 without 연결시켜서 발음하시면 live without. Live withou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되시나요? Okay. Google listening 3.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한 번 더.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Excellent. All right, now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just as her brother did. 자, 간단하지만 이때 여러분 just의 to 이 발음이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just까지 발음하는 게 아니라 just, to 발음은 거의 안 들리죠. Just as her brother did 했는데 이때 as와 her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이 h 사운드가요. her나 him이나 또 his 이런 경우에 흐 발음이 굉장히 미약하게 들립니다.

0: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경우 as라는 자음과 her의 er 이게 흐 발음이 안 들리고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 어로 연결되어져서 연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just as her, as her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거든요. Just as her brother did. 이때 brother 하실 때도 우리말 디귿이 아니라 the, brother 이렇게 입모양 잡아주시고 did라기보다는 did 마치 d 하시고 드 발음을 d 받침으로 보내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참고하면서 발음해 볼게요. Just as her brother did 이렇게요. Google Listening 1 Just as her brother did. Okay, Google Listening 2 Just as her brother did.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Just as her brother di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One more time.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2.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길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The people, blank, blank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쭉 이어진 말들이 the people, 사람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ve been together in the memories and time 했습니다. 추억과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 이런 의미죠. A family is blank. She can't live without. 자,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은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이때 something은요, 어떤 것? 그런데 이 구어체에서 이 표현,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거나 중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게 되는데, 가족은 뭐뭐입니다. 어떤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She can't live without. 그녀가 살수 없다는 거죠. 그거 없이. 즉, 어떤 의미예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녀가 가족 없이는 살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구어체에서 중요한 것, 중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니, 만약에 she's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와, 저 여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I became her family today 했는데, 진행자가 느낀 바죠? I feel like 뭐뭐인 것 같다, 뭐뭐 같은 기분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제가 그녀의 가족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Just as her brother did, 그녀의 오빠가 했던 것처럼, now she leads the others. 이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네, 안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점검해 보세요.
2: The people who've been together in the memories and time. A family is something she can't live without. I feel like I became her family today. Just as her brother did, now she leads the others.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bse.co.kr로 오셔서 꼭 지난 기회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hout versus scream. Shout.

versus scream.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 shout 그리고 scream인데요. 매우 비슷한 단어들 같죠? 자, 뉘앙스 차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소리치다, shou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shout 이게 아니고요. shout 마지막 소리가 t 발음이 나야 됩니다. sh 발음 shout shout 그리고 여기 있는 모음 소리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O가 out 이런 느낌 나야 돼요. out, shout. Okay, very good. 이거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Okay, 뉘앙스 차이는요.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할 때 주로 shout라고 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shout when we are calling out or yelling in a very loud way. Okay? 그리고 공포, 분노, 고통의 감정으로 크게 소리를 지를 때 shout 사용합니다. Okay? When you are shouting, you are shouting because you are scared, or you are shouting out of anger, or you are shouting out of pain, emotional pain. It can be physical pain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his name. I shouted boo. Shout. 소리치다. Shou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언니, 여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어. I shouted 누구한테요?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네, 왜 shout를 했었을까요? 뭔가 화냈나 봐요. I shouted at my sister, don't take my clothes. Don't take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그의 이름을 외쳤어. I shouted his name. I shouted his name. 뭐, Bobby 아니면 George. 네, 이거는 특별한 감정보다는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hout.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boo 하고 소리를 쳤어. 누구를 놀래킬 때 boo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I shouted boo. 자, 누구를 놀래킬 경우면 그냥 boo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큰 목소리로 말해야 되니까 shout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shouted boo. I shouted boo. 네, shout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scream으로 넘어갈게요. 네, scream은 절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절입니다. 네, 똑같아요. shout하고 이름절로 scream, scream. 여기에서 s, k, r 이 발음을 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scream, okay? 그리고 e 소리가 나야 돼요. scream, okay, very good. 네, 아픔이나 공포로 비명을 지를 때 scream을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o when somebody is scared or somebody is pain, they will scream, okay? 그리고 주로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절규할 때 shout보다는 scream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We use the word scream instead of shout, especially when your voice is like almost screeching, very high, and it's very sharp to the ears, okay? Let's take a listen to a few sentences. I screamed, ah! He was screaming in pain. We screamed for help. Scream, 절규하다. Scream.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으악! 하고 절규를 했어. I screamed, Okay, 방금 아 라고 했잖아요. 네, 소리가 좀 높고 거기다가 좀 날카로워.

이렇게 물론 여기 방송에서는 제가 진짜 스크림은 못하지만 느낌은 아시죠? 이렇게 I screamed, ah! 그래서 어떻게 보면 I shouted boo의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누가 boo 해서 놀래키면 ah!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scream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요. He was screaming in pain. 그는 고통 속에 절규를 하고 있었어. 오케이, 여기서도 뭔가 고통 통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는데요. 이거는 아주 좀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아, 너무 아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shout보다 scream. He was screaming in pain. He was screaming in pain.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어. We screamed for help. 물론 여기서 we shouted for help도 괜찮지만 느낌은 달라요. We shouted for help은 뭐 그냥 help, help 큰 목소리로. 하지만 screamed for help은 뭔가 정말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We screamed for help.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e screamed for help. We screamed for help.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shout하고 scream. shout는 소리칠 때, okay, 큰 목소리로 상대방이 들릴 수 있게. 근데 물론 감정적으로 뭔가 소리칠 때도 사용합니다. shout. Okay, screa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절규할 때 shout보다 다르게 좀 더 high pitch 그리고 high tone으로 거기다가 좀 날카로운 소리로 이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scream.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I shouted at my sister. I screamed, ah. I screamed, ah. I screamed, ah! Alright, that i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허리 쪽 문제에 관련해서 소주제를 하나 또 달아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근본적으로 허리가 아프게 되는 이유. 자세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이런 자세. 그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머리가 좀 무겁기 때문에 허리에 자꾸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자세를 올바르게 이렇게 서서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좀 허리를 펴고 앉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뭐 기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멜빵처럼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세 잡아주고 하는. 자, 의자도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워낙 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 습관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자세 얘기를 해야 된다면 자세란 단어도 영어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며, 자세를 올바로 하고 이렇게 자세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세란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신 단어 있을 건데요. 뭡니까? 알려주세요. 자, 자세가 뭐예요? 자세. 영어로. Posture라고 해요. Posture. 안 좋죠? Bad. Bad posture. Bad posture. 뭐 좋은 자세는 good posture라고 하겠죠. 자, 앉아있을 때 내가 좀 자세가 안 좋아. 그럼 I have bad posture when I'm sitting at my desk.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책상에 앉아있을 때 자세가 별로 안 좋아. I have bad posture. 그렇게. 들어보세요.
1: Bad posture. Bad posture.
0: 자, 그 다음.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준비되셨죠?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다. 구동사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예요. Slouch over. 선생님, 저 단어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보셔도 괜찮아요. 오늘 외워야 됩니다. Slouch over. Slouch over. 구동사니까 뒤에 강세 주시고,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게 slouch over예요. 노트북 같은 거. 이러고 하는 거. 여기. 구부정하게 하는 거. Slouch over. Slouch over.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동사여서 I tend to slouch over very often. 아, 내가 좀 자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고 있어. 자, 들어보세요.
1: Slouch over. Slouch over.
0: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허리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Have a weak back. 아,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허리가 좀 약해요. 할 때 영어에서도 weak 쓸 수 있어요. Have a weak back. 이런 경우는 어를 넣어줍니다. Have a weak back. 자, 형용사로 의미 한정을 할 땐 또 어가 따라 들어와요. 이런 경우는요. Bad posture 할 땐 또 안 들어가지만. 어가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관사가 붙어요. Have a weak back. Have a weak back. 들어보세요.
1: Have a weak back. Have a weak back.
0: 문장에 나올게요. 나는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은 습관이다. 이제 얘기 붙었네요. 관계대명사 같은 거, which 같은 거 넣어서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는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slouch over를 여러분이 기억을 했다면 쓰면 되는데, 이 경우가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Tend 들어보셨어요? Tend,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I tend to slouch over. 끝. 여기 끝이에요. I tend to slouch over. I tend to slouch over. I tend to slouch over. 무슨 뜻? 아, 내가 좀 자세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는 경우가 좀 있어. 이걸 통으로 받아봐요. 쉼표 찍고, which is not a good habit. Which is a bad habit 해도 되고, 좋지 않은 습관이라며요. Which is not a good habit. 좋은 습관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좀 구부정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됐죠? 이거 드릴게요.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자,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I tend to slouch over, which is not a good habit.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이제 안 좋아진 이유들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허리에 무리가 오겠죠. 그러면 허리와 목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목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목 디스크란 말도 있듯이. 자, 그러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 요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앉아 있다는 sit을 써야 될 것 같은데 sit 다음에 요 다음 전치사 보세요. Sit at one's desk. 요거 기억합시다. 요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걸 as로 이렇게 위치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sit at one's desk. 그 다음은 쉽죠? For a long time.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어요.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긴 듯하지만 요 콜로케이션은 금방 합니다. 들어볼게요.
1: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Sit at one's desk for a long time.
0: Very good. 자, 그 다음에 허리에 무리가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건 좀 관용구를 하나 쓸게요. 이 toll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So take a toll.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는 on you,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자, 뭔가 허리 쪽에 무리가 가다의 느낌입니다. 허리 쪽에 피해가 가다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다, take a toll on one's back. 뭐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있죠? 그 toll가 같은 단어이긴 해요. 근데 완전히 여기선 다른 뜻이죠. 네.

0: 그래서 take a toll on one's back이라고 하면 허리 쪽에 무리를 준다든가 허리를 좀 안 좋게 하다의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a toll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0: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허리와 목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 요거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자, 요 issues란 말도 problems랑 비슷하게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Have issues, 뭐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할 때 with one's back and neck. Back and neck, 허리 쪽과 목에 문제가 있답니다. S 붙여서 일반화주로 많이 시킵니다. 요것도 콜로케이션, 그냥 요거를 계속 읽어봄으로써 입에 붙이는 게 좋아요. 들어볼게요.
1: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Have issues with one's back and neck.
0: 자, 문장 만들어볼까요?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 다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허리에 무리가 갔어요. Take a toll. 이거 쓰면 될 것 같고. Sit at one's desk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이제 주어를 동명사로 잡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문장 영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이걸 주어로 잡는 거예요.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이거는 일반인을 지칭하는 일반화 할 때 쓰는 말이고요.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자, 두 개의 표현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든 겁니다. 들어볼게요.
1: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Sitting at your desk for a long time could take a toll on your back.
0: 자, 요거요. Bad posture가 있었으면 good posture가 있겠죠? 그 앞에 동사를 하나 찾아봅시다. 선생님, practice하면 연습하다 아닙니까? 맞죠? 연습의 뜻도 있죠. 근데 두 번째 뜻이 뭐예요? 실천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할 때도 practice social distancing.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practice good posture. 관사 없이 갑니다. 올바른 자세를 실천하다. 똑바로 앉다라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Practice good posture. Practice good posture.
0: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아무래도 그렇죠? 허리를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게 좋겠죠. 허리를 펴고 앉다. 자, 앞에 구부정하게 있다가 slouch over였다면 자, 이것도 오늘 아주 중요한 콜로케이션입니다. 콜로케이션 단어의 조합을 말하는 단어예요. Sit up straight. 이거 외울게요. 빨리 외우세요. Sit up straight. 강세 중간에 주시고 구동사입니다. 똑바로 바로 앉다요. 이렇게. 자, sit up straight. 앉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아니라 sit up straight.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다. Sit up straight. Slouch over의 반대말이죠. 어떻게 보면. 들어볼게요.
1: Sit up straight. Sit up straight.
0: 마지막으로 자세 신경 쓰는 거. 여러분 뭐 주의하다, 집중하다 이 표현 아시죠?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You should pay attention to your posture. 항상 내 자세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들어볼게요.
1: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Pay attention to one's posture.
0: 제일 중요한 요거 갖고 영작해 보겠습니다. 허리 펴고 앉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노력은 try를 해라, need 해라. 자, 붙여서 you need to try. You need to try. 노력해야 된다. 그죠?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동사 3개.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들어볼게요.
1: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You need to try to sit up straight.
0: 허리 펴고 앉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부정하게 자세를 하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 뭐였죠? Slouch over. 들어볼게요.
1: Slouch over. Slouch over.
0: 무리가 가다 관용구. Take a toll on one's back. 너무 좋은 표현. 들어볼게요.
1: Take a toll on one's back. Take a toll on one's back.
0: 허리를 펴고 앉다. Sit up straight. 들어보세요.
1: Sit up straight. Sit up straight.
0: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허리 관련해서 올바른 자세의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 가능하시고요. 교환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었던 계획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 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거 못했네. 아, 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바로 I was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저 그걸 과거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 할 때 I was going to 동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과거에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I was going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장 구조부터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I am going to 동사는 그쵸?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뭐를 할 생각이에요. 뭘 할 계획입니다. I am going to 동사죠. 자, 그러면 I was going to 동사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쵸? 과거에 그거를 할 생각이다, 할 계획이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려고 했었는데 라는 의미.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있거나 혹은 계획을 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것들은 I was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했었는데, 아, 정말 이런 얘기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내가 너한테 전화 걸려 그랬는데, 너가 먼저 전화를 했네. 이런 얘기들 할 때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I was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다. I was going to call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먼저 전화 걸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I was going to call you.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call you.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call you.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제가 먼저 전화 걸려고 그랬었는데, 먼저 거셨네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아우,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얘기해버렸네. 이런 표현들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말을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말하다. 바로 say라는 동사 가지고 얘기를 해서 I was going to say that. 아, 내가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쉬워.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say that.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say that 해서 아,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 내가 그거 찜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찜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ll dips 요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I was going to call dip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찜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구체적인 전치사는 o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I was going to call dips on it. 아, 내가 먼저 찜하려고 그랬는데 아쉬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call dips on it.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call dips on it. 아, 내가 먼저 찜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 나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했었어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쇼핑하러 나가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go 뒤에 shoppin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as going to go shop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했었지 라는 의미 여러분이 I was going to go shoppi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as going to go shopping. 한 번만 더. 시작. I was going to go shopping. 해서 아, 나 그냥 쇼핑이나 하러 가려고 했었어. 근데 안 갔다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지 I was going to 동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에 뭔가를 생각을 했거나 혹은 이제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아, 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I was going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call you.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I was going to call dibs on it. I was going to go shopping. I was going to go shoppin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그냥 쇼핑이나 하려고 했었지. I was going to go shopping 이라고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거를 하려고 했었나요? 라고 질문할 때는요, 여러분이 뭔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언제 쇼핑하러, 언제, 그쵸, 바로 when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그래서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해서 여러분이 are의 과거는 were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너 쇼핑하러 가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의미가 된다면 앞에 when을 붙이면은, 그쵸, 언제 쇼핑을 하러 가려고 그랬던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거 두 개 다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한 번만 더. 시작. When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자, 그러면은 너 쇼핑하러 나가려고 그랬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were you going to go shopping?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ere you going to 동사로 물어보면은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어? 라는 질문이 된다면, when were you going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언제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라는 질문이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아, 내가 그거 먼저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우, 까먹었네, 혹은 아이고 안타까워, 이런 얘기들 I was going to say that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너 뭐를 말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라고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라고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hat을 넣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we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물어보면은 과거에 뭘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라는 질문이 된다면 what were you going to say?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were you going to say? 한 번만 더. 시작. What were you going to say?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어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고, What were you going to do는, 그쵸, 무엇을 하려고 그랬었던 거였는데요? 라는 질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과거에 뭔가 생각을 했거나 계획을 했었으나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뭐 하려고 했었는데 라는 의미 I was going to 동사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매일 10분 영어에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지 미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Here we go.
1: Today's mission

해보셨나요? 다소 살짝 무게감 있는 그런 문장이었죠?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진다니, 그거 멋지지 않아? 되게 길지만, 핵심은 뭐냐면, 뭐뭐하지 않아? 이게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Isn't it? 하고 뒤에 어떤 상태를 보여주겠죠. Isn't it? Isn't it? 자, 그러면 이걸 예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더 중요할 테고요. 상대편한테 사실은 느낌은 뭐냐면은, 내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은 is it?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미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은 isn't it? 하고 물어봅니다. 예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하나요? 앞에 나왔던 하지 않아? 공통적으로 다 뒤에 써 있죠. 네번써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 연습하시고 나면 한 40번까지도 혼자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멋지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거 멋있어?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는 I think it's great. How about you?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Isn't it grea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거 끔찍하지 않아? 끔찍하니 뭐예요? 아! 이거잖아요. Terrible. 그렇죠? Isn't it terrible? 이건 이미 본인 스스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발음이 terrible 이거 아니고요. 태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뒤에 태, 그 다음에 리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terrible처럼 들려요. 발음도요. 불 이렇게 안 들리고요. ble로 끝나면 뭐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아니고 테이블. 아시겠죠? 테러블. 이렇게 뭐처럼 들린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isn't it? isn't it이시요? isn't it처럼 들려요. isn't it terrible? isn't it terrible? 이런 얘기죠. 웃기지 않아? isn't it funny? 간단하죠? funny. 익숙하지 않아? 그거? 많이 듣던 거 아니야? familiar. 그렇죠? 원래 이 단어는 family에서 나온 거예요. 가족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뒤에 바로 AR만 붙여서 familiar. Family지만 famili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안 돼요. 느낌 살려서 그렇지 않아? 이미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거 멋지지 않아? 자, your turn. 네, isn't it great? 됐고요. 두 번째는요. 야, 그거 끔찍하지 않아? your turn. 네, isn't it terrible? isn't it terrible? 네, 됐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그거 웃기지 않아? 네, your turn. 네, isn't it funny? isn't it funny? 됐죠? 맨 마지막으로는요. 익숙한 거죠, 뭐에. 자, 그래서 보지 마시고. 네, isn't it familiar? isn't it familiar?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제 동작이 100%다 여기에 들어맞는 동작이면 좋겠지만 familiar는 익숙한 거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갈게요. Moving on to step 2.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있다니 멋지지 않아? 이게 이제 반은 부담이 사라지셨죠? 멋지지 않아? Isn't it great? Isn't it cool? Isn't it wonderful? 다 가능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Isn't it great? 이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동등한 자유가 주어지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We, 그 다음에 all 하는 거. We are all 주어지는 거니까 given. 그렇죠? We are all given. 다 주어지는 거죠. 뭐가요? 똑같은 자유, 똑같은 평등 할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equ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equal freedom. 아시겠죠? The equal freedom. Hey, isn't it great that we are all given the equal freedom? 발음은요. equal 이게 아니고 equal 됐고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we are all giv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지만 평등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작정 늘상 주어지는 그런 자유나 평등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계속 갖고 나가야만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그러한 평등과 자유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내가 야근을 해야 한다니 끔찍하지 않아? 자, 이거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끔찍하다. Isn't it terrible? 아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isn't it terrible? 뭐뭐 하다니는 that
쓰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we have to work.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한다니 매일 밤 물론 야근을 하다는요. extra hours예요. work extra hours.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매일 밤 일을 해야 된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every night. 그렇죠? Isn't it terrible that we have to work every night? 아니면 isn't it terrible that we have to work extra hours? 원래 일하는 거 이외에 extra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하는데 거짓말한다는 거 그거 웃기지 않냐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앉았을 때. 그렇죠? Isn't it funny? Isn't it funny? 그렇죠?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 Isn't it funny? 뭐가요? That you are lying.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When I know the truth. 그렇죠? When I know the truth. Hey, isn't it funny that you are lying when I know the trut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고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문장. 자, 요거 두 가지 버전을 연습해 보세요. Try it again.

But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진다니 그거 멋지지 않아? 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동등한 자유라는 게 얼마나 동등하게 동등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here we go. 바로 뭔가요? Isn't it great that we are all given the equal freedom?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바로 뭐라 합니까? 핵심이니까 the point is 하고 나왔겠죠. 바로 how equal is equal. 얼마나 동등한 게 동등하냐라고 하는 거죠. The point is that. Point is how.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새는 how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얼마나 동등한 게 동등하냐. How equal is equal.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냐. How much is how much.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연결하는 구조를 입에 붙이시는 게 좋을 테고요. It's time to say goodbye. So if you wanna join me one more time or anytime you want, then visit this website. 와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항상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confidence, and lov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인사이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시제 관련된 내용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공부할 이 시제 생김새만으로도 알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곧장 오늘의 문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By the time you graduate, you will have decided what kind of job you want. 보이세요? 오늘의 주인공 시제는요, 바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Will have decided. Will 하면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 have decided는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두 가지가 합쳐졌네. 이게 뭐지? 아, 이게 바로 미래 완료형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미래 완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기부터 다져보죠. 생김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금도 봤죠? will 그리고 have 다음에 과거분사가 쓰여서 요 will, have 과거분사 미래 완료형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일을 표현하는 시제가 되겠는데 요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자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날짜가 이제 있는 거예요. 보통 그 문장 속에 언급이 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져 있는 거죠. 요럴 때 우리가 미래 완료형을 쓴다는 거예요. 와,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요 미래 완료형을 공부할 땐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보통 요런 식으로 해석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게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만 예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미 그때쯤이면 뭐뭐 했을 거야. 그때쯤이면 이미 뭐뭐 했을 거야. 우리나라 말로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미래 완료형을 쓸만하다. 생각해 봐 주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뭐뭐 한 셈이 될 거야.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뭐뭐 한 셈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경우, 역시나 그것도 미래 완료형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 개념적으로 조금 정리가 어려우시면, 다음 예문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미래 시제와 미래 완료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이를 통해서 미래 완료형이 무엇이구나 조금 더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When I am 35, I will start my own company. 자, When I am 35. 내가 35살이 되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35살이 되면 그때 I will start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뭘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My own company. 내 회사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사를 차릴 거예요가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35살이 되면 35살에 회사를 차린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35살이 되면 그때, 즉 35살에 회사를 차릴 거야라는 게 바로 지금 이 문장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봤을 때, 자, will have PP 미래 완료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같은 어떤 그런 표현들을 가져다가 살짝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세요. By the time I turn 35, I will have started my own company. 무슨 뜻이냐? 자, by the time 하면요. 그때그때까지 해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by the time I turn 35는 내가 35살이 되기 전까지 해서, 즉, 35살 전, 뭐 그게 32살일 수도 있고, 33살일 수도 있고, 34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어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전까지 해서, 35살 전까지 해서, I will have started my own company. 내 회사를 나는 이미 차려 놨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35살이면은 그 전에 이미 회사를 나는 세워가지고요. 회사 세운 지뭐 그게 1년 차가 됐을 수도 있고 2년 차가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 나는 이미 세워놨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앞에 문장이랑의 비교를 하면은 앞에 문장은 뭘 말했던 거였어요? 35살이 되면 그때 회사를 차린다는 거였고 지금 이 문장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35살 되기 전에 이미 차려놨을 거예요. 라는 35살이 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 나는 회사를 설립해 놨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와, 이게 설명 듣다 보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두개 문장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두 개를 놓고, 눈앞에 딱 놓고, 그리고 차근차근 비교해 보시면서 그 차이를 곰곰이 스스로 되짚어 보시는 거 너무나 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이 예문을 통해서 미래 시제와 미래 완료형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작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미래 완료형이 쓰이면요, 그걸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이 살짝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있죠. 팀장님이 오실 때 우리는 2시간을 일한 셈이 될 거예요 라는 겁니다. 자,

팀장님이 한 30분 있다 온대요. 근데 우리가 1시간 반 전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팀장님 오실 때쯤이면 우리가 뭐, 야근한 지한 2시간 정도 되겠네요. 요런 뉘앙스입니다. 요런 거. 아, 오실 때쯤이면 2시간 일한 셈이 되겠네요. 요럴 때 미래 완료형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 라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When the manager arrives. 팀장님을 그냥 매니저라고 불러봤어요. When the manager arrives. 팀장님이 도착할 때, 그때, we will have worked. 우리는 일한 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일을 이미 해 놓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일을 그러면 해 놓았을 것이라는 겁니까? For 2 hours. 해서 2시간 정도 일한 셈이 되겠네요. 라고 문장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을 잘안 해서 그럴까요? 굉장히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장 영어에선 쓰여요. 그러니까 익혀줘야 되겠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the manager arrives, we will have worked for 2 hours. 한 문장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면접을 할 때면 에이미는 이미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끝마쳐 놨을 거예요. 자, 면접 일주일 뒤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면접할 때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면 이미 그 전에 에이미는 조사를 마쳐 놓은 상태일 겁니다. 요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겠어요. When Amy attends. attend라는 거 참석한다는 거잖아요. When Amy attends. 근데 뭘 참석하는 겁니까? The interview. The interview. 해서 에이미가 인터뷰를 할 때, 그때면 she will have researched. 그녀가 이미 research, 조사를 해놨을 거라는 거죠. 뭘 조사를 해놨을 거라는 거예요? The company,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 끝마쳐 놨을 겁니다. 이렇게 이 문장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When Amy attends the interview, she will have researched the company.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By the time you graduate, you will have decided what kind of job you want. By the time you graduate, 네가 졸업하기 전까지 해서 you will have decided. 너는 이미 결정을 해 놓았을 거야. 결정을 이미 내린 상태일 거야, 아마. 졸업하기 전까지 해서. 뭘 근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What kind of job you want? 네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원하는지. 즉, 졸업하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가 어떤 직장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뭐 하면서 먹고 살지 어떻게 좀 감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미래 완료형 복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인사이드의 김승규였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0: Hi guys! Wow, is it the fourth day already working on our blood flow? That's amazing.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혈액순환 개선 자세 네 번째 날입니다. 시간 참 빨라요. 일단 우리 운동하기 전에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갈게요. Let's go.
1: Where do you want to go this summer? I can only take 3 days off, so we have to consider the traveling time. Have you considered Jeju Island? That would be perfect.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consider, consider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 Where do you want to go this summer?
0: 이러죠. 이번 여름에 어디

0: 어디로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I can only take 3 days off 이런 답아 3일밖에 못 쉰대요. 3일밖에 휴가를 낼 수가 없대요. Take 3 days off. 그래서 So, we have to consider the traveling time 이러죠. We have to consider the traveling time. 이동 시간을 생각해야 돼 이런 뜻이죠. 여기서의 생각해야 돼 이거는 염두에 두어야 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염두에 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Have you considered Jeju Island? 이러죠. 혹시 제주 아일랜드 생각해 봤니? 혹시 아이디어로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어 보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역시나 생각하다란 뜻인데 그냥 막연한 thinking이 아니라 염두에 두다, 고려해보다, 딱 이런 뜻입니다. 고려해보다가 더 좋은 단어이겠네요. That would be perfect 이럽니다. 아, 그러면은 제주 아일랜드가,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다, 고려하다 이런 뜻의 consider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 표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보여주세요.
1: I heard all the candidates for this job this year are amazing. Yes, but there's one person that I consider to be the best. What's so special about that person? She lights up the room when she walks in.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Consider 역시나 다시 볼 건데요. 염두에 두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1: I heard all the candidates for this job this year are amazing.
0: 길었죠? 끊어서 볼게요.
1: I heard all the candidates,
0: 모든 후보들이 for this job, 이 직업을 위한, 이 자리를 위한 모든 후보들이 this year, 그리고 올해에 are amazing. 그러니까 올해 이 잡을 위해서 지원한 분들이 다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yes. 네, 맞는 얘기긴 한데 but there's one person that I consider to be the best. 이럽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의 consider,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여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That I consider to be the best. 내가 최고로 여기는 생각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여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What's so special about that person? 이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She lights up the room when she walks in. 이럽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그 방을 환하게 비춰준대요. 조금 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영어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when they light up the room, when they walk in 이러면 그런 굉장히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려하다, 염두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consider 여기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운동하러 갈게요.
2: Okay, I have prepared the wide stance variation for you guys. Ready? So we're going to start on our low squat. See that? Goo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e're going to start on our low squat. Good. Press your palms firmly on the ground and straighten your legs.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ress your palms firmly on the ground and straighten your legs. Good. Now slowly walk out your feet to the side and widen your legs like that.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lowly walk out your feet to the side and widen your legs. Good. Make sure both your feet are facing forward or slightly inwar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make sure both your feet are facing forward or slightly inward. Good. Now, try touching the floor with the top of your head.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Now, try touching the floor with the top of your head. Yeah? Good. If you consider this to be impossible, widen out your legs even more.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consider this to be impossible,

All right, that was the wide stance variation. That was fun, right? 오늘 다리 넓히기 자세 변형 같이 해봤는데요. 재밌지 않았나요? 이거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해서 하시고요. 벽 앞에서 하면은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벽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영어 표현 우리 consider이라는 단어 같이 배워봤죠.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이런 뜻도 되지만 어떻게 여기다 I am considered the best. 나는 최고로 여겨져.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onsider 꼭 알아두시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like every day. Bye.

0: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이번 주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를 하면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my niece.
0: Niece, 조카인데요. Nephew하고 niece가 있죠.
1: Yes.
0: 여자 조카를 niece라고 하고 남자 조카를 nephew라고 합니다. 그래서 I've relived childhood memories through my niece. Mm-hmm. 제 조카를 통해서 어린 시절 추억을 relive. Relive 하면은 이제 mm-hmm. 다시 살다, 그러니까 다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Yeah.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We have Rika.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look at Rika's full clip where she talks to us about how she's currently reliving her childhood through her two-year-old niece. We can only imagine what she's going to say, and we're also probably going to find out a little bit about her childhood as well. Let's watch.
1: Just one night, Nitra!
2: Are you ready? Go!
3: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4: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단어는 다시 살리다를 뜻하는 revive, 그리고 바래다, 희미해지다를 가리키는 fade 나왔고요. 세 번째 단어 재밌는 게 이제 거리란 뜻으로 distance가 쓰였는데 거리를 가리키는 거 맞아요. 어떤 지점, 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의 거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distance 자체가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발음 연습해 볼까요?
0: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revive, revive, revive. Next we have fade, fade, fade. Lastly, distance, distance, distanc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4: All right.
0: This is so true. Like when you look at little kids doing things that you did as a kid, you tend to relive your childhood memories, right?
4: 네.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좀 잊고 살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도는 거 보면은 또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리카 씨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한 줄 한 줄 공부하면서 새로운 표현들 많이 나왔습니다. 배워 볼까요?
0: Okay.
3: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0: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have been recently revived because I now have a niece.
4: 여기에서 이제 앞에 요약 문장에 나왔던 relive, 그러니까 다시 경험하다. 그 예전에 한번 살면서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걸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를 가리키는 relive하고 revive가 굉장히 잘 섞여서 사용이 됐어요.
0: Yeah.
4: 그래서 다시 체험하다라는 뜻하는 relive하고 스펠링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시 살리다 영어로
0: That's revive.
4: 네.
0: Revive.
4: Revive. 사실 vive 이 부분도
0: Think about survive.
4: Yeah.
0: It's about living, right?
4: 그렇죠.
0: So it died and you revived it. You do it again.
4: 네, V-I-V-E 이 부분 또는 V-I 부분이 이제 life 또는 live,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lot of my most precious childhood memories, 가장 소중했던 어린 시절 추억들 중 a lot, 상당 부분이 have been recently revived,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0: Yeah, she's 그래서, thinking about them again too.
4: Yeah, so she has relived through them or relived them or the memories have been revived.
0: That's right.
4: 되살려졌어요. Because I now have a niece.
0: A niece.
4: 이제 조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떠올렸다면 이제는 조카를 보면서 직접 그걸 yeah. 느꼈다는 거죠.
0: Let's find out about the niece. So she says she's almost 2 years old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4: She's almost 2 years old. 조카가 거의 두 살이 됐는데요. And I see my father making her laugh. Mm-hmm. 이제 저희 아빠가 조카를, 그러니까 손녀예요. Mm-hmm. 손녀를 웃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mm-hmm. 있다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the way that he used to make us laugh. Mm-hmm. 그 방식이 뭔지는 아직 여기서 나오고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놀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간지럽힌다든지 mm-hmm. 재미있는 표정을 막 지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Yeah.
4: 그런데 그 방식이 리카 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키울 때 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0: yeah.
4: 생각이 나요.
0: It's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to her and you know her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4: 네,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조카를 웃게 만드는 걸 보게 돼요.
0: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0: Or because it's summertime at the moment,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Yes.
4: 네. 이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어떻게 조카를 웃게 만드는지 그것도 한 예고. Mm-hmm. Or 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것도 이런 어린 시절 추억을 되살리고 있냐면 because it's summertime. 지금 여름이라서 mm-hmm. at the moment mm-hmm. 여기서 말하는 at the moment는 now.
0: Mm-hmm.
4: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she was running through the water sprinkler in the garden.
0: Yeah.
4: 그 조카가 정원에 있는 그 잔디에 물 주는 타타타 나오는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통과해서 뛰어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프링클러는 요만큼 아주 작은 물건이기
0: right.
4: 때문에
0: running through the water.
4: 그렇죠.
0: The water stream. Of
4: 맞아요.
0: Course. So the water stream is over here. So you either avoid it or you purposely hit it because 네. it's so hot. I remember
4: 맞아요.
0: that.
4: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전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 여기서는 의미를 파악하실 때 진짜로 스프링클러를 어떻게 통과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통과해서 뛰어갔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0: I actually want to do that now.
4: You don't want to do that in those clothes.
0: Not in these clothes, but now. And next she says,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4: 지금 계속해서 조카의 행동과 자신의 추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Mm-hmm. And we always used to do that with lots of friends. Mm-hmm.

0: 저희도 여러 친구들이랑 항상 그렇게 하곤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옷이 젖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1: Oh, no, you don't.
0: Yeah, my son always does that whenever he sees, we don't have a water sprinkler in the apartment, but whenever he sees a water fountain,
1: He goes
0: yeah, he's
1: in.
0: like, can I go in? He doesn't worry about what clothes he has.
1: Right?
0: Yeah.
1: One of the awesome things about being a kid, right?
0: 자, 그럼 다음 문장.
1: She says, So it's been such a joy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0: 여기 굉장히 좋은 표현 나왔어요. Second chance. 처음부터 보면요. So it's been such a joy. 정말 such a joy니까 정말 큰 기쁨이었다. 그동안 it has been. 그러니까 조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좋았어요. To have this second chance at these memories. 사실 second chance 하면 두 번째 기회잖아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면 어떤 대회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기 쉽지만 여기서는
1: But a second chance could just mean literally another chance to relive something or do something again or think about something again.
0: Exactly. 다시 접할 기회인 거죠. One more opportunity to relive these memories.
1: She has an opportunity. Maybe if it wasn't for her niece, she would have just completely forgotten, you know?
0: 그래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처럼 그냥 다시 한번 접하는 거, 잊고 있었던 거를 접하는 거를 가리킬 수도 있겠고, 좀더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I have a second chance for or to do something. 네, 다시 한번 할 기회.
1: Yeah, you just get to do it again, basically.
0: 네, 그래서
1: Great.
0: 다시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고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I want to continue giving her what I used to have as a child whenever I see her.
1: I thought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
0: I thought they were, as a they는 뭐예요?
1: The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들, 추억들이 they were slowly fading into the distance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래다 희미해지다.
1: Fade. Fade.
0: Fade. 그래서 영상 효과들 아니면 음향 효과 보면 fade in, fade out.
1: Fade out. Or fade to black.
0: Fade to black, fade to white.
1: Yeah.
0: 네, fade to color.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fade in 하면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작은 볼륨에서 점점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희미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으로 into the distance에서 이제 거리를 뜻하죠.
1: Distance. So something fades into the distance. It gets farther and farther away.
0: 사실 우리말로도 거기까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할 때 뭐 짧은 거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좀 길, 좀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into the distance 아니면 in the distance 하면은 항상 먼 곳을 말해요.
1: Yeah, it's always far.
0: 네.
1: Right?
0: Not a short distance.
1: It's not a short distance. It's going to be a far distance.
0: 네. 그래서 a short distance라고 할 때에만 짧은 거리고
1: Yes. But if there's no short like you know It's going to be a long distance.
0: 그렇죠. 그래서 in the distance, into the distance 둘 다 가능한 형태인데 distance가 명사로는 거리 이렇게 쓰이지만 형용사로는 distant.
1: Distant.
0: 네, distant. 그래서 distant memory 하면 아득한 추억이에요. So her childhood memories were distant memories before her niece was born.
1: And after her niece was born, her distant memories became new or They were revived.
0: Yeah, not so distant anymore.
1: Not so distant anymore, right? It's like, how do you say that? So next she says, but now they're right in front of me again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0: 저는 여기에서 그 기억들이 멀리 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내 앞에 다가왔다라고 이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1: I think so as well.
0: 네, 어느 정도는 문학적이기도 한데, but now they are right in front of me. 다시 한번 여기 they가
1: the memories,
0: 네,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천천히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조카 덕분에 다시 기억들이 내 눈앞에 바로 와 있어요.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And I can remember everything really closely, and I love that. 모든 걸 정말 closely라는 것은 가깝게라는 거지만 여기서는 clearly 의미로
1: clearly,
0: 네,
1: right?
0: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요.
1: They're not distant anymore. They're close.
0: Yeah.
1: She was using it like that.
0: And I loved it. 그게 너무

0: 네, 이번에는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rying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rough an animated movie marathon. It's funny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Pamela says,
0: 뭐라고 했죠?
1: I'm trying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through an animated movie marathon.
0: Animated movie marathon, 애니메이션 마라톤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애니메이션을 연달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1: Yes. 네. Binge watching.
0: Binge watching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I'm trying to relive my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애니메이션들을 쭉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니메이션이 아닐 거고요. Mm-hmm. 어린 시절에 봤던 것들 있잖아요. 다시 mm-hmm. 쭉 보면서 아 그때를 추억하려고 하고 있다. Mm-hmm. 그다음
1: Josh says, It's funny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0: 네, it's funny. 재밌다, 웃기다. How we relive childhood memories through our kids.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 시절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mm-hmm. 웃기다,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hildhood memories라고 그냥 했지만 relive our childhood memories라고 mm-hmm.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Mm-hmm. I just went hunting for fireflies. Hunt라고는 했지만 여기서는 사냥까지는 아닌 게 네, 반딧불이거든요.
1: Yeah.
0: Fireflies.
1: Fireflies.
0: 네,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since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반딧불이를 잡으러 방금 갔었대요. 아이들이랑 같이.
1: I remember that too in my grandmother's yard.
0: Yeah, I never hunted for fireflies when I was a kid, but I used to see them a lot. Oh. So I recently went to a place where yeah. we could see hundreds of fireflies.
1: Yeah.
0: So that was it took me back.
1: Yeah, it took
0: 나더라고요.
1: you back, right? Ah, I love fireflies.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hat about you guys? What things take you back and 네. help you relive your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떤 것이 옛날 생각이 나게 하나요?
1: All right, and we'll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Bye.

0: And welcome,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 am Kristen Cho. 친구들, yes, I know why you're here. 자, The Daytime Froze. 이 책을 계속 읽고 싶죠? Okay. All right, we want to continue the story. Remember last time? 자, 완전히 시노이가 시노이만 멈추지 않고 네 모든 게 시간도 멈추고 사람도 그냥 이렇게 조각상 같이 이렇게 딱 서 있고 네 안 움직이고 네 뭔가 something's going on, right? Everything is frozen. All right, so we will continue the story. But before we do tha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bend over. To bend over. 몸을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To bend over. I'm bending over. Okay. The second word is to originate. To originate. 자, 비롯되다. All right. And the last word is hefty. Hefty. 강한. 좀 새로운 단어죠? All right.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today. Okay, so Harry and Shinoy are going to the center of town. 자, 원인을 어디에서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지만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기는지는 좀 대충 네, Harry knows. So, let's continue reading. On the high street, Shinoy noticed Sam from the nursing home. He was bending over to pick up some fruit that had spilled out of his carrier bag. Being stuck in that position would give him a bad back, thought Shinoy. He picked up all the loose groceries and returned them into the bag hooked through Sam's fingers. 우리 시노이 참 착합니다. 네, 이웃들 도와주고요. 자, 이게 다 멈췄잖아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장을 봤는데 물건이 이렇게 흘렀어요. 땅으로. So he was bending over to pick up some fruit that had spilled out of his carrier bag. And to bend over is our first word. So, actually, it's a phrase. It's a phrasal verb. 자, to bend over. 자, 몸을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딱 보이죠? To bend over. I'm bending over. Okay. 자, 근데 거기에서 딱 멈췄어요. Right? 그래서 시노이가, 저런 자세로 있으면 허리가 아프실 텐데, 어르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도움이라도 되려고 이 이제 물건들을 가방에다 다시 넣어줬어요. 우리 착한 시노이. All right, good boy. All right, let's read the next page. Further down the street, Shinoy saw Mr. Amitri and his wife. It was strange not seeing him in a suit. Instead, he was wearing faded jeans and a t-shirt and a baseball cap. Mrs. Amitri had a large floppy sun hat, and a thought struck Shinoy. He swapped their hats around and then raced off before losing sight of Harry. He couldn't stop chuckling to himself.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도 시노이가 장난을 치네요. Okay, let's take a look. 이 그림을 보면은 왜 Mr. 교장 선생님이 이런 모자를 썼을까요? 보통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양복을 입는데 이렇게 티셔츠하고 뭐 jeans도 있고 청바지 입고 그러니까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장난을 좀 쳤네요. So he swapped their hats around. 일부러 그렇게 바꿨어요. Okay, let's continue. Chapter 2, The Countdown. Harry was staring up at the clock tower, which stood tall in the center of town. Everyone called it Little Ben. The time disturbance originates here, said Harry, once Shinoy had caught up. We need to investigate. 자, 이 큰 시계탑이 문제네요. All right, let's see what's going on. 자, 이 시계에 이름이 있어요. Little Ben인데. 자, Harry가 the time disturbance originates here. Now, here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자, originates. To originate는 비롯되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Right? 어떤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So, we need to investigate. 네, 이렇게 말하는데 investigate는 뭐 조사해봐야 돼, 알아봐야 돼. 네, 이렇게 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There was a small locked door to the rear of the tower, but it caused no difficulty for the Chaos Crew's battle dog. Harry barged it open with his hefty shoulders, and they sped towards the central spiral staircase, which led up to the clock face.
1: 네, 해리가 아주 힘이 세네요. 자, 해리가 뭐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뒤에 문이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럼 뭐 당연히 키가 없겠죠.
0: So what he did was Harry barged it open with his hefty shoulders.
1: 네. 자, hefty. Here is our third word for today. Hefty라는 거는요, 무겁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강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shoulder, shoulder는 어깨죠. 그러니까 이 아주 힘 있는 어깨로 문을 빡! 열었어요. 이야, 멋있습니다, Harry. Alright. And now, as you can see, 자,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0: Sunlight shone in through the clock face, showing the time in reverse and lighting up the mechanical wheels and cogs. Like everything else, the hands were still. Harry sniffed around the room while Shenoy grabbed a few much-needed breaths. A flickering light from a black box caught his eye. It had a digital display with red numbers.
2: Ugh, does Snare ever take a day off? Sighed Shenoy.
0: It read 1 minute and 58 seconds, then 1 minute 57 seconds, then 1 minute 56 seconds.
1: 자, Shinoi하고 Harry 드디어 이제 이 시계 탑 위로 올라가고 이 까만 박스를 본 거예요. Alright, so let's see what's going on. 자, 첫 문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sunlight shone in through the clock face showing the time in reverse.
0: 자, 이 그 시계 뒤에 있잖아요. 네, 여기 햇빛이 아주 밝게 이 시계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환할 것 막 밝겠죠? 네, 그러면은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1: So it says here, mechanical wheels and cogs, those are the things that you can find inside the clock.
0: 네, 시계를 이렇게 오픈하면은 막 기계가 많이 있죠? 그걸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계 바늘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1: so time stopped, right? And still, still, 여기서 S-T-I-L-L인데 이 단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0: So, it stopped moving. All right, now, there is the box. The box has a number. 자, the number, 58, 57, 56, it's going down. What's going on? We will find out next time.
1: 네, 궁금하죠? 이 박스 때문에 분명히 스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0: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oday's story. And of course, we will continue reading. Until next time, I'll see you soon. Bye-bye.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least have an apple? Ew. No. That one. Bear, take a photo.

Here I am. Whoops! Where did my apple go, huh?

Uh-huh.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우리 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요. 그러면서 궁금증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죠.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요. 드디어 배짱이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접속사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nter had arrived. Crackle.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s ahead.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but he could not find any. He was very hungry,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2: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1: I was so busy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said the grasshopper.
0: The Ant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배짱이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누가 찾아왔냐 하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Winter had arrived. 겨울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제 개미 집 안으로 가보니까 crackle. 무슨 소리가 나냐 하면 타닥거리는 불 피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아래에 나옵니다.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을 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라고 돼 있네요. 상상만 해봐도 뭔가 좀 포근함이 느껴지네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the snowflake, snowflakes라고 하면 바로 눈송이거든요. S가 붙어 있으니까 많은 눈송이들이 되겠죠. 눈송이들이 fell outside, 밖에서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즉 눈이 오고 있는 중에 눈이 오고 있을 때 the fire, 불이 뭔가 이렇게 불을 피웠나 봐요. 불이 crackle, crackle이라는 것은 탁탁, 칙칙칙탁 이렇게 불을 나무에 이렇게 불을 피우다 보면은 나무가 갈라지거나 이 불이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탁탁, 칙칙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Inside his little nest. Nest라는 것은 원래 새 둥지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새 둥지도 되지만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미 집이 되겠죠. 그의 작은 집 안에서 탁탁 치직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집도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고 안에 불도 피우고 있고 먹을 음식도 많다면 밖에 아무리 추워도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겠죠.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 ahead. 그렇죠. He는 바로 개미가 되겠죠. He had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o see him through. 맞죠. 뭐 할. See through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함께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간 바로 겨울이 되겠죠. 곤충들에게는 그리고 동물들에게는 겨울이 어려운 시간일 수 있잖아요. 힘든 시기를 끝까지 견디게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The cold month ahead. 근데 무엇을 버티냐면 무엇을 끝까지 견디게 하냐면 The cold month ahead.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개월은 바로 겨울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배짱이는 뭐 했습니까? 이제 겨울이 왔네. 일단 먹을 것부터 구하자. 그래서 search for이라는 것은 뭐뭐를 찾다, 찾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찾아봤는데요. But he could not find any. 그런데 어떤 음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He was very hungry. 배짱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우 배야, 아우 이 음식을 어디서 찾지?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no shelter. 여기에 no가 있으니까 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안 가지고 있었냐면 shelter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 단어죠. 주거지 혹은 쉼터, 즉 잠을 자거나 묵거나 혹은 머무를 곳을 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배짱이는 놀면서 집을 전혀 만들어 두지도 않았고 혹은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집을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겨울이 왔을 때 당장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당장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나 쉼터가 없었습니다. From the falling snow, 뭐로부터 피할 곳이냐 하면은 from the falling snow, 떨어지는 눈과 그 다음에 bitter, bitter이라는 것은 혹독한 매서운 바람이 아주 쌩쌩쌩 이 차가운 바람이 이 살을 막 뚫고 지나갈 것 같은 너무나 이 아픈 그런 바람들 있잖아요. 그걸 bitter wind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바람이나 떨어지는 눈으로부터 피해서 쉴 주거지나 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프네요. 맞죠? 미리 준비하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매우 중요한 거 제가 두 강의에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게 무언가를 이어주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여러 개의 단어와 여러 개의 단어 덩어리들을 이어주거나 문장을 이어주거나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접속사인데 접속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를 문법 용어도 좀 우리가 친해질 겸 그리고 이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은 등위 접속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가 뭐냐면 등이 이 등이 간지럽네. 이 등이 아닙니다. 같을 등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위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위치, 무언가가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무게가 똑같은 혹은 형태나 무언가 특징이 똑같은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 말. 그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말이 꼬이려고 하네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는 외우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등위 접속사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 각각의 의미는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는 방법은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두었죠. 이걸 다 모으면은 fanboys가 됩니다. 자, 맞죠? F에, 맞죠? fan. 그 다음에 and A, N에, N. 자, 이렇게 fanboys만 외우면 됩니다. 이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단어의 이 각각 단어의 의미들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많이 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So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fanboy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이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시로 but을 예를 들어볼까요? I am small. 저는 작아요.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거나 그러나 보통 체구가 작거나 키가 작다고 생각하면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강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의 흐름에서 반대되는 게 나오면 우리가 흔히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bu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등위 접속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but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게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죠. 자, 반대의 예시를 들면 지금 앞에 보니까 I am small 이라고 돼 있죠. But 뒤에 문장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어의 덩어리가 오거나 혹은 하나의 단어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해주는 것과 같은 덩어리가 와야 된다. 앞에 문장이 왔으니까 뒤에도 문장이 와야 된다. 그게 등위, 맞죠? 같은 위치에 있는 그것을 이어주는 접속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ea or coffee? 당신은 차 드실래요? 커피 마실래요? 이렇게 차, 커피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or, 여기에 뭐뭐 또는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or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똑같은 무게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tea or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or을 사이에 두고 앞에도 단어 하나가 있고 뒤에도 단어 하나가 왔죠.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등위 접속사. 어렵지 않죠. 외우는 방법, fanboys!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nter had arrived. Crackle. The ant was prepared for winter. While the snowflakes fell outside, the fire crackled inside his little nest. He had enough food to see him through the cold months ahead.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but he could not find any. He was very hungry,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0: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이라고 돼 있네요. 배짱이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맞다. 기억하게 되었어요. 기억했어요. 누구를 기억했냐면 개미를 기억했죠. 근데 이 개미는 누구냐면 he had met in the summer이라고 돼 있죠. 그가 만난 언제 만난? 여름에 그가 만난 개미

0: him. 그에게 물었습니다. 즉,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If he had any spare food. 개미가 if he had any spare food.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냐면 spare이라는 것은 여분의 추가적인 여분의 음식을 좀 더 가지고 있는지 즉, 배짱이인 내가 내 좀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개미한테 너 여분의 음식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개미의 대답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개미는 황당한 거죠. 왜 너는 너 자신의 음식을 안 가지고 있니? 다 봤지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배짱이야, 너는 왜 네 음식을 안 가지고 있어? 왜 나한테 와서 지금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배짱이는 놀았잖아요.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개미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화를 냈는지 조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Did you not store? 너는 저장 안 했니? Any in the summer? 뭐요? 여름에 그 어떠한 음식도 너는 저장을 안 해뒀어? What were you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이었니? 뭐 했니? 그러니까 이제 배짱이가 이야기하죠. I was so busy. 나 너무 바빴어. 뭐 하면서 바빴다고요?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나는 너무 바빴어요. 뭐 한다고 바빴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먹는다고 바빠서 그래서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나는 그 어떠한 일도 못했어. Said the grasshopper. 배짱이가 이야기했어요. 즉, 너무 바쁘게 일을 한 게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한다고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이 삶과 죽음의 경계로 가면은 그래도 미안하지만 정말 후회스럽지만 찾아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grasshopper remembered the ant he had met in the summer.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2: Why don't you have any food of your own? Asked the ant. Did you not store any in the summer? What were you doing?
1: I was so busy dancing and singing and eating that I didn't do any work at all, said the grasshopper.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Snowflake. Snowflake. A tiny snowflake landed on my hand and melted. Search for. Search for. The grasshopper searched for food. Shelter. Shelter. The dog ran to a small shelter during the rain. Bitter. Bitter. And he had no shelter from the falling snow and bitter winds. Spare. Spare. He knocked on his door and asked him if he had any spare foo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글에서 본 bitter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bitter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기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조금씩 앞뒤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medicine was very bitter.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어릴 적에 이 물약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물약을 먹는데 그 약이 그렇게 쓰고 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이 어떻다고요? 약이, the medicine, 약이 was very bitter, 매우 썼다. 너무 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이 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맛이 쓴, 뭔가가 강하고 뭔가 유쾌하지 않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의미로 바뀐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Losing the game made him bitter. 그렇죠. 경기에서 지는 것은 만들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bitter. 경기에서 졌으니까 그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가 경기에서 졌어요. Bitter. 쓰대요. 이 느낌이 쓰대요. 맛은 지금 경기에서 졌으니까 맛을 느끼진 않지만 그 기분이 쓰다라는 것은 바로 씁쓸한 혹은 분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죠. 연결이 좀 되시죠? 자, 그 다음. We walked home in the bitter cold.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언제, 뭐 안에서 걸어갔냐면 in the bitter cold.

cold. cold라는 것은 추위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춥냐면 조금 추운 게 아니라 쓰게 춥다라는 거예요. 정말 쓴 맛이 나게 춥다. 쓴 맛이 나게 춥다라는 것은 진짜로 이 추위가 맛이 나진 않지만 바로 날씨 바람이 혹독한 매서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추운 아주 이 혹독하고 매서운 추위 안에서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모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유후.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파트 2. 지난번에 이제 친구 혹은 뭐 직장 동료 네. 누가 됐든 굉장히 좀 절친에게 나 결혼하는데 결혼식 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안 가면 안 되는 느낌으로다가 물어보는 거죠.
0: 맞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unfortunately 나 못 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었는데
1: 맞아요.
0: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실망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이번에 질문을 좀 잘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결혼 기념일.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
1: 순순히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
0: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결혼식에 못 가는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2: 아니, 우리 우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 아,
0: What did
2: 진짜.
0: you say?
2: 아, 거기다가 지금 결혼식도 못하, 한글도 못해, 진짜.
0: 응?
2: 아니야. You think about we are friendship. So important.
0: Yeah.
2: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ight?
0: Yeah, it's important, but it's our anniversary that day. It's our anniversary.
2: Anniversary?
0: I promised my wife I'd take her to Paris.
2: 결혼 기념일,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랑은 경쟁이 안 되지. 아, 파리, 오케이, 갔다 와, 오케이.
0: Huh? It's okay?
2: Anniversary?